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허락,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나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네.
0: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It'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슬로건.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ike,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1: Yeah.
2: 어,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미야오?
2: Not me,
1: Meow?
2: no. Co
1: 캣?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ffee?
2: Not,
1: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re gonn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No.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1: 아.
0: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0: 맞아.

0: 영어가 필요해요.
1: 맞습니다.
0: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네.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뭔가를 발견했어요.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0: 어떡해.
1: 양치입니다.
0: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Right.
0: 이거는 진짜 카피했다라고밖에.
1: 이건 진짜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1: Right.
0: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1: 네.
0: 예. 그렇죠. Using the same.
1: 그러면 these 그건. guys are
0: 여기서 끊어요.
1: 오케이. 거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Yes.
0: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1: 오케이.
0: 슬로건인지 건인지.
1: 이게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0: 예, 슬로 맞아.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1: 건일까요?
0: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1: 간으로. 오케이. 자, 아,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맞히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건은 아니지만 슬로건 as mine.
0: 맞다.
1: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0: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1: 맞아요. 야.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0: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1: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0: 네.
1: 근데
0: 네.
1: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0: The same.
1: 저 지금 감동.
0: 어머.
1: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0: the same이라고
1: 했기 때문에. 오.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1: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0: yes.
1: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0: 네.
1: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0: 뭐뭐와 and.
1: 그건 뭐뭐 그리고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0: 아 with.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0: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1: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0: as.
1: as.
0: 아.
1: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뭐 I'm better than you. 댄 써가지고.
0: 네, 네.
1: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0: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0: 그렇죠.
1: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0: 네.
1: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 너 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0: I have the same car.
1: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0: As yours.
1: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Right,
1: yours. 왜냐면 너의
0: yours.
1: 것이니까.
0: 아.
1: Or your car이라고 해도
0: your
1: 되죠.
0: 둘
1: 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0: 네.
1: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0: 오.
1: 아, 동창회 나갔어요.
0: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1: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어떤 느낌인가요?
0: 집에 가고 싶어요. 아,
1: 그렇군요.
0: 당장에.
1: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다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0: 아니 왜냐하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또 에이. 상대방이.

0: 또 뭔가 핏이 좋으면
1: 아 용납할 수 없어요. 아, 오케이. 그런 상황 자, 자체를.
0: Right.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o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e the 드레스. same dress.
0: 내 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예. Yeah.
0: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1: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Mm-hmm.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어, 걔 나랑 동갑이야. 어. 이것도 결국 the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아니라?
1: As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1: She is the same age as me.
0: There you go. 어.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1: 어? 어
0: 같은 표현 쓰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죠. 네.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어, 그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1: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아.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것 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렇죠.
0: It came up. 오.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1: 그래서,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did?
0: 과거형으로 who?
1: Who came up with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1: 네.
0: 바로 동사 나오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the plan.
1: Mayu came up with the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 아.
0: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3: 그러니까.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0: 문법적으로
1: 복잡해지네요.
0: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두
0: 여기다가
1: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슬기 씨라면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0: 난
1: 따라하는 사람.
0: 따라하기만 하고 뭐.
1: 그쵸? 이 따라쟁이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예.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flowers를 선호하셔서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followers.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1: 예.
0: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1: 예.
0: 가보겠습니다.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1: 아, 안 돼.
0: followers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Copycat!
0: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잖아요.
1: 네!
0: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온
1: 아, 너무 익숙해요.
0: 말이에요. 예,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자, talk about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1: 아,
0: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But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스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1: 예.
0: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0: bad
1: luck.
0: luck,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와,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0: There
1: timing.
0: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1: 오.
0: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1: 아이고, 아이고.
0: 가서, Hey, shame on you, man. You can't
1: 진짜.
0: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0: 아,
1: 행동이죠.
0: 그거 아니죠,
1: Shame
0: 진짜.
1: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1: 네.
0: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 그쵸.
0: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Yeah.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Yeah. 그리고 제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기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오호.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right?
1: 카피 뭐라 그랬나요?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here you go. Mm-hmm.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Mm-hmm.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Yeah.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음흠.
1: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t인가? Complaint 같아요. 아니.
0: Complain.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es.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 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오.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Yeah.
0: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0: Uh-huh.
1: 동사.
0: 네.
1: 아.
0: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1: 아하.
0: 했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1: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이거 컴플레인트.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 줘도 모를까요?
0: 우리 컴플레인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티가
1: 예.
0: 들어가면은 불평. 그렇죠.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0: 네.
1: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0: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Ne,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마요. 만나보시죠.
2: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3: 네.
2: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3: 네네.
2: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3: I have the same car.
2: 당신 것 같은.
3: As yours.
2: As yours.
3: Mm-hmm.
2: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3: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2: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3: 네.
2: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3: 네.
2: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3: These guys
2: are
3: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As mine. There you go. Ooh. 자, 읽어볼게요.
0: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자, 다음은요.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3: I'm going to sell my bag.
2: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3: I'm going
2: 아,
3: to...
2: 우리.
3: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2: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0: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6: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Yeah, you do that.
6: Okay.
1: Call them. That's terrible.
6: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Oh. Where?
1: Oh, I don't.
6: 어디 갔지?
2: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2: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3: 진짜.
2: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3: 네.
2: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 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3: 네.
2: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0: 불 꺼진 집.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숨어있다 날 놀래키지 뭐예요? 서프라이즈!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a surpris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are you sure we're going the right way?
2: Yeah, I'm following the GPS directions.
1: From what I recall, I don't think this is the right way. I think we should have turned left.
2: No, look at the GPS. We're going the right way.
1: Oh, Kevin! You have to turn right! Right!
2: Oh, you scared me. Oh, you scared me. Oh, you scared me. I know, I know. I know where I'm going.
1: Kevin, can you speed up a little? You're driving too slow. They're all passing us.
2: I'm keeping the speed limit.
1: So frustrating. Kevin, you should give the signal light before you turn.
2: Didn't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Aren't you sleepy? How about taking a nap?
1: Huh? What? You complained about me falling asleep while you were driving the last time.
2: Well, I changed my mind.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1: If that's what you want, I'll be quiet and take a nice nap.
2: Great.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1: Good nigh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운전자역 조수석에 앉으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신가요? 이렇게 잠을 자꾸만 잔다든지 또는 막 알아서 이 내비를 길을 봐주면서 참견하는 스타일이신지요? 저는 이렇게 조수석 타면 잘 자거든요. 운전을 잘 못해서 어차피 도움이 잘 안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케빈과 크리스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난 카툰도 보고 재미난 또 영어도 배워봐요. 오늘도 한 장면씩 시작합니다. 자, 어디론가 가고 있는 두 사람, 케빈은 운전을 하고 크리스틴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Kevin, are you sure we're going the right way? 갑자기 크리스틴이 의문을 제기하죠. 케빈,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뭐뭐 맞아? 확실해? Are you sure? 이라는 표현 있죠. Are you sure we can make it? 우리 시간 맞춰 갈 수 있는 거 맞아? Are you sure this is his car? 이거 그 사람 차 확실해? 이렇게요. 뭔가를 확답을 받고 싶을 때 Are you sure?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GPS directions, 내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I think we should have turned left. 우리 좌회전해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참견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Oh, Kevin, you have to turn right! Right! 이렇게 소리를 우회전! 우회전!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 옆에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어우 깜짝이야! 놀라게 되겠죠. 깜짝이야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cared me! You scared me! 입니다. 이 표현은요, you, 너는 scared, 겁을 줬다, me, 나에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 겁을 먹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scared me, 놀랐잖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You scared me. 노란 부분

앉아있어요. You scared me. 감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아우,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니, 나도 지금 길 보고 있다고 막 이제 케빈도 맞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어떤 트집을 잡냐면요. 케빈, can you speed up a little? 이라고 하네요. 좀더 빨리 갈수 없어? 이제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Speed up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up, 높이는 거죠. 반대로는 slow down 이라고 하면 속도를 서서히 낮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이 차가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다른 차들이 다 쌩쌩 우리를 앞질러 간단 말이야.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요. 하지만 케빈은 speed limit, 속도 딱 규정 지켜서 잘 운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크리스티는 좀 답답한가 봅니다. So frustrating. 답답해. 짜증나. 막 이렇게 옆에서, 그쵸?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 도화선이 되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 턴하기 전에 우리 깜빡이 넣는다 그러죠.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마 케빈이 놓쳤는지 이 얘기를 합니다. 시그널 라이트를 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참다 못한 케빈도 반격을 시작하죠. 너네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 안 졸려? 아이, 잠좀 자지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틴이 이러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전에 이렇게 갈때 아마 크리스틴이 잠이 저처럼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거를 보고 아마 케빈이 한마디 했나 봅니다. 이제 깨워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Well, I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다는 케빈. 어떻게 바뀌었게요?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이라고 하네요. Quiet passenger. Passenger은 승객이죠. 말하자면, 케빈이 친구가 아니고, 이 택시 운전 기사님이 되어서 손님을 태운 것처럼, 그냥 조용한 손님이 낫겠대요. 누구보다요? Backseat driver. Backseat driver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명령만, 말로만 명령하는 사람이 backseat driver입니다.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ould rather A than B 표현 사용됐는데요. B보다는 A를 택하겠다, A를 하겠다, 요럴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d rather go for it than just sit here. 여기 그냥 앉아있느니 한번 도전해보겠다. 또는 I'd rather walk than take the subway. 나는 전철 타느니 그냥 걸어가겠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삐진 우리 크리스틴이죠. 알았어, 나 잠이나 잘게. Good night. 요렇게 둘의 사이 회복될 수 있을지요.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깜짝이야. You scared me. 비슷한 표현으로 start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아, 놀랐잖아.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열어놨더니 뭔가가 급방 튀어나오네요. 야,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그런가 하면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다. 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 You freaked me ou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Freak out이 꽉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You freaked me ou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늦네요.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 무슨 일 있나? 막 걱정이 커지는 찰나 친구 전화가 왔습니다. 잠이 너무 깊이 들었다고요. 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어떡해요? You freaked me out. You freaked me ou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짜잔, surprise 이런 논란 말고 하고 놀라는 표현, You scared me. You startled me.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이런 표현과 You freaked me out. 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모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모르면 거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발음 좀 연습을 할 거거든요. 자, 발음 자체가 어렵진 절대 않은데요. 이 발음을 모르면 실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확실하게 학습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과 문장들 같이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확인해 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Red. I've read that book before. Meant. I meant to call you. Dealt.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이게 음성으로만 들으면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펠링 확인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읽어보기 전에 공통점 스펠링만 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모음 지금 다 똑같이 생겼죠? 바로 EA입니다. 이 EA가 같이 붙어 있는 모음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사실 딱 정확한 단어라기보다는요, 어떤 단어, 동사의 변화형들이긴 하죠. 자, 이 발음 어떻게 했는지 원어민이 여러분 기억하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딥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EA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요. 이 발음 날 때가 기본적으로 많죠. C라든지 바다, C.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발음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요, E가 아닌 에로 발음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음성에서 캐치를 했나요? 에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오늘 볼 경우는 바로 짜잔 이렇게 과거 형태일 때입니다. 시간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현재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인 상황에서 이 동사가 변화했을 때 이 EA가요. 에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트는 에로 발음되고 과거다, 과거.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단어인데요, 표현인데요. 이거 기본형은 read입니다. 스펠링 다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read의 변화형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똑같이 생겼으면서 red가 되고요. 세 번째도 red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펠링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EA는 이게 과거 쪽이라면 read가 됩니다. read 아니고요. 예문을 볼게요. I've read that book before.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read라고 읽을 수가 없겠죠. 동사 지금 세 번째 변화형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have, pp라고도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자, I have read. 발음이 read라고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해야겠죠? 나 예전에 그 책 읽은 적 있어. I have read that book before. Okay, 두 번째 표현은요. mean, 의미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또 과거 분사형입니다. 동사 두 번째, 세 번째 변화형인데요. 역시 이 부분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그렇죠. mint가 아니고요. meant, 에로 발음이 바뀌어요. mean, meant, meant. Okay. 자, 이건요. 의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문 볼게요.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너에게 전화하려고 그 의도가 있었어. 그런데 못한 상황이죠. 이럴 때 하는 말인데요.

0: I meant to call you입니다. I meant to call you. 전화하고 싶었어. I meant. 이 발음 정말 주의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단어는요. 이번에는 deal이라는 동사의 과거 또그세 번째 과거 분사예요. 역시 발음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죠? dealt가 되겠습니다. deal 그리고 dealt. 자, 이것도 예문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입니다. Deal with a problem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지금 수동태로 나오면서 이 문제는 다뤄져야 돼가 됐어요. 그래서 be dealt with라고 발음이 되는 거겠죠.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오늘 좀 어렵지만 발음하는 것 자체는 쉽죠, 여러분? E에서 A로 바뀐다는 거, 현재랑 과거, 과거분사 발음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표현들 발음 바로 연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거 read 아니고 오늘 상황에서 red였죠? red. 빨간색이랑 발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Red. 네, 스펠링 보면서 따라해주세요. 그래야지 각인이 확실하게 되니까요. One more time. Red.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mint 아니겠죠? Meant가 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주세요. Meant. 한번 더. Meant. 좋아요. 자, 마지막. Dealt가 되겠죠? 바로 갑니다. Dealt. 좋아요. Dealt. Good job. 문장 가볼까요? 첫 번째. 나그책 예전에 읽은 적 있어. I've read that book before가 되겠죠. 여기서는 read 아니고 read. 자, 문장 바로 갈게요. I've read that book before. Before. Great. 좋습니다. Read 발음 주의하면서 한번 더. I've read that book before. 그렇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 meant to call you. 그렇죠. 여기 부분 meant라고 발음하는 거 신경 쓰면서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meant to call you. Great. 한번 더. I meant to call you. Call you. Great.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해. Deal with 돼야 해. 그런데 그게 수동으로 변하면서요. Dealt with가 됐네요. Be dealt with. 이 부분 주의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Must be dealt with.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Must be dealt with.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발음도 확실하게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Red. Red. I've read that book before. I've read that book before. Meant. Meant. I meant to call you. I meant to call you. Dealt. Dealt.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This problem must be dealt with.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곳 EP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est. B-E-S-T. Best. Best. Amazing. A-M-A-Z-I-N-G.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N-D-E-R-F-U-L. Wonderful. Wonderful.
0: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You're the best. 너는 최고야.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당신은 최고예요. 자, 오늘은 감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Best. 최고의 또는 제일 좋은이란 뜻이에요. You're the best. 너는 최고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amazing, 놀라운이란 뜻인데요. 친구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말이에요. amazing, 최고야, 아주 좋아,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amazing. 그 다음은 wonderful, 아주 멋진 또는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You guys are wonderful. 여러분은 너무 멋져요.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최고의, 제일 좋은, best. 잘했어요. 그때 t 발음까지 들리게 해주세요. Best. You're the best. 놀라운. Amazing. 가운데 Z 발음 있죠? 정확하게 해볼까요? Amazing. That was amazing. 아주 멋진. 훌륭한. Wonderful. 가운데 R 발음을 내보세요. Wonderful. That was wonderful.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est, best,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My English teacher is the best. 내 영어 선생님이 최고야. 맞아요. 여러분의 English teacher는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It's me. I'm the best.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최고는 영어로 best. 자, my English teacher is the best. Thank you. I'm very happy. 그 다음은 this place has an amazing view. 이곳은 경치가 놀라워. Really? I want to go too. 저도 가고 싶어요. 자, amazing. 놀랍게도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view.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경치란 뜻이에요. view. 한번 말해봐요. This place has an amazing view. That's right. Next. He is wonderful. 그는 아주 멋져. 이거는 칭찬할 때 wonderful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역시 wonderful 해요. You're wonderful too. 자,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is wonderful. That was wonderful.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T. Perfect. Perfect.
0: 다음 단어는 awesome, 굉장한 또는 멋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skydiving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awesome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은 excellent, 훌륭한 또는 아주 좋은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해주는 말이에요. excellent. 그 다음은 perfect, 완벽한. You are perfect to me. 여러분은 저에게 아주 완벽해요. 정말이에요. It's tru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굉장한, 멋진, awesome. 친구들 앞에 어로 발음해 주세요. Awesome. That was awesome. 훌륭한, 아주 좋은, excellent. 자, 끝에 t까지 잘 들리게 해볼까요? Excellent. Wow, that was excellent. 그 다음엔 완벽한, perfect. 친구들 가운데 R 발음이 있죠? 좀 강하게 R 발음을 내보세요. Perfect. Ooh, that was perfec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is pretty long. 조금 길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Traveling to Europe was an awesome experience. 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어. 와우, 맞아요. 부럽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o. 자, awesome experience. 경험이란 뜻이에요, experience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천천히. Traveling to Europe was an awesome experience. Wow, 역시 하루하루 느는데요. She got an excellent score on the exam. 그녀는 시험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Excellent가 아주 좋은이란 뜻이죠. 시험은 영어로 test도 있지만 exam도 돼요. Ooh, excellent. 칭찬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got an excellent score on the exam. Good job. Next.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완벽했다라는 뜻이에요. 와우, 그럼 picnic을 갈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날씨는 영어로 weather예요. Do you remember? 자, 마지막 문장이니까 힘차게 말해봐요. The weather was perfect. Well, that was perfect,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est. Best.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0: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감탄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Have a great day.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Unit 22. V. Let's go. Phonics chant V. V, V, V. V. Video.
1: V. Video.
0: V. Vest.
1: V. Vest.
0: V. Violin.
1: V. Violin.
0: V. Van.
1: V. Van.
0: V. Vegetable.
1: V. Vegetable.
0: V. Vacation.
1: V. Vacation.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V예요. V. V. 이렇게 V가 두 개 있죠? 네, 하나는 큰 대문자 V예요. Big V.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V예요. Small V. 이렇게 크기는 달라도 같은 소리가 나는 V예요. 그럼 과연 V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자, 친구들, 앞니를 아래 입술에 대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데요. 잘 들어봐요. V V V Good job! 그럼 V로 시작하는 오늘의 단어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친구들,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죠. 영상으로 재미있는 만화도 보고 신나는 노래도 듣고 심지어 Phonics Factory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영상이라는 말을 배워볼게요. Video. Video.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옷 종류예요. 소매가 없어요. 하지만 입으면 오, 굉장히 멋있어요. 네, 바로 조끼예요. 조끼도 앞에 V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Vest. Vest. Very good. 친구들, 이 단어 우리 친구들이 맞춰봐요. 이건 악기고요. 턱에 고정시켜서 긴 활로 멋지게 연주하는 거예요. 네,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도 앞에 V 소리가 나는데 잘 들어봐요. Violin. Violin.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또 V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 차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죠. 네, 바로 승합차예요. 승합차도 앞에 V로 시작하니 잘 들어봐요. Van. Van. Good job!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튼튼해지려면 음식을 안 가리고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자, 친구들, 채소라는 말 같이 배워볼게요. 앞에 V 소리가 나요. Vegetable. Vegetable.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만나볼게요. 친구들, 친구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아마 써니가 생각했을 때는 방학 때, 휴가 갈 때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학 또는 휴가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Vacation. Vacation. 와, 이렇게 V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와 함께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0: Let's go. Phonics chant B. V V V V video.
1: V video.
0: V vest.
1: V vest.
0: V violin.
1: V violin.
0: V van.
1: V van.
0: V vegetable.
1: V vegetable.
0: V vacation.
1: V vacation.
2: 와,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배운 알파벳 V였는데요. Logan, 우리 큰 대문자 V 뭐라고 해요?
3: Big V.
2: Yes, big V. 그리고 작은 소문자 V는 뭐라고 하죠?
3: Small V.
2: That's right. Small V. And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V make?
3: V, V, V.
2: Very good. 친구들 들었죠? V, V, V 소리가 나요.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Logan, 우리가 가끔가다 심심할 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죠. 영상 영어로 뭐예요?
3: V, V, video. V, V, video. V, V, video.
2: That's right.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멋지게 입는, 소매가 없는 조끼예요. Logan, 조끼 영어로 뭐였어요?
3: V, V, vest. V, V, vest. V, V, vest.
2: Good job. 자, 다음 단어는 악기인데요. 써니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할 때 이거는 무슨 악기죠?
3: V, V, violin. V, V, violin. V, V, violin.
2: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아주 커다란 차예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승합차라는 뜻인데 영어로 뭐예요?
3: V, V, van. V, V, van. V, V, van.
2: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채소예요. 이거를 많이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요. 채소, 영어로 뭐예요?
3: V, V, vegetable. V, V, vegetable. V, V, vegetable.
2: Good job!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방학 또는 휴가란 뜻인데요. 로건이 아주 좋아하죠? V, V, vacation. 자, 로건이 세 번 발음해주세요.
3: V, V, vacation. V, V, vacation. V, V, vacation.
2: 와,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재미있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hant V. V, V, V. V, video.
1: V, video.
0: V, vest.
1: V, vest.
0: V, violin.
1: V, violin.
0: V, van.
1: V, van.
0: V, vegetable.
1: V, vegetable.
0: V, vacation.
1: V, vacation.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V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V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쓰레기나 재활용품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나요? 잘하고 있죠? 자,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uesday Keeping clean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review.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So how do we keep clean? The teacher is telling us. 일단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에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In the trash can, of course.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재활용 마크 있는 것들. 걔네는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plastics with plastics. 그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버리는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활용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작아졌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물어보고 주는 게 좋겠네요. So there are many ways to keep clean. Let's review the expressions then. 자, 그럼 우리 표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Don't forget to 뭐뭐 라는 표현이 있었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don't forget to call me 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Don't forget to call me. Flush the toilet. 이게 바로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Flush the toilet. I flushed the toilet. 저 화장실 변기 물 내렸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ED를 붙였죠.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거겠네요. Flushed. I flushed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자, throw away가 바로 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이었죠. 주로 물기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한다고 했어요.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쓰레기를 버렸나요? 라는 말이죠.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Recycle. Re는 다시 뭐뭐 하다 라는 의미고요. Cycle은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 제품을 썼어요.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이게 또 변하니까 recycle이 바로 재활용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I love to recycle 이라고 하면 저는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 recycle 잘 기억해 주시고요. Give away 요거는 바로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입던 옷을 물려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새 상품을 그냥 줄 때도 give away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고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거기서 나눔할 때 give awa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라고 하면 내 스웨터를 남에게 줬어요 라는 뜻이죠. I gave my sweater away. 자, 여기서 give의 과거는 gave예요. 여기에 d를 붙여서 gived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중요한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나요? 조금 길긴 했는데 바로 그쵸? important라는 단어였어요. im, I am으로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에 pour, P-O-R, tint, T, 그쵸, E-L-A-N-T, 맞아요. important, 이렇게 스펠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불을 끄세요. 불을 끄다는 turn 뭘까요? turn off the lights죠. 반대로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켜고 끌 때는 on, off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everyone. 잘했어요.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여가 활동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Taekwondo is popular in Korea. 다른 나라들의 여가 활동들 볼까요? Let's look at the firs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Australia.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What activity is it? It's swimming. Australia is surrounded by the sea.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Children enjoy swimming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수영을 즐겨 합니다. Swimming is popular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Canada. 맞아요. 캐나다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skating. Canada has a long winter. 동절기가 긴 캐나다는 겨울 스포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Children enjoy skating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스케이트를 즐겨 탑니다. Skating is popular in Canad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Norway. 맞아요. 노르웨이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skiing. Norway also has a long winter. It has a lot of snow during winter. 빙하의 나라 노르웨이는 긴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립니다. Children enjoy skiing in Norway. 노르웨이에서는 스키를 즐겨 탑니다. Skiing is popular in Norway. Let's look at one more activity.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That's right. It's from Finland. 맞아요. 핀란드입니다. What activity is it? It's ice hockey. Finnish people love to watch ice hockey. 핀란드에서 아이스 하키는 국민 스포츠로 불립니다. Children enjoy ice hockey in Finland. 핀란드에서는 어린이들도 아이스 하키를 즐겨 합니다. Ice hockey is popular in Finland. There are many differen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어요.

0: What's your favorite leisure activity?
1: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가 활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0: Hope you are enjoying your own activity.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자, 이제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어떤 것들을 해야 우리 주위가 깨끗해지는지 같이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Keeping clean, 뒤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어떤 표현이 있었죠? Important, 맞아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자, 뭘 해야 될까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깜빡한 거 없나요? 그쵸? 변기를 내리는 거를 깜빡하면 안 돼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쓰레기통은 trash can이라고 하면 돼요.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자, 그 다음에 recycling,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recycle은 재활용하다였고요. recycling이라고 하면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If it's reusable. 자, re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use는 사용하다고, able은 뭐뭐 할수 있는. 그래서 reusable이라고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give it away.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라는 뜻이겠죠. If it's reusable, give it aw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Recycling is important. If it's reusable, give it aw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한번 쓸수 있다였는데요.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글쓰기 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쇼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re at a store. Maybe it's a shopping day. 자, 쇼핑 데이인가 봐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화살표로 지금 어디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자, 가격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이지요. 이거 얼마인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How much is it? 자, 어쩜 이렇게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도 돼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시작. How much is it? 이렇게 끝을 올려줘야 돼.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하는 거안 됩니다. How much is it?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단어가 나왔어요. Expensive. One more time.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죠. 값이 비싼, 가격이 비싼이라고 말할 때 expensive 할수 있습니다. expensive 할때 expensive가 아닙니다. expensive. 뺀 소리를 내줘야 돼. 시작. expensive. expensive. expen 아니고 뺀.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자, is it expensive?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Is it expensive? 그것은 비싼가요? 시작!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그거 비싼가요? 라고 할수 있겠죠. 좋아요. 왜 물건 쇼핑하다가 이거 좀 가격이 나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Alrighty.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반대 표현도 알려줄게요. 자, expensive가 가격이 비싼이라면 가격이 조금 싼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cheap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expensive의 반대말이겠죠? 자, cheap. cheap. 또는 비싼은 expensive.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 different 나왔어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란 뜻이에요. 뭐가 뭐랑 다르다 할때그 다른. Alright. 문장에서 보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너무 길어요. One more time.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색상으로도 있나요? 다른 색깔로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이 문장 꼭 기억하면 좋겠죠?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different 단어 꼭 기억할게요. 다른, different, 다른, different.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better 나왔습니다. better, 더 나은이란 뜻이에요. 뭐에 비해서 뭐가 더 낫다 할때 better.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자, 너는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니? 너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떤 것이 더 좋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Ok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오케이, 기억하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different는 무슨 뜻일까요? different. 자, A, 같은. B, 다른. C, 빠른. Al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Different, different, alright? 3, 2, 1. 정답은 짜잔! 다른이겠죠?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lor 하면은 다른 색상.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자, more 하면 덜한 뜻이고, expensive는 무슨 뜻인지 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세요. Okay? 자, 어느 것이 더 expensive 하니에요?
에이, 시계인데, 오, 50만 원이래요. Alright?

0: B, 시계인데 5,000원이래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All 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50만원과 5,000원 중에 뭐가 더 expensive해요? Expensive한 거는 바로 A겠죠. 왜? Expensive는 값이 비싼이란 뜻이니까요. 그쵸?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얘들아, 이제 마지막 코너야.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는 역할극이죠. 쌤이랑 한번 연기를 해봅시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Alrighty,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Shopping day지요. 쇼핑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잔! A, 선생님 먼저네.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뭘 물어보고 있죠? Expensive가 뜻이 값이 싼 거야, 비싼 거야? 그쵸, 비싸니죠. 그래서 is it expensive 하면은 이거 비싼가요? 이거 값이 좀 나가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주자. 멋있게 대답해주세요. No, it's, 노래. 그럼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다는 거겠네. 값이 좀덜 나가는 싼이란 뜻은, 영어로 뭐였죠? cheap였죠? 아니요, 이거는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이 싸요. No, it's cheap. 해볼게요. No, it's cheap. 시작. No, it's cheap. 잘해서. 칩이 아니야. 칩하면 감자 칩이에요. No, cheap. cheap. Alright, 길게. Okay,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짜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 그래서, Do you have it? 너 이거 갖고 있니? 이거 혹시 다른 색상으로 갖고 계신가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갖고 계시나요? 했더니 갖고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Oh, yes, we have it in. 무슨 색깔이 있나요? 짜잔! 빨간색을 갖고 계시네요. 자, yes, we have it in red. 네, 저희 빨간 색상도 있어요. 같은 걸로 빨간색 색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Yes, we have it in red. 좋습니다. 자, we have it in.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면 우리는 이 색상도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색깔 앞에 in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on인도 아니고 under도 아니고 in이야, 얘들아. We have it in red. 우리는 빨간 색상도 갖고 있습니다. We have it in 뭐라고? red.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차례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지금 뭔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 어느 게더 나은 것 같아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거에 더 마음에 드세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이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쵸? 쇼핑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I like the one better.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라고 할 텐데, 뭐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파란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

0: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죠? I like the blue one better.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I like the blue one better. 좋아요. Better가 무슨 뜻? 더 나은이란 뜻이었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How much is it? 또 해볼게요. 자, how much is it? 하면은 이거 얼만가요? 라는 뜻이었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볼까요? 짜잔! The total is, 바라바라바람 해볼게요. 자, 얼마인 것 같아? 와우! 6,000 won. 어, total 하면 총이란 뜻이죠. 그래서 총 6,000원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The total is 6,000 won.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 롤플레이였어요.
1: Expensive. Is it expensive? Different.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2: How much is it?
1: The total is 6,000 won.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hopping and prices. 나는 쇼핑과 가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쌤이랑 내일 또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happy to be back home. I'm happy that you are happy I'm back.

니콜 선생님. 제 친구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4학년이 요리라니 대단하죠. 친구 집에 들어서는데 입이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다양한 냄새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친구들 메시지 받고 보니까 선생님도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냄새 표현하는 문장 함께 배워볼게요. Good smells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자, 오늘도요 냄새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smell은요, 뭐뭐의 냄새를 맡다. 냄새가 이렇게 와서 무엇무엇의 냄새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쵸, 친구들? 오늘은 똑같이 smell 쓰기는 쓸 건데요. 이 smell은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요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달콤한 냄새가 난다든지 매운 냄새가 난다든지 신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뜻으로 smell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것은 이런 냄새가 나. 요런 문장이라서 문장의 주인공이 it예요. it. 그것은 smells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요? good. 좋은.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나요. 즉, 오, 냄새 좋은데? 라는 문장이 이 문장인 거죠.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 볼게요.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좋아요.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smells bad, sweet, funny.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 선생님 이거 아는데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S 붙이지 않고 smell까지 했고요. 오늘은 smells까지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문장에서 누가라는 부분이 달라지면 이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은 어려운 말로 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뒤에 S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하는데요. 우리 누가라는 부분이 he, she, it. 또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뭐 that 또는 this 이런 것들은 우리 s를 붙여줘요. 그래서 smells 친구들 낯설까봐 선생님이 한번더 넣어봤어요. smells 이렇게 발음. 두 번째 단어는 bad의 반대말이 뭐게요, 친구들? good의 반대말은 bad. 나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게 상했을 때도 우리가 bad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bad는 안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bad 쓰는 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면 된다. bad. 나쁜, 안 좋은. 세 번째는 sweet는요. 달콤한이라는 뜻이에요.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설탕 들어간 뭐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거 친구들 먹으면 혀에서 단맛 느끼잖아요. 달콤한 sweet. 그런데 sweet 아니에요. 한 박자로 sweet. s w 앞에 첫 소리로 SW니까 sw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 이제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이랑 이두개 같이 오면 이 하고 길게 소리 난다. 마지막으로 t 붙여서 sweet 이렇게 발음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지막 단어 funny예요. funny는 원래는 웃긴 우스꽝스러운 웃긴이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들이 재미있는 코미디 이런 거, 뭐, 무비, 영화도 재미있는 거 보면 깔깔깔 웃게 되는 거 있죠. 또는 친구들이 농담 했을 때, 하하, 웃겨. 이렇게 하하하 웃긴 걸 funny라고 하는데, 어떤 맛이나 냄새 같은 거를 funny라고 표현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funny. 요렇게도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n 두번 왔다고 n 발음 두번할거 아니에요. funny 아니고 funny. okay?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냄새 좋은데? 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고 풀어보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냄새가 난다. 좋은. 요런 순서로 만들 거예요. 그것은 it. 이러이러한 냄새가 난다. smells 좋은. good. 붙여서 it smells good. 한번 더. it smells good. 이 표현은 오늘 꼭 우리 친구들 엄마가 저녁밥 하고 계실 때, 오, 엄마 냄새 좋은데요? It smells good. 꼭 써보고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냄새가 이상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뭘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이 상했다거나 하면, 오, 안 좋은 냄새가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는

0: 너 양말 안 빨았어.
1: 이럴 때도 그것은 안 좋은 냄새가 나, 나쁜 냄새가 나. 어떻게? It smells 나쁜. Bad. 맞아요. Good. Bad는 반대말이죠. 같이 말해볼게요. It smells bad. It smells bad. 오후.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달콤한 냄새 말해볼게요. 그것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 어떻게? It smells 달콤해. Sweet. 맞아요. 달콤한 붙여서 It smells sweet. It smells sweet. 마지막 문장. 오, 냄새 좀 이상해.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떻게? It smells funny. Funny는요, 친구들. 하하하, 재밌는 것도 funny인데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약간 웃긴 거? 우리 웃기다는 말도 이상하다는 뜻 될 수 있죠. 우리말로도. 그것처럼 좀 이상한 냄새 나는데 It smells funny.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bad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덜 나쁘게 말할 수 있죠. 이상한 냄새 나. It smells funny. 한 번 더. It smells funny. Very good. 그럼 오늘 만든 문장들 함께 모아서 신나게 chant 불러봐요. Let's chant.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bad. It smells bad. It smells sweet. It smells sweet. It smells funny. It smells funny. It smells good. It smells bad. It smells sweet. It smells funny. Yay!

0: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 smells bad. It smells bad. It smells sweet. It smells sweet. It smells funny. It smells funny. It smells good. It smells bad. It smells sweet. It smells funny. Yay! 오늘 문장들 또 언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준비했으니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외쳐봐요.
1: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0: It's funny.
1: It smells funny.
0: 엄마, 냄새 좋은데요? It smells good. 엄마, 우유. 오, 우유가 상했네. 냄새가 안 좋아. It smells bad.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로 신나게 미션 해볼 시간이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It smells sweet. It smells sweet.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sweet. 확인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달콤한이라는 뜻의 sweet예요. What? 이 두 개 만나서 이 길게 소리 나고 트까지 붙이면 sweet. Good.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친구들 잘 보면요. 문장이 틀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세요. 3, 2, 1. 정답은? 아하, smell이 아니래요. 그럼? It smells good. 맞아요. 누가 부분이 it가 되면 smell에다가 붙여준다. It smells good.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t smells bad. It smells bad. 자,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 A, B, C 중에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하하, 우유가 상했나 봐요. 마시면 안 되겠어요. 왜요? 아, 냄새가 안 좋아요. It smells bad.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냄새 좋은데, 와, 이상한 냄새나. 요렇게 무엇의 냄새가 어떠한지 표현하는 문장들 배워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다양한 냄새를 표현할 때는 It smells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This is my cousin.
1: Is she a singer?
0: No, she's not.
1: 아니라고?
2: 그러면 그냥 취미로 노래 부르시는 건가? 직업이 뭐지? 사촌 언니의 직업이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될까?
0: Cousin, job, what? I know. Let's ask 미소랑.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가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우리가 사촌 언니의 직업이 뭔데? 이걸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let's go ahead and grab our magic box. Here it is. Are you ready? 짠!

0: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좀 자주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물건을 서랍에다 딱 넣어놨어. 그러고서 난 당연히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는 거야. 어? 내가 그걸 어디다 놨지? 내가 연필을 어디다 뒀지? 아,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쓰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지? 어? 나중에 봤더니 서랍에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왜 여기 둔 걸 깜빡했지? 싶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뭐 연필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목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쫑!
1: 오늘의 미션 문장이다.
0: 나는 그것을 뭐 서랍에 두는 걸 깜빡했다. 그렇죠? 뭐 목걸이가 될 수 있고 연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뭐 그렇죠? 이런 봉이 될 수도 있고 머리띠 등등 다양한 것들. 아, 어떻게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뭐 했던 걸 잊었다. 깜빡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2: 단어부터
0: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0: let's take a look. Yes.
1: Oh, 첫 번째 단어 pearl입니다. 여러분, 와 예쁘긴 예쁘다. 그렇죠? 이거 보여요? 이거 알 하나하나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뭐예요? 본 적 있지 않아요? 맞아요.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목걸이 중에서도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요거 알 하나하나 요걸 봐주세요. 이게 바로 pearl, 진주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Pearl, pearl.
0: Very good. And next.
1: Necklace, necklace 라고 하는 단어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도 우리 pearl로 된 necklace를 봤죠? 맞아요. 바로 목걸이입니다. 친구들, 여기 잘 보면 neck,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eck, 목을 뜻하는 neck이 숨어 있어요. 아, 목에 거는 necklace구나. 따라서 말해보세요.
0: necklace, necklace. Very good. And next, drawer.
1: drawer 이라고 하는 단어.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왜 안 열리지? 이 drawer, 잠깐만. 이렇게 당기면 안 되나? 이렇게 당겨야 되나? 자, 여러분, 바로 drawer 하면 이런 서랍을 뜻해요. drawer, drawer, drawer. 여러 개 있네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0: drawer, drawer. Very good. And next.
1: 아, forgetful. 어떡해. 자, 어, 이 할아버지 예전에 본 적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어, 할아버지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아, 이렇게 어디론가 가버려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아, 자꾸 내 머리 밖으로 나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건망증이 심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잊는다. 무언가 어떤 중요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잊고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이 forgetfu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0: forgetful, forgetful. Very good.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부터 착착착 만나봤어요. 그렇다면, 준비가 됐네. 바로 영어의 반할 준비.
0: I can't find my pearl necklace.
2: Isn't it in the drawer?
0: Wow, you're right. Oh,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2: Hey, you're so forgetful.
1: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니, 언제 뒀길래 이 사실을 까먹은 걸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대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A 친구가 뭔가를 막 찾죠?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여기 다 열어봐.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0: 바로 pearl necklace.
1: 진주 목걸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어디 갔어?
0: I can't find my pearl necklace.
1: 라고 하죠. 나는 find 하면 찾다 라는 말인데 나는 못 찾겠다 라는 거죠. 내 진주 목걸이 못 찾겠어. 이거 어디 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주 목걸이 하면 좀 왠지 값비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말해보세요.
0: 어디 갔지? I can't find my pearl necklace.
2: I 어디 갔지?
0: I can't find my pearl necklace. Very good.
1: 자,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안 보여요. 자, 그 말을 듣고 B가 말합니다.
2: 국적. 야, 그거 isn't it in the drawer?
1: 그거 저기 서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잠깐만요, 여러분.
0: drawer. 우리 서랍이라는 단어로 만나 봤던 단어입니다. isn't it?
1: 그것은 뭐뭐이지 않니? 라는 거죠.
0: in the drawer 하니까 서랍 in 안에
1: 서랍 속에 있는 거.

0: 아니야?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서 말해보세요. Isn't it in the drawer? Very good. 잘했어요. 왠지 이 남학생 B가 보기에는, 이거 얘가 서랍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거 서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A가 서랍을 한번 가서 두루룩 열어봅니다. 열었더니 거기에 있는 거야. 내 진주 목걸이가. 그쵸? 와우! You're right! 야! 네 말이 맞았어. 여기 있네.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forgot 하면 forget의 과거형이죠. 내가 잊었어. 깜빡했어. 자, 그런데 뭐한 것을 깜빡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putting이라고 해서 put에다가 ing를 붙여 주었습니다. 두다, 놓다라는 말이죠. 둔 것을 까먹었다, 놓은 것을 까먹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forget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너 에어컨 끄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forget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오늘은요 forget 다음에 뭐뭐 ing가 나왔습니다. 의미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forget ing 하면 과거에 뭐뭐 했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해놓고 그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반면에 지난 시간에 했던 forget to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해놓고서 까먹은 거고, 지금 이 forget ing는 이미 했으면서 그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의미가 정말 다르죠? 오케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내가 그거 서랍에다가 뒀다는 걸 까먹었네. 내가 그거 서랍에 두고 그걸 잊어서 여기저기 다 찾고 다녔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와, 정말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드르륵. Wow, you're right.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Wow, you're right.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Very good. 자, 그렇다면 forget 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트라. 나그 사람 만났던 거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I can't forget meeting him. I can't forget meeting him. How about this one? 나는 그 사람 만났던 거를 잊었어. 만나놓고서 그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Oh, I forgot meeting him.
1: I forgot meeting him.
0: How about this one? He forgot locking the door. 그는 문을 잠궜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내가 문 잠궜나 안 잠궜나, 가물가물하네. 잠궈놓고서 말이야. 따라서 말해봐요. He forgot locking the door. He forgot locking the door.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비가
1: 야, 너 건망증이 참 심하구나. You're so forgetful.
0: You are so forgetful. 아이고. 자, 여러분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는 않겠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어로 말해봐요. 나내 진주 목걸이를 못 찾겠어.

0: 그거 그 서랍에 있는 거 아닌가?
1: Speak. Is it in the
0: drawer? 드르륵?
1: 서랍에 둔걸 깜빡했네. Speak.
0: Wow, you're right.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아, 너 진짜 건망증 심하구나.
1: Speak.
0: 두두두두두두두두
2: 영화에 반하는 퀘스트타임입니다. 자, 친구들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나는 그걸 서랍에 둔걸 깜빡했다.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3, 2, 1,
0: Time's up. 자, 어떤 단어 깜빡했대요?
2: 과거형으로 I forgot. Woo.
1: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0: Okay, now let's move on. Second question.
2: 그는 문을 잠갔다는 것을 잊었어요. 아이쿠, 왜 그랬을까?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3, 2, 1, 2! 자, 이미 했던 것을 잊었을 때는 forget 다음에 ing! You!
1: He forgot locking the door.
2: He forgot locking the door.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뭔가를 잊고 계세요? 3, 2, 1, 띵!
1: The answer is 건망증이 심한 forgetful.
2: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뭐뭐 했던 것을 잊다, 이미 해놓고서 잊은 forget 다음에 ing 배웠습니다. 그거 서랍에 둔걸 잊었어. I forgot putting it in the drawer. 오늘의 미션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부사절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늘이 부사절 접속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장 중학교 1학년한테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 친구입니다. Although 혹은 though 혹은 Even though 이렇게 세 친구로 나눠서 교과서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 친구는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 문장과 사진 보면서 유추해 볼까요? 어떤 분이 뭔가 열심히 달리기를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hard 라는 단어랑 good 이라는 단어가 같이 보이는 걸 보니까 although 라는 단어 느낌 조금 오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Monday 이렇게 월요일이 아주 강렬하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 happy. 어떤 조합 같나요, 여러분?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새 것 같은 신발입니다.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이 although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미 사진 설명 드리면서 조금의 힌트는 드렸습니다. 뭔가 이 단어랑 이 단어 조금 상반되지 않나요? 라는 힌트를 드렸었는데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모두 약간 상반되는 듯한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는지가 포인트겠는데요. 자, 이 친구들 뜻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를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lthough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although 관련해서는 특히나 듣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게 듣기 평가에 나올 때 많은 친구들이 방금 지나간 접속사가 뭐지?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리스닝 포인트를 좀 잘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although가 가장 교과서의 이 기출 농도, 그러니까 기출 빈도가 높은데요. although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게 though랑 even though입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 친구들은 삼총사예요. 셋 다 뜻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거든요. 그래서 요 셋은 세트로 알아두면 참 편할 텐데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요거를 머리에 잘 넣고 출발해보자고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넣어서 해석해볼게요.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비록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lthough가 딱 보이는 순간 비록을 딱 넣어요. 비록 힘들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머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록 힘들지라도 이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힘들긴 하지만 둘 다 맞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although를 쓰면은 앞에 절과 뒤에 절이 대조되는 내용이 된다고 했죠. 봐봐요. 힘들다와 건강에 좋다. 어때요? 둘이 막 둘 다 막 너무너무너무 해피하고 막 둘 다 막 같은 내용이고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대조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 그쵸? 힘든 거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건강에 좋으니까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lthough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운동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너의 건강에 좋아. 이런 식의 의미 구성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접속사예요. 자, 그럼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although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월요일이지만 이렇게 비록 월요일일지라도 I'm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해.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문장은 100%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말하곤 하는 문장을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보통 우리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아 월, 화, 수, 목, 금 아직 학교 갈 날이 아직 회사 갈 날이 막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월요일일지라도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자, 월요일이라는 사실과 행복하다라는 사실이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장에 even though를 쓸 수가 있겠죠. 저 even though 자리에 although나 though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although를 뒤에다가 쓰는 경우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I bought the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을 샀다. 비록 그것들이 매우 비쌌을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신발을 사기는 샀는데 비쌌을지라도 보통 비싸면 안 사기 마련이죠. 이거 너무 비싼데 예산을 조금 초과하는데 이러면서 안 사기 마련이지만 그치만 샀다. 뭔가 앞뒤가 대조되는 이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해석 중요하고, 이렇게 although를 뒤에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에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가 이 절을 앞에 쓴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교과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 정리하고 리스닝 포인트 넘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삼총사라고 했죠?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 다 의미도 똑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친구들 셋 다 두 개의 절을 대조할 때 사용하고요. though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어체에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비록 뭐뭐지만 뭐 그렇게 안 하기는 해.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 중에 제일 짧은 게 뭐예요? though죠. 우리 말할 때는 제일 짧은 거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though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학교 시험에서 빼먹곤 하는 건데요. even though 관련해서요. even만 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아래 문장 한번 봐주세요. Even everyone played well. 심지어 모두가 잘 뭔가 경기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시합에서 졌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even이라는 거가 심지어 우리가 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졌다.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even만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even과 though는 같이 다녀야 합니다. 이 자리에 even만 쓴다고 이걸 although나 though를 바꿔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even though는 한 쌍으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0: 자, 중요한 거 오늘 although 요거 발음이라고 했죠. 잘 들어주세요. Although, though, although, th 사운드입니다.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비록 운동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0: 이번에는 even though. Even though. Even though, 발음 잘 들어주세요.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비록 월요일일지라도 나는 매우 행복하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0: 다시 although입니다. Although. Although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나는 비록 매우 비쌌지만 새 신발을 샀다. 두 번 들을게요.
1: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0: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1: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Although exercis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health.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Even though it's Monday, I'm very happy.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I bought the new shoes, although they were very expensiv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내 성적 향상에 좋다.

아주 비싸기는 했지만 새 헤드폰을 샀다. 자, 공부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Although 이렇게 시작했고 당연히 이 자리에 even though나 though 쓰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lthough study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grades. 잔소리 듣는 것 같죠? 한 번 더 해볼게요. Although studying is hard, it is good for your grades.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장입니다. 비록 시간이 늦었을지라도 난 별로 졸리지는 않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품하면서 얘기할 것 같은 문장인데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though 사용했네요. 뒤에 주어, 동사, 어순 잘 지켰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though, although 모두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Even though it's late, I'm not very sleepy. 한 번 더요. Even though it's late, I'm not very sleepy.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아주 비싸기는 했지만 새 헤드폰을 샀다 인데요. 자, 여기서 although를 뒤에 썼습니다. 당연히 앞에 와도 되고요. 같이 읽어보죠. I bought the new headphones. Although they were very pricey. Although they were very pricey. Pricey는 expensive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My brother plays basketball. 나의 남동생은 농구를 한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키가 작을지라도. 정답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상하죠? 그쵸? 답이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이죠. Though, even though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although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비록 내가 가족 중에 가장 어리긴 하지만 I'm the tallest. 내가 가장 키가 크다. 입니다. 자, 요 부분 한번 영작해 볼게요. 비록이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I. 그렇죠, 그렇죠. 앞에 Although I'm the youngest in my family 하고 I'm the tallest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여동생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비록 그녀가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맛있지 않지만 요리를 좋아할 수 있죠. 자, 비록 뭐뭐이지만에 해당하는 거 although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y brother plays basketball, even though he is short. Although I'm the youngest in my family, I am the tallest. My sister likes cooking, although what she makes is not good.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부사절 접속사 although 배웠고요. 뜻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이기는 하지만입니다. 앞과 뒤의 내용을 대조해주는 친구였고요. 비슷한 접속사, 총삼총사였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세 친구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절 접속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재미난 연결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듣기평가 유형 중에서 대화 또는 담화의 미연급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 내용 기억나시나요? 문제풀이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교내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 1번부터 5번까지 쭉 도서관 카드, 도서 검색, 대출 가능 건수, 대출 기간, 폐관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선택지를 눈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내 귀에 들리는 걸 바로바로 지워야겠죠. 지우다 보면 남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을 떼지 말고,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Listen up.
1: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how to use the school library?
2: Sure. What can I help you with?
1: What should I do if I want to borrow a book?
2: You need to get a library card first.
1: Okay. How many books can I borrow?
2: You can borrow 10 books at a time.
1: Cool. For how long can I borrow the books?
2: You can borrow them for 14 days.
1: Great. When does the library close?
2: The library closes at 8 o'clock.
0: 자, 어떤 게 언급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링크부터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보죠.
1: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how to use the school library?
0: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how to use the school library? 자, 첫 번째 빈칸에는 Can I ask you 였는데요. 연음이 되면서 Can I ask you some question? Ask you처럼 들렸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였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갈 빈칸은 how to use 였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인데, how to use니까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남자가 말을 시작을 했어요. 여자의 응답은?
2: Sure. What can I help you with?
0: 자, 뭐라 그랬니? What can I help you with? 통으로 비어왔는데, 그냥 쭉 들렸죠? What can I help you? 마지막을 좀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엔 전치사 with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질문을 하네요.
1: What should I do if I want to borrow a book?
0: 들으셨죠? 빈칸은? 그렇지. borrow a book. 그래서 빌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주 나오는 동사죠. What should I do? 여기 should I처럼 연음됐고요. 뭘 해야 될까요? If I want to borrow a book. 책을 빌리고 싶으면 제가 뭘 해야 되죠?
2: You need to get a library card first.
0: 듣는 순간 여러분 1번 지웠어야 돼요. 선택지 1번에 You need to get a library c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돼요. 1번이 도서관 카드였거든. 그거 지워줬어야 되고요.
1: Okay. How many books can I borrow?
0: 들었니?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런 뜻이죠. Can I borrow?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죠? 도서 가능 권수겠죠. 요게 이제 3번의 선택지 대출 가능 권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워져야 됩니다. 2번의 도서 검색은 잠깐 스킵하고 3번이 지워졌어요.
2: You can borrow 10 books at a time.
0: 자, 연음되면서 at a time. 한 번에라는 표현인데요. You can borrow 10 books at a time. 한 번에 10권의 책을 빌리실 수 있고요. 그래서
1: Cool. For how long can I borrow the books?
0: 그렇죠? For how long can I borrow the books? 얼마나 오래 동안이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책들을 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출 기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을 묻고 있고요.
2: You can borrow them for 14 days.
0: You can borrow them for 14 days. 그랬죠? 그래서 for 14 days, 14일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도 응답을 한 겁니다. 4번도 지워줘야겠죠? 그러니까 14일이니까 2주 동안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Great. When does the library close?
0: 폐관 시간, 마지막 5번도 묻고 있습니다. When does the library close? 도서관은 언제 닫나요? 그랬더니
2: The library closes at 8 o'clock.
0: Closes at, closes at 과 연음이 되면서 그게 들릴 때는 closes at 이렇게 들렸는데요.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8시에 도서관 문을 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폐관 시간까지 언급을 하면서 결국 이번에 도서 검색에 관련된 내용은 남자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여자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간접 의문문 총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대화문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귀에 계속 들렸던 빈칸으로도 채워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borrow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borrow하고 lend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rent 얘도 이제 빌리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빌려주다인 것도 같고 빌리다 빌려주다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해서 선생님 오늘 이 단어들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borrow하고 lend는 두개 완전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얘가 빌리는 거야. 상대편에게서 빌려오는 거를 borrow라고 합니다. Can I borrow your book? 그래서 책을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nd가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빌려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개 혼동해서 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lend가 빌려주다. Can you lend me some money? 무슨 뜻이야?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가 you가 되니까 아까는 can I borrow? 내가 빌려도 될까? 여기서는 can you lend me? 너가 빌려줄래? 이렇게 되는 거. 절대 혼동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럼 마지막 rent는 뭘까요? 얘는 빌리다, 빌려주다라는 뜻이 다 있어. 그렇구나. 근데 앞에 이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집을 빌리, 세 주고 세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하다, 임차하다, 뭐, 요런 단어일 때 렌트를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도 빌릴 때, 렌트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빌릴 때 사용료, 집이면은 집세, 아니면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반드시 내고서, 혹은 받고서 빌리는 거, 혹은 빌려주는 걸, 우리가 렌트라고 합니다. We rented a car for a week. 그래서 우리가 차를 빌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할 때는 borrowed라고 하면 만약에 그냥 이웃집 사람한테 빌린 거가 되고요. 이게 느낌이 그렇게 되는 거지. borrow를 써버리면. rent를 쓰면, 정식으로 돈을 내고 빌렸구나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borrow, lend, 그리고 rent.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의 간접 의문문 문제풀이로 총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개념 정리 잠깐만 해보죠. 일단 용어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쓴 이유가 뭐였죠? 문장에서 말 그대로 직접 묻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묻는 거다 해서 간접 의문문인데요. 의문문이 문장 속에서 일부로, 즉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경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포인트가. 어순이 나오고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 즉 의주동 이 어순을 써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Where do you live? 이런 건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너 어디 살아? 진짜 상대방을 세워놓고 물어보는 느낌이잖아. 너 어디 사니? 이런 건 직접 의문문이고요. 이때는 어순 잘 봐야 되라. 그러니까 의문사 먼저 있고, 그다음에 주어가 아니라 동사, 조동사든 어쨌든 동사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서 주어입니다. 요렇게. 의동주의 어순을 쓰는 게 원래 의문문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제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다. 소문자로 중간에 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간접이라고 하고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 주, 동이라고. I wonder where you live. 알겠죠? 나는 궁금해, 너가 어디에 사는지.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조동사 이런 거 사라졌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것. 요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do you like him 이런 거. 너는 그를 좋아하니? 이럴 때는 그냥 do you like him 이렇게 말하면서 의문사가 없죠. 뭐 그런 의문문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들은 그러면 어떻게 간접으로 나타낼까? 그때는 이 원래 where이나 when이나 why 같은 의문사를 쓸 자리에 whether 또는 if를 넣어주고 없었던 걸 살려서 넣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whether가 if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 되면서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Do you know? Is she good at playing the piano? 너 알아?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치나? 이거를 합쳐보면 너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아닌지 아니? 이런 문장이 될수 있잖아. 그래서 Do you know if the weather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어순이 바뀌었죠. 주 동으로 바뀌었어. 동주.

또 신경 쓸게몇개더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볼 텐데. 일단 의주동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어순 보니까 잘써 있네요. 나는 알고 싶습니다. What he is doing.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딱히 틀린 게 없어. 맞는 문장. 자, 두 번째는 Do you know who that person is? 이렇게. 자, 역시나 중간에 의문문이 들어갔어요. 이거 무조건 간접이고요. 어순 잘 보시면 주어, that person 동사, that person 주어, 의문사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까지 의주동의 어순 괜찮죠? 너 아니? That person, 그 사람이 또는 저 사람이 누군지 이것도 통과. 자, 그 다음에 I wonder how long did he wait here?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자, 문장 중간에 또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 맞죠? 그리고 how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세트로 다녀요. 묶여 쓴건 괜찮아, 여기까진.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까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 나왔죠. 그리고 주어죠. 의주동이 아니라 의동주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어요. 자, 그럼 이걸 좀 맞게 바꿔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did 같은 거 먼저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직접 의문문에서나 필요한 조동사고, 주어 먼저 쓰고요. 대신에 이 자리를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원래가 과거였다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ed를 붙여서 동사 자체를 과거로 바꿔줍니다. I wonder how long he waited here. 그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4번은 I don't know if he will come or not. 그래서 모르겠다. 뭘? 인지 아닌지를. 그가 올지 안 올지. 그래서 뭐뭐 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 같은 경우 뒤에 이런 식으로 or not이 많이 붙어요. 틀린 부분 없고요. 5번도 Can you tell me what brought you here? 선생님, 5번도 이상한데요. 의문사, 동사잖아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 봐 얘는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럼 얘가 동사면 얘가 주어야?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여기에 가져왔는지 뭐 이거야?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도는 Can you tell me what brought you here?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즉,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할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말을 하거든. The bring의 과거 형태를 쓴 것이고, 한마디로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What과 who가 그래요. What과 who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으면서 뒤에 있는 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You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야. 자, 우리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서 간접 화법으로 바꿔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때 알맞은 말입니다. 의조동 어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직접을 간접으로 바꿀 때 어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시제 일치와 그리고 여기에는 you가 다른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먼저 보면 He said it to me. 그가 나에게 말했다죠. 근데 그 입장에서 어떻게 말한 거야? How do you know the guy? 너그 남자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간접으로 바꾸면 헷갈릴 수 있으니 한국말로 먼저 해보면 그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아는지. 이거잖아. 그래서 의주동 어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ou가 아니라 I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치? How, I.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제 일치 중요합니다. 본동사의 시제랑 일치시켜야 돼요. 그럼 asked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일치시켜야 돼. 그럼 정답은 How I knew the guy라고 해야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런 거. 대명사와 그리고 시제 일치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자, 이번에도 화법을 전환한 겁니다. 역시나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꾼 거겠죠. 한 군데 틀렸대. 찾아보죠. Mr. Kim said it to me. Why do you think she is bad? 아, 김 씨가 나에게 말했대요. 너 그녀가 왜 별로라고 생각하니? 자, 그럼 김 씨가 나에게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 잘 썼고요. 내가 왜 그녀를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으니까 역시나 you를 I로 바꾼 것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의주동 잘 했는데, 어순이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돼야지. 여기는 또 과거로 잘 바꿨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think도
과거 동사

대신 thought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간접화법으로 바르게 전환한 거 우리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it to the woman. May I visit you with him? 내가 그 여자에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와 함께 당신을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 여성에게 그와 함께 그녀를 방문해도 되는지 누가?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가 되겠죠. 자, 어순과 실제 그리고 대명사 바뀌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I asked the woman. 자, 의문사가 없어요. 탈락. I asked the woman. 의문사 없을 때는 whether이나 if 넣어주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또 주어가 필요한데 동사부터 나와서 탈락. I asked the woman. if 잘 써줬고요. 주어 잘 써줬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도 실제 과거로 일치해야 돼. 내일을 might로 잘 바꿔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녀를 방문해도 되는지 물은 거지. 이거는 여기서 you를 그대로 써주면 안 돼. 그치? 자, 밑에는 I asked the woman if I might visit her. 요거 너무 잘 썼다. 내가 그 여성에게 그녀를 그와 함께 방문해도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5번도 확인해보면 얘도 어순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if 써주고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간접 의문문 어순 헷갈리는 부분 한 번만 복습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총정리로 돌아오죠. See you next time. Bye bye.

0: that the lion didn't kill him. He freed the slave, made him his friend, and started to treat all his servants and slaves better.
1: 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힘을 내서 grammar clear 가볼게요. Once in a village lived a rich man. 자, 한때 한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He had many slaves and servants for work. 자, 여기에서 slave는 노예란 뜻이고요. servant는 하인이란 뜻인데 실은 이 두 가지가 얘들아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하인들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부자는요, 거느리고 있는 뭔가 많은 하인들이 있었대요. The rich man was very unkind and cruel to them. 자, 그런데 그 부자는요, 그들에게 매우 불친절하고 잔인했대요. One day, one of the slaves made a mistake while cooked food. 자, 이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았을 때 while cooking food. 자, 이 두 가지의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while은요, 접속사예요. 자, 기본적으로 접속사인데 자,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고 한다면 뒤에 절의 형태를 이끌고 있죠.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주어가 빠져 있고요. cooked라는 아이 혹은 cooking이란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럴 땐 여러분 빠른 속도로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분사 구문의 개념을 생각하세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장을 쓸때 되도록 간단하게 쓰고 싶죠. 자, 그러한 어떤 바람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인데요. 부사절을 간략하게 주어 동사와 그다음에 접속사가 들어있는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을 보았을 때, 자,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절을 두 개를 쓰고 싶을 때 의미에 맞게 접속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접속사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주어 동사 절을 흔히 부사절이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사절 마치 부사처럼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처럼 이 부사절의 부분이 없어도 남아있는 절의 형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부사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그 다음에 다음 절에 있는 다른 절에 있는 절의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단어를 두개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사절에 들어있는 주어를 없애주고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동사의 형태를 준동사인 분사로 바꿔주는 개념이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분사라고 함은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분사 구문으로 분류가 되면요. 부사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해석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다? 출발은 부사절에서 왔기 때문에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부사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이 동사를 분사로 바꿀 때 원래 있던 절의 주어가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수동의 형태라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 문장을 볼게요. 자, 먼저 첫 문장부터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그의 노예들 중에 한 명이죠. 하인들 중에 한 명이 made a mistake. 자, 뭘 했어요? 맞아요. 노예 중에 한 명이 made a mistake,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부분이 있고요. 누가 봐도 접속사인 I 뒤에 ed 형태가 붙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두고 생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노예들 중에 한 명이 음식을 한 겁니까? 음식을 받은 겁니까? 자, 다시. 자, 주절의 주어는 one of the slaves이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요리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요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 능동의 뉘앙스인 cooking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while one of the slaves cooked food 이런 문장이었었는데 주어가 생략이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동사가 분사로 바뀌는 거 분사구문 정리해 보았습니다. He overcooked the food. 그 하인이 음식을 과하게 조리를 했대요. 시간을 넘어서 조리를 한 거죠. When the rich man saw the food, 그래서 그 음식을 봤을 때 부자가 he became angry and punished the slaves. 그래서 그 하인을 벌을 주었대요. He kept the slave in a small room. 그래서 그 부자는요, 하인을 작은 방에 가두었고요, locked it from outside, 외부에서 바깥에서 방을 잠궜대요. Somehow the slave escaped from that room. 자, 그런데 이 하인이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방에서 도망을 친 거죠. And ran away. 달린 겁니다. He went to a forest. 숲으로 갔는데요. There he saw a lion. 사자를 본 거죠. Instead of become afraid of the lion and running away, he went close to the lion. 자, 이 문장에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자, instead of become이 맞을까요? 아니면 instead of becoming이 맞을까요? 자, 여기에서 얘들아 포인트는 어디다? 그렇죠. Instead of를 보셔야 합니다. 자, of, in, on, with, for, within. 자,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기능이 전치사로 분류가 되죠. 자, 영어에서 전치사는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아이예요. 자, 영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명사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nstead of become. 자, become은 뜻이 뭐죠? 그렇죠. 무엇무엇이 되다. 자, 다로 끝나면 동사인데, 자,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동사를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로 바꿔주는 것. 자, 그걸 뭐라고 하죠? 동사를 마치 명사처럼 바꿔주는 것을 그렇죠. 동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instead of becoming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로 정해져 있고 품사는 명사가 할수 있기 때문에 become 자체를 준동사인 동명사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뭐 했어요? 이 하인이 사자를 무서워하는 것 대신에 그리고 도망가는 것 대신에 사자한테 가까이 다가갔대요. He saw the lion was injured and one of his legs was bleeding. 자, 사자한테 가서 봤더니요, 사자가 부상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의 다리가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다리에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었죠. The slave searched for herbs to cure the lion's wound and took care of the lion. 자, 그래서 이 하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허브죠? 자, 약초를 찾아서 그 사자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약초를 찾았고요. 그리고 사자를 보살폈습니다. After a few days, the lion recovered. 그리고 며칠 뒤에 사자는 회복이 되었죠. 결국에 그 slave, 그 하인과 and the lion became very close friends.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대요. A few days went by, but one day the slave was caught. 자, 얘들아, be caught은 잡히다라는 뜻이었죠. 결국에는 그 부자의 어떤 경비원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이 남자가 잡히게 된 거예요. The guard took him to the rich man. 결국에 그 경비원이 그 하인을 부자에게 데려갔죠. Which decided to punish him severely. 자, 그래서 그 부자는 도망쳤으니까, 슬레이브가 도망쳤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를 아주 혹독하게 처벌하려고 결심을 했대요. 자, 여기서 포인트. which를 쓸 건지, who를 쓸 건지, 우리 함께 구분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which, who, 이런 아이들은 관계사 카테고리 중에서 관계 대명사로 분류가 되는 애들이죠. 자, 거꾸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네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 which,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what,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자체를 어떠한 사물의 선행사를 받는다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을 때는 관계대명사 who를 쓴다. 자, 세 번째. 아휴, 앞에 지금 사물을 쓸지 아니면 사람을 꾸밀지 이것에 따라서 관계자 쓰는 게 너무 혼동스럽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원어민들이 이 대시라는 아이를 가지고 우리 관계 대명사로 쓰자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합류한 관계 대명사가 대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관계 대명사 what이라는 아이는 있는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 앞에 선행사와 같은 명사를 취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답 which를 쓰겠어요? who를 쓰겠어요? 여기선 누가 결심을 한 거죠? 그 slave, 그 노예를 아주 혹독하게 벌을 내리려고 누가 결심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는 사물이야, 사람이야?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행사를 취해야 되는 which가 아니라 who를 써야 맞습니다. 자, 우리 원문에서는 이두 번째 문장으로 나왔고요. 선생님이 변형한 부분이어서 우리 친구들도 선행사를 보고 잘 해석으로 보시면 돼요. The rich man ordered guards to put him in the lion's cage. 그래서 그 부자가요, 노예를 사자 우리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The whole village got the news about it and came to see. 자, 이 전체 마을에 이 뉴스가 퍼져서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죠. As soon as the slave was locked in the lion's cage, 이 노예가 사자 우리에 갇히게 되자마자, The lion came near him and started licking his hand and hugged him. 자, 사자가 와서 뭐한 거예요? 그렇죠.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손등을 핥고 이렇게 안아주었대요. It was the same lion that the slave had helped in forest. 바로 그 사자는 그렇죠. 숲에서 이 남자가 도와줬던 사자였죠. 자,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He freed the slave. 결국에는 그 부자가 하인을 풀어줬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친구로 삼았어요. And started to treat all his servants and slaves better. 결국에는
그의 하인들과 노예들을 더잘 대우하게 되었습니다. 대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전부 다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은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 가지고 왔었고요. 이 지문에서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법 정리할 부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문장을 하나만 쓰고 싶을 때는 문장 하나만 쓰고 싶을 때는 접속사가 필요 없지만 내가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절을 쓰고 싶어 거기에 따라서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뭐뭐하면서 혹은 뭐뭐할 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여러 가지의 뜻에 맞춰서 접속사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과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절을 구분을 했을 때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을 흔히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절을 주절이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접속사가 붙어있는 종속절은 마치 역할이 부사와 같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해요. 자, 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아이이지만 어떤 성분으로 필수적인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없어져도 이 부분을 없애도 남아있는 절의 형태가 온전히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부사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앞에 있는 절과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없앨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접속사와 동사만 남아있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를 분사로 바꿔주는 게 뭐다? 그게 분사구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접속사는요,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문장을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을 땐 접속사까지 없애버리고 분사만 남아있는 형태, 이 형태 또한 분사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에 뿌리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구문도 구문 또한 부사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를 보았었고요.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건 딱 두 가지. 동사 중에서는 타동사란 아이, 두 번째는 전치사란 아이는 절대 혼자 못 쓰이고 뒤에 명사 형태로 목적어를 써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instead of도 뭐였죠? Instead of, 그렇죠. 전치사 of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목적어 형태가 나오게 돼서 instead of become이 아니라 becom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꾸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까지 봤고요. 관계대명사.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사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필수 성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계대명사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꾸밀 수 있는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the rich man,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대명사 who를 썼어야 했죠. such a 명사. 자, such a 명사 플러스 that으로 나올 경우에는 해석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어찌어찌하다. 자,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so를 쓰시고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게 되면 역시 앞에서 얘기한 such a 명사 that 구문과 같은 해석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so를 쓸 때는 뒤에 형용사 부사를 쓰시고 such a를 쓸 때는 명사를 쓰시면 되고 해석은 공통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등위 접속사랑 대표적으로 and, but, or가 있었죠? 단어와 단어 또는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대등하게 있는 접속사이다. 그렇죠. 정답은 O였었죠. 중요한 병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자,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자, 이게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도요, 우리 앞에서 이어서 Grammar Clear로 다루어 보았고 분사구문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I am your favorite 선생님, Kevin Teacher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Let's go, go, go!
1: 와, I think I'm gaining a lot of weight because I'm sitting at the office all day.
2: Really? Then let's work out together.
1: Sounds good. I'm starting my diet today.
2: Diet?
1: Yeah, I'm going to lose some kilos by working out.
2: You mean go on a diet to lose weight?
1: So I should say, go on a diet to lose weight. That's so confusing. Anyway, I am starting today.
2: I hope you see results. Dinner is ready. Let's eat.
1: I'm not having dinner. I'm going on a diet today. So, what's the menu for today?
2: I made your favorite 갈비찜.
3: 갈비찜?
2: 어. Where are you going, Kevin? You need to eat a salad.
1: I'll go on a diet tomorrow.
2: Oh, Kevin, you silly cow.
1: 빨리 와.
2: 알았어.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크리스틴과 케빈이 앉아 있습니다. 케빈이,
1: I think I'm gaining a lot of weight because I'm sitting at the office all day.
0: 아, 나 사무실에만 주구장창 앉아 있으니까 살이 막 찌는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1: Really? 정말?
0: Then let's work out together. 그럼 같이 운동하자. 그러자 케빈이,
1: Sounds good.
0: 좋아. I'm starting my diet today.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실시! 그러자 크리스틴이,
1: 다이어트?
0: Yeah, I'm going to lose some kilos by working out. 그래, 나 운동해서 킬로 뺄 거야. 나 살 뺄 거라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1: Oh, you mean go on a diet to lose weight.
0: 아, go on a diet. 살을 빼려고 go on a diet.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이어트는 식단이란 뜻입니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식단이란 뜻입니다.
1: Go on a diet, lose weight라고
0: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면은 I'm going on a diet, go on a diet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1: So I should say go on a diet to lose weight.
0: 아, 그러니까 go on a diet. 살을 빼고 싶으면 go on a diet라고 해야 되는구나.
1: That's so confusing.
0: 정말 헷갈려. Anyway, I'm starting today. 그러잖아. 나 오늘부터 시작이야.

0: 그러자 크리스틴이 I hope you see results.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 hope you see results. 결과가 있길 바란다. 결과가 있길 바래 라는 뜻이죠. I hope you see result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많이 많이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 어머님께서 등장하시네요. Dinner is ready. Let's eat. 저녁 준비됐다. 어서 밥 먹자. 그러자 케빈이 I'm not having dinner. 나 저녁 안 먹습니다. I'm going on a diet today.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러자 냄새가 스멀스멀 smell. So, what's the menu for today? 혹시 오늘의 저녁 메뉴가 뭐죠? 그러자 엄마가 I made your favorite 갈비찜. 너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단다. 그러자 케빈이 갈비찜? 그러자 크리스틴이 Where are you going, Kevin?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 You need to eat a salad. 너 샐러드 먹어야 돼. 그러자 케빈이 I'll go on a diet tomorrow.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Kevin, you silly cow. 너 정말 웃겨 죽겠어. 웃기는 짬뽕이야. 네, 여러분. 자, 재미있는 카툰 잘 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my friend, Jamie. Come on in! Hi! Hi, Jamie. Hi, Kevin! Jamie, 너 요즘 Cartoon English에서 인기 대박이야. 시청자분들이 널 너무 좋아해.
1: Thank you, thank you. 안 그래도 나 EBS 방송하고 싶어서 오디션 봤어. 나 제2의 펭수가 될 거야.
0: 오, 그래? Okay. 오늘의 핵심 편이죠. I hope you see results. 결과가 있길 바래. I hope you see results. 한번 따라해볼까요?
1: I hope you see results.
0: 한 번 더. Very good. 자, 유사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I hope the best for you. 잘 됐으면 좋겠다. I hope the best for you.
1: I hope the best for you.
0: Okay.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I hope the best for you. One more time. Okay, 마지막으로 다른 유사표현 또 있습니다. I hope you can make i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I hope you can make it. 잘 할 수 있을 거야. I hope you can make it. Repeat after me. I hope you can make it. One more time. And Jamie, I hope you can make it. 넌 제2의 펭수가 될 수 있어.
1: Oh, yeah!
0: Alright, guys.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다시 한번 카툰 복습 들어가 볼게요. Let's go, go, go.
2: I think I'm gaining a lot of weight because I'm sitting at the office all day.
3: Really? Then let's work out together.
2: Sounds good. I'm starting my diet today.
3: Diet?
2: Yeah, I'm going to lose some kilos by working out.
3: You mean go on a diet to lose weight?
2: So I should say go on a diet to lose weight. That's so confusing. Anyway, I'm starting today.
3: I hope you see results.
4: Dinner is ready. Let's eat.
2: I'm not having dinner. I'm going on a diet today. So, what's the menu for today?
4: I made your favorite 갈비찜.
0: 갈비찜?
4: 어.

0: need to eat a salad.
1: I'll go on a diet tomorrow.
0: Oh, Kevin, you silly cow.
1: Allô?
0: 알았어.
2: 네, 여러분, 오늘의 Kevin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편 꼭 모여두시길 바라겠습니다. I hope you see results. I hope you see results. All right, guys. Thank you. See you next ti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토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넷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은 어떤 다이얼로그로 어떤 대화를 보게 될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People in today's world are suffering from many health-related issues. 아,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련된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1: That's true. Many of those issues result from unhealthy eating habits and busy lifestyles.
0: 맞아. 그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과 바쁜 삶의 형태 때문인 것 같아. 자, 오늘은 이렇게 from으로 끝나는 친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from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 동사가 똑같고 뒤에 전치사가 달라지는 앞선 우리 1강부터 쭉 봤던 그런 곳에서 정말 자주 나왔죠. from이라는 거 그래도 의미 한번 더 복습합시다.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우리 from의 의미가 헷갈린다면 편지 쓸 때를 생각하면 쉬워요.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맨 앞에 to 쓰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라는 의미로 맨 마지막에 편지를 쓴 사람 from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 from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은 기억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suffer from과 result from 요 두 개를 볼 건데요. suffer from은 교과서의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result from은 은근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 친구인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suffer from은 고통받다 라는 뜻입니다. suffer 자체가 고통, 뭔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것과 관련된 동사예요.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로부터 힘들어 해서 고통받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사실 suffer 자체도 이미 힘들다, 고통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from이 붙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의미를 외우는 것만큼이나 suffer 다음은 무조건 from이 같이 붙어야 고통받다라는 하나의 의미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suffer, 뭐 about 이런 거 안 되고요. suffer, 뭐 다른 전체 with 막 이런 거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suffer from을 일단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 dialogue를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are suffering from 하면 고통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suffer from은 제가 아까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 네거티브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고 글 쓸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런 거 딱 이 교과서스러운 예문이죠. Animals suffer from pollution. 요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들은 고통받는다. 오염 때문에, 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새들이 뭐 지구 온난화로 서식지를 잃고 막 무슨 뭐 공기의 오염으로, 뭐 물의 오염으로 막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런 교과서 상황들 나오면서 요 예문이 등.

0: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result from입니다. result 자체가 명사로도 쓰이죠. 결과라는 뜻이 있는데요. from이 뭐뭐로부터니까 result, 결과인데 from, 뭐뭐로부터 온 결과야. 즉, 이 뒤에 뭐뭐로부터 온 결과 요걸 합치면 뭐가 원인이다. from 뒤에 있는 거로 비롯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는 게 편한데요. 자, 많은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는 건강 문제였죠. 건강 문제들이 result from, 원인이다. 뭐가 원인이야? unhealthy eating habits and busy lifestyles. 요, 안 건강한 식습가, 요것들이 원인이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from 다음이 원인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거죠. result from과 result in을 구분하는 건데요. 실제 서술형에도 자주 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result 다음에 from이 나오면 그 뒤에는 원인 나와요. 그리고 result in 하면은 결과가 in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요 안에 들어간 거야. 즉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result from 다음엔 원인, result in 다음엔 결과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선생님이 서로 앞뒤만 바꿔서 result from과 in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equipment malfunction 하면은 장비에 malfunction 하면 뭔가 오작동 혹은 뭔가 잘 되게 뭐랄까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기능을 잘 안 하는 겁니다. Usually, 대개 result from poor design. 디자인,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디자인으로 비롯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두 번째 예문은 지금 poor design과 equipment malfunction이 뒤바뀌어 있죠.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뒤에 result in이 결과니까 poor design이 equipment malfunction을 만들었다, 뭐 이게 결과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이 두 개의 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suffer from, result from 두 가지고요. from이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불안감으로 고통받는다. 자,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고통, 고통, 고통. 그쵸. suffer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요. suffer from이 같이 다닌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서 애기들 많이 울죠. 자, 힘들어한다, 고통받는다, suffer from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eparation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많은 논쟁들은 오해들로부터 비롯된다. 자, 비롯된다, 뭔가 그 뒤에가 원인이죠? 그쵸, result from입니다.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 misunderstanding이 원인이어서 많은 argument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석회암의 갈라진 틈들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자, 자연적 원인, 자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쵸, 결과가 아닌 원인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result from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People in today's world are suffering from many health-related issues. That's true. Many of those issues result from unhealthy eating habits and busy lifestyle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rom으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 봤습니다. suffer from, 고통받다 라는 뜻이었고 result from, 뭐뭐가 원인이다, 비롯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고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est. B-E-S-T. Best. Best. Amazing. A-M-A-Z-I-N-G.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0: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You're the best! 너는 최고야!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당신은 최고예요! 자, 오늘은 감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Best! 최고의 또는 제일 좋은이란 뜻이에요. You're the best! 너는 최고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amazing, 놀라운이란 뜻인데요. 친구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말이에요. amazing, 최고야, 아주 좋아,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amazing. 그 다음은 wonderful, 아주 멋진 또는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You guys are wonderful. 여러분은 너무 멋져요. 자,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최고의, 제일 좋은, best. 잘했어요. 그때 트 발음까지 들리게 해주세요. Best. You're the best. 놀라운. Amazing. 가운데 Z 발음이 있죠? 정확하게 해볼까요? Amazing. That was amazing. 아주 멋진. 훌륭한. Wonderful. 가운데 R 발음을 내보세요. Wonderful. That was wonderful.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est, best,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My English teacher is the best! 내 영어 선생님이 최고야! 맞아요, 여러분의 English teacher는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It's me. I'm the best.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최고는 영어로 best. 자, my English teacher is the best. Thank you. I'm very happy. 그 다음은 this place has an amazing view. 이곳은 경치가 놀라워. Really? I want to go too. 저도 가고 싶어요. 자, amazing. 놀랍게도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view.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경치란 뜻이에요. view. 한번 말해봐요. This place has an amazing view. That's right. Next. He is wonderful. 그는 아주 멋져. 이거는 칭찬할 때 wonderful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역시 wonderful 해요. You're wonderful too. 자.

0: Let's say it one more time. He is wonderful. That was wonderful.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Perfect. Perfect.
0: 다음 단어는 awesome, 굉장한 또는 멋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skydiving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awesome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은 excellent, 훌륭한 또는 아주 좋은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해주는 말이에요. excellent. 그 다음은 perfect, 완벽한. You are perfect to me. 여러분은 저에게 아주 완벽해요. 정말이에요. It's tru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굉장한, 멋진, awesome. 친구들 앞에 어로 발음해 주세요. Awesome. That was awesome. 훌륭한, 아주 좋은, excellent. 자, 끝에 t까지 잘 들리게 해볼까요? Excellent. Wow, that was excellent. 그 다음은 완벽한, perfect. 친구들 가운데 R 발음이 있죠? 좀 강하게 R 발음을 내보세요. Perfect. Ooh, that was perfec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is pretty long. 조금 길어요. 잘 따라와 주세요. Traveling to Europe was an awesome experience. 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어. 와우, 맞아요. 부럽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o. 자, awesome experience. 경험이란 뜻이에요. experience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천천히. Traveling to Europe was an awesome experience. Wow, 역시 하루하루 느는데요. She got an excellent score on the exam. 그녀는 시험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Excellent가 아주 좋은이란 뜻이죠. 시험은 영어로 test도 있지만 exam도 돼요. Ooh, excellent. 칭찬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got an excellent score on the exam. Good job. Next. The weather was perfect.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완벽했다라는 뜻이에요. 와우, 그럼 picnic을 갈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날씨는 영어로 weather예요. Do you remember? 자, 마지막 문장이니까 힘차게 말해봐요. The weather was perfect. Well, that was perfect,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est. Best. Amazing. Amazing. Wonderful. Wonderful. Awesome. Awesome. Excellent. Excellent. Perfect. Perfect.
0: 친구들, 오늘은 저와 함께 감탄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수업을 해봐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Have a great day.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영문법 개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확인해 볼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이 문장에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이 미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품사부터 같이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를 역할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란 단어를 역할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는 총몇 가지의 품사가 있을까요? 총 8가지,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명사부터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명사의 명은 이름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 장소 혹은 사물에 이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은 제희. 제희는 명사죠. 또, dog, 강아지, apple, 사과, student, 학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이런 것들이 전부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주세요. John is sleeping. John은 자고 있다. 여기서 명사는 정답은 John입니다. John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John이 명사 밑줄 쳐주시고요. 다음으로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대명사의 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한다 라고 할때 쓰는 그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이는 배고파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우리가 나는 배고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해요. I, he, she, it, they 혹은 이것, this, 저것, that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She likes ice cream. 이 문장에서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she, 그녀라는 것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사,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run fas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동사를 찾아볼까요? 그들은 빨리 달린다. 달린다에 해당하는 ru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친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의 상태,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pretty, 예쁜, cute, 귀여운, easy, 쉬운, good, 좋은, small, 작은, delicious, 맛있는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중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I have a cute dog. 나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그래서 cute. cute가 바로 dog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사 알아볼게요. 부사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명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quickly, 빠르게, very, 매우, so, 역시 매우라는 뜻이고요. luckily, 다행히, sometimes, 가끔, now, 지금, 이런 표현들이 모두 부사에 해당합니다. 퀴즈, she sings beautifully. 이 문장에서 부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beautifully, 아름답게입니다. 그녀가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여섯 번째 품사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앞 전자를 썼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함께 쓰이는 짝꿍이에요. 그럼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장소, 위치,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cat is on the sofa 라고 한다면, 그 고양이는 소파 위에 있다 라는 뜻이죠. 이처럼 전치사에는 in, 안에, on, 위에, at, 어디 어디에, with, 뭐뭐와 함께, to, 어디 어디로, for, 뭐뭐를 위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속사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접속사는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어, 구,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so,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혹은 when, 뭐할 때, if,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접속사에 해당해요. 자, 퀴즈. I like pizza and chicken. 여기서 접속사를 찾아볼까요? 나는 피자 그리고 치킨을 좋아한다. 피자와 치킨을 연결해주고 있는 and가 바로 접속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품사는 바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기쁨, 놀람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Wow, oh no, ouch.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다음 문장에서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Wow, that's cool. 여기서 감탄사는 바로 와우에 해당하겠죠. 이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장 성분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품사는 단어에 대한 분류였죠? 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 주어는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이고요. 누가 무엇이로 해석을 해요? She laughs. 그녀가 웃는다. 웃는 행동의 주체가 she니까 she가 주어입니다. 다음으로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뭐뭐 하다, 이다라는 뜻이에요. He runs. 그가 달린다. 달린다가 바로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우리 품사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동사라는 말은 품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문장 성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목적어입니다.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고요. 뭐뭐 을로 해석해요. He reads a book. 그가 읽는다. 무엇을? 책을 읽는다. A book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다음은 보어.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 또는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보어라고 불러요. She is sick. 그녀는 아프다. 그녀라고 하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sick. 아프니 바로 보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 수식어는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They play soccer every weekend. 그들은 매주 주말 play soccer 축구를 한다예요. They play soccer만으로도 문장은 완성되지만 매주 주말이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Every weekend가 바로 수식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study English every day의 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I는 대명사, study 공부하다는 동사, English는 명사, Every는 뒤에 있는 day를 꾸며주는 형용사, day가 바로 명사입니다.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I는 주어, study는 동사, English는 목적어, everyday가 함께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와 문장 성분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할 때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던지거나 잡거나 때로는 놓치기도 하죠. 이런 동작은 놀이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요. 오늘은 물건을 던질 때, 잡을 때, 놓쳤을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동작 영단어를 공부할 텐데요. 어떤 동작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먼저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 여자아이가 공을 뭐 했어요? 던졌습니다. 공을 던지고 있고요. 이 남자아이는 그 공을 잡아요. 자, 그런데 공을 잡으려다가 이 친구는 놓쳤습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다, 잡다, 놓치다와 같은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쌤과 이 단어들을 연습해보고 강의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throw, 던지다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t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th, 이렇게 발음합니다. th, 그래서 throw,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throw, 무슨 뜻이라고요? 던지다, 공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 정확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워볼게요. throw, T-H-R-O-W 읽을 때는 throw. 자, throw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바로 throw away. throw away. away라는 건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hrow away 하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걸 생각하세요.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row away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throw 던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Don't throw a ball in the classro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공을 throw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공을 던지지 마세요가 되겠죠? Don't throw a ball in. 공을 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throw라는 단어 이제 외워지셨죠?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throw가 던지다라면 잡다라는 단어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고 할 땐, 잡는다고 할 땐, 이 catc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atch. 여러분, 이렇게 ch 글자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 ch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catch, catch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도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atch, c, a, t, c, h. 읽을 때는 catch. 잡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할때이 catch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너는 공을 캐치할 수 있니? 라는 것은 잡을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river 이라는 곳은 강이죠.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뭐예요? catch니까 잡는다가 됩니다. They catch fish in the river 하면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catch,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miss. miss. 자, miss라는 단어 먼저 스펠링부터 확인해서 써볼게요. miss, miss. S가 두번 들어갑니다. M, I, S, S. Miss. 이 Miss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는 거예요. 놓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요. I missed the bus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버스를 뭐 했어요? missed. 버스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버스를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스를 놓쳤다 할 때도 miss를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나 지하철을 오늘 아침에 놓쳤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missed the subway this morning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miss는 무언가 놓치다 할때 씁니다. 그런데 miss는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써요. They miss him so much. 그들은 그를 매우 뭐해요? 그리워합니다. miss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I miss you so much 하면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miss의 두 가지 의미 둘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함께 알아두면 좋은 동작 영단어까지 같이 챙겨볼 텐데요. 특히 공이랑 같이 쓸수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hit. hit는 뭘까요? 얘는 공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치다. 그리고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kick. kick은 공을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 우리 패스하다라고 하잖아요. pass the ball 하면 공을 넘겨주고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pass 하면 건네주다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drop. drop. drop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사람이 그 공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

입니다. 자, 한 번씩 다시 읽어볼게요. 치다, hit. 차다, kick. 건네주다, pass. 그리고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는요, drop. 여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같이 챙겨둔다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동작 영단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해볼게요. 먼저 공을 던지다. 던지다라는 단어는 throw, throw가 되겠고요. 공을 잡다는요, catch, catch가 되겠죠. 그리고 공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놓치다는 mi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영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영단어들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꼭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표정 리즈. 그리고 이쪽은 토끼, 토끼. 종이새 토끼예요.
1: I'm tired. I'm tired.
2: 토끼, 벌써부터 피곤해? 어디 앉아서 좀 쉴래?
1: Your hand. Your hand.
0: 아, 맞다. 토끼는 내 손에 앉아서 쉬는 게 가장 편하댔지?
1: 아, 나도 다리 아픈데 어디 앉아서 좀 쉬고 싶다, 토끼.
0: 어?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1: 뚝딱, 뚝딱. A chair. A chair.
0: 의자? 아, 누군가가 의자를 만들고 있나 봐. 아, 마침 다리 아파서 쉬고 싶었는데. Somebody's building a chair. 친구들, 오늘 그럼 의자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앉아볼까요? 그리고 관련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보자고요.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chair, 의자를 같이 접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저는 짙은 파란색을 사용할 거예요. Now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요.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양쪽으로 문 접기 해주겠습니다. And open up the left door. 왼쪽 문만 열어준 다음에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반으로 접어올려요. You see the left bottom corner? Fold to the left line. Like this. And the right bottom corner, fold to the right line. 이렇게요. Now along the line, fold and unfold. 한번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Repeat here. Now open up the left side, 왼쪽을 열어서 open the pocket, flatten down,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Same here. Now, if you put your finger underneath here, underneath the square, take all the layers, 모든 레이어를 잡아서 밑으로 fold down,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Now, rotate.

0: 위아래로 돌려서 You see the bottom edge? 아래쪽 모서리를 Slightly fold up. 조금 접어 올릴게요. Now fold left and right wings. 양쪽 날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Now pick it up. Open the wings. Bring down the square. 중간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A chair is complete.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의자에 앉아서 리드린드 쉬어야겠어요. 쉬러 가볼까요? Wow, where is this place? 여기가 어디게? 여러분, 바로 여기는 리드의 집이에요. 오늘 저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얘들아, 들어와! 리즈의 집이다. 리즈, 초대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어서 와. Welcome. 편하게 앉아.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We take our seats.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We take our seats. 우와, 의자가 진짜 편해. 이 의자 쫑이다. 정말?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해? 오, 완전히 의자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편안해. 의자가 푹신하고 아늑해요. The chair is soft and cozy. 의자가 푹신하고 아늑해요. The chair is soft and cozy. 어? 재미있는 만화할 시간이야. 우리 TV 볼까?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0: 어, 그러자. TV, turn on the TV. 우리는 TV를 봐요. We watch TV. 우리는 TV를 봐요. We watch TV. 우리 이제 만화는 그만 보고 이야기하자.
1: 그래, 만화도 이제 끝났어.
0: Turn off the TV. TV를 끄고 재밌는 얘기하자고? 좋아, 좋아. 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요. We have a chat.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워요. We have a chat. Home sweet home. 오늘 리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이야기 속에 나온 표현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2: We take our seats. We take our seats. The chair is soft and cozy. The chair is soft and cozy. We watch TV. We watch TV. We have a chat. We have a chat.
0: 여러분, 리즈의 집 구경 잘 했나요? Invite me! Invite me! 아, 토끼도 초대해달라고? 알겠어. 일단 친구들과 함께 복습부터 먼저 하자고. 여러분,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죠?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That's right. We take our seats.
1: We take our seats.
0: 이 의자는 푹신하고 아늑해요. The chair is soft and cozy.

0: 코지. 우리는 이제 TV를 봐요. That's right. We watch TV.
1: We watch TV.
0: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워요. We have a chat.
1: We have a chat.
0: 우와, 정말 잘했어요. Fantastic.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의자에 좀 앉아서 쉴까 봐요. 쉬러 갈까요? 그럼 안녕.

0: 불 꺼진 집.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숨어있다 날 놀래키지 뭐예요? 서프라이즈!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a surpris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are you sure we're going the right way?
2: Yeah, I'm following the GPS directions.
1: From what I recall, I don't think this is the right way. I think we should have turned left.
2: No, look at the GPS. We're going the right way.
1: Oh, Kevin! You have to turn right! Right!
2: Oh, you scared me. Oh, you scared me. Oh, you scared me. I know, I know. I know where I'm going.
1: Kevin, can you speed up a little? You're driving too slow. They're all passing us.
2: I'm keeping the speed limit.
1: So frustrating. Kevin, you should give the signal light before you turn.
2: Didn't you get up early this morning? Aren't you sleepy? How about taking a nap?
1: Huh? What? You complained about me falling asleep while you were driving the last time.
2: Well, I changed my mind.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1: If that's what you want, I'll be quiet and take a nice nap.
2: Great.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1: Good nigh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운전자 옆 조수석에 앉으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신가요? 이렇게 잠을 자꾸만 잔다든지 또는 막 알아서 이 내비를 길을 봐주면서 참견하는 스타일이신지요? 저는 이렇게 조수석 타면 잘 자거든요. 운전을 잘 못해서 어차피 도움이 잘 안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케빈과 크리스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미난 카툰도 보고 재미난 또 영어도 배워봐요. 오늘도 한 장면씩 시작합니다. 자, 어디론가 가고 있는 두 사람, 케빈은 운전을 하고 크리스틴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Kevin, are you sure we're going the right way? 갑자기 크리스틴이 의문을 제기하죠. 케빈,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뭐뭐 맞아? 확실해? Are you sure? 이라는 표현 있죠. Are you sure we can make it? 우리 시간 맞춰 갈 수 있는 거 맞아? Are you sure this is his car? 이거 그 사람 차 확실해? 이렇게요. 뭔가를 확답을 받고 싶을 때 Are you sure? 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GPS directions, 내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I think we should have turned left. 우리 좌회전해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참견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Oh, Kevin, you have to turn right! Right! 이렇게 소리를 우회전! 우회전!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 옆에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어우 깜짝이야! 놀라게 되겠죠. 깜짝이야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cared me! You scared me! 입니다. 이 표현은요, you, 너는 scared, 겁을 줬다, me, 나에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 겁을 먹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 scared me, 놀랐잖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You scared me.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You scared me. 감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아우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니 나도 지금 길 보고 있다고 막 이제 케빈도 맞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틴이 어떤 트집을 잡냐면요. Kevin, can you speed up a little? 이라고 하네요.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 이제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Speed up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up, 높이는 거죠. 반대로는 slow down 이라고 하면 속도를 서서히 낮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크리스틴이 이 차가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다른 차들이 다 쌩쌩 우리를 앞질러 간단 말이야.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요. 하지만 케빈은 speed limit, 속도 딱 규정 지켜서 잘 운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마저도 크리스틴은 좀 답답한가 봅니다. So frustrating. 답답해. 짜증나. 막 이렇게 옆에서, 그렇죠?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 도화선이 되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 턴하기 전에 우리 깜빡이 넣는다 그러죠.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마 케빈이 놓쳤는지 이 얘기를 합니다. 시그널 라이트를 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참다 못한 케빈도 반격을 시작하죠. 너네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 안 졸려? 아이 잠 좀 자지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틴이 이러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전에 이렇게 갈 때 아마 크리스틴이 잠이 저처럼 옆자리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거를 보고 아마 케빈이 한마디 했나 봅니다. 이제 깨어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Well, I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다는 케빈. 어떻게 바뀌었게요?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이라고 하네요. Quiet passenger. Passenger은 승객이죠. 말하자면 케빈이 친구가 아니고 이 택시 운전 기사님이 되어서 손님을 태운 것처럼 그냥 조용한 손님이 낫겠대요. 누구보다요? Backseat driver. Backseat driver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명령만 말로만 명령하는 사람이 backseat driver입니다. I'd rather have a quiet passenger than a backseat driver.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ould rather A than B 표현 사용됐는데요. B보다는 A를 택하겠다, A를 하겠다 이럴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d rather go for it than just sit here. 여기 그냥 앉아있느니 한번 도전해보겠다. 또는 I'd rather walk than take the subway. 나는 전철 타느니 그냥 걸어가겠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삐진 우리 크리스틴이죠. 알았어, 나 잠이나 잘게. Good night. 이렇게 둘의 사이 회복될 수 있을지요.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깜짝이야. You scared me. 비슷한 표현으로 start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놀랐잖아.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열어놨더니 뭔가가 급방 튀어나오네요. 야,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startled me. You startled me. 그런가 하면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다. 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 You freaked me out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Freak out이 꽉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You freaked me out.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늦네요.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고. 무슨 일 있나? 막 걱정이 커지는 찰나 친구 전화가 왔습니다. 잠이 너무 깊이 들었다고요. 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어떡해요?

0: freaked me out. You freaked me out.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짜잔, surprise 이런 놀람 말고 하고 놀라는 표현 You scared me, you startled me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이런 표현과 You freaked me out 이런 표현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모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squirrel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squirrels joyously jumping. The number 17.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실력, 또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You take good care of animals. I'm impressed.
2: Thanks. I love animals. I want to be a vet when I grow up.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photographer. I like taking picture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Take care of.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impressed. Be vet. Grow up. 하나로 photographer. 이렇게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be예요. be는 우리 뭐뭐가 되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be라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볼 일이 많지는 않고 이 be라는 단어가 am, are, is로도 변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런 형태로 많이 봤을 텐데 오늘은 be 모습 그대로 사용할게요. grow up. Grow up. Grow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건데 up은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다 채우는 느낌. 이렇게 자라서 짠! 어른이 되다. 자라다 어른이 되다. 이런 뜻으로 grow up 사용하고요.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동물을 돌볼 수도 있고 뭐 상황을 돌볼 수도 있고 돌보다인데 오늘 우리 대화에서 이따 볼 거인데요. care 앞에다가 good 써서 take good care of라고 하면 잘 돌본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Impressed. Impressed. 조금 어렵고 긴 단어죠. 감명을 받은, 감동받은 이런 뜻으로 impressed. 기억에 딱 남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Vet. Vet. Vet은 수의사예요. 수의사는 동물을,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의사가 수의사죠. Vet은 줄임말이고 veterinarian이라고 좀 더 긴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vet으로도 충분하다. photographer. photographer. 와, 우리가 배우는 단어 중에 지금 제일 긴 단어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 photo, photo까지가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기록하는 찍는 사람이라서 사진작가, 사진사는 photographer. 어디에 강조 주는지 photographer. 이렇게 강조점도 함께 기억해 둬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가 You take good care of animals 라고 하네요. 아까 take care of는 돌보다 라고 했는데 take good care of니까 잘 돌보는 거죠. 너 동물들을 참 잘 돌보는구나. I'm impressed. 감명받았어. 감동받았어. Thanks. 고마워. I love animals. 나 동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 I want to be a vet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vet 까지 먼저 보면 want to 뭐뭐 하고 싶은 건데 be가 아까 되다잖아요. 그러면 되고 싶다가 되겠죠. I want to be a vet.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When? 언제? I grow up. 내가 자랐을 때 어른이 되면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photographer. 여자아이는 photographer. 사진작

0: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want to be 썼죠. I like taking pictures. 왜 사진작가, 사진사 되고 싶나 했더니 I like, 좋아한대요.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거든.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네요. 이제는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09예요. 거기서 977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완성.
1: What do you want to be?
0: 아는 문장이네요. What? What do you want to be?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1: I want to be a vet.
0: 대답이네요. I want to be a vet.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1: I want to be a chef.
0: 되고 싶은 그 직업만 지금 바뀌었어요. I want to be a chef.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1: I want to be a dentist.
0: I want to be a dentist. Dentist는 치과 의사.
1: I want to be a comedian.
0: I want to be a comedian. Comedian은 우리말로도 코미디언이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1: I want to be a photographer.
0: I want to be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사,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요. Step 3, Episode 29. 장래 희망 말하기네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펭수가 질문을 또 하겠지.
2: Hello.
0: Hi.
2: What do you want to be?
0: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be? 그랬더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첫 장면이 나왔어요.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의사 할 수 있죠? I want to be a doctor.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나요?
2: Very you want good. To be a doctor?
0: Yes, I do.
2: That's cool.
0: Thank you.
2: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0: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why 물어봤는데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니까 I want to 돕는 거는 help. 사람들은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그렇지.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돕는 거니까.
2: I'm sure you can make it.
0: Thank you.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이제는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봐요. What do you want to be? 궁금한데, 얼음 펭귄.
2: I want to be a singer.
0: 가수가 되고 싶대요.
2: I want to be a global star and meet many people.
0: 아하.
2: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빅 드림이네요. Bye.
2: Bye.
0: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감동받았을 때, 감명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감명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 알려줄래? 감동받았을 때. I'm impressed. I'm moved. I'm touched. 우리가 배운 impressed도 있네요. impressed는 이렇게 딱 기억에 남을 만큼 감동. I'm impressed. I'm moved도 있네요. 이 move가 옮기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감동받았다, 감명받았다. 마지막으로 I'm touched도 있네요. 마음이 이렇게 그저 찡. I'm touch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표현 잘 기억하고 꼭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배워봤죠. 그럼 선생님 또 친구들에게 What do you want to be? 물어봐야 되겠죠. I want to be 하고 나의 장래 희망 영어로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Oh,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쓰레기나 재활용품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나요? 잘하고 있죠? 자,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글쓰기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Tuesday. Keeping clean.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0: All right then. Let's start with review.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So how do we keep clean? The teacher is telling us. 일단은 네,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야 되겠죠? You have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에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In the trash can, of course.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재활용 마크 있는 것들. 걔네는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plastics with plastics. 그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버리는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활용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작아졌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물어보고 주는 게 좋겠네요. So there are many ways to keep clean. Let's review the expressions then. 자, 그럼 우리 표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Don't forget to 뭐뭐 라는 표현이 있었죠.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don't forget to call me 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to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서 그 행동하는 거 잊지 마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Don't forget to call me. Flush the toilet. 이게 바로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Flush the toilet. I flushed the toilet. 저 화장실 변기 물 내렸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ED를 붙였죠. 요거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거겠네요. Flushed. I flushed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자, throw away가 바로 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Trash가 쓰레기라는 뜻이었죠. 주로 물기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한다고 했어요.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쓰레기를 버렸나요? 라는 말이죠. Did you throw away the trash? Recycle. Re는 다시 뭐뭐 하다 라는 의미고요. Cycle은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 제품을 썼어요.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이게 또 변하니까 recycle이 바로 재활용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I love to recycle 이라고 하면 저는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다, recycle 잘 기억해 주시고요. Give away. 요거는 바로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입던 옷을 물려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새 상품을 그냥 줄 때도 give away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고 거래하는 앱 있잖아요. 거기서

0: 나눔할 때, give away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라고 하면 내 스웨터를 남에게 줬어요 라는 뜻이죠. I gave my sweater away. 자, 여기서 give의 과거는 gave예요. 여기에 d를 붙여서 gived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죠? I gave my sweater awa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중요한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나요? 조금 길긴 했는데 바로 그쵸? important라는 단어였어요. im으로 시작하겠네요. 그다음에 pour, p-o-r, tint, t, 그쵸? e-l-a-n-t 맞아요. important 이렇게 스펠링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불을 끄세요. 불을 끄다는 turn 뭘까요? turn off the lights죠. 반대로 켜다라고 할 때는 turn on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켜고 끌 때는 on off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everyone. 잘했어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0: Today, we will look a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1: 오늘은 여러 나라의 여가 활동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0: Taekwondo is popular in Korea.
1: 다른 나라들의 여가 활동들 볼까요?
0: Let's look at the first activity.
1: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0: That's right. It's from Australia.
1: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0: What activity is it? It's swimming. Australia is surrounded by the sea.
1: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0: Children enjoy swimming in Australia.
1: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수영을 즐겨 합니다.
0: Swimming is popular in Australi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1: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0: That's right. It's from Canada.
1: 맞아요. 캐나다입니다.
0: What activity is it? It's skating. Canada has a long winter.
1: 동절기가 긴 캐나다는 겨울 스포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0: Children enjoy skating in Canada.
1: 캐나다에서는 스케이트를 즐겨 탑니다.
0: Skating is popular in Canada. Let's look at the next activity.
1: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0: That's right. It's from Norway.
1: 맞아요. 노르웨이입니다.
0: What activity is it? It's skiing. Norway also has a long winter. It has a lot of snow during winter.
1: 빙하의 나라 노르웨이는 긴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립니다.
0: Children enjoy skiing in Norway.
1: 노르웨이에서는 스키를 즐겨 탑니다.
0: Skiing is popular in Norway. Let's look at one more activity.
1: 어느 나라의 여가 활동일까요?
0: That's right. It's from Finland.
1: 맞아요. 핀란드입니다.
0: What activity is it? It's ice hockey. Finnish people love to watch ice hockey.
1: 핀란드에서 아이스 하키는 국민 스포츠로 불립니다.
0: Children enjoy ice hockey in Finland.
1: 핀란드에서는 어린이들도 아이스 하키를 즐겨 합니다.
0: Ice hockey is popular in Finland. There are many different leisure activities from around the world.
1: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어요.
0: What's your favorite leisure activity?
1: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가 활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0: Hope you are enjoying your own activity.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자, 이제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어떤 것들을 해야 우리 주위가 깨끗해지는지 같이 한번 글쓰기 해볼게요. Keeping clean.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어떤 표현이 있었죠? Important. 맞아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자, 뭘 해야 될까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깜빡한 거 없나요? 그렇죠. 변기를 내리는 거를 깜빡하면 안 돼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 다음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쓰레기통은 trash can이라고 하면 돼요.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자, 그 다음에 recycling,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recycle은 재활용하다였고요. recycling이라고 하면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If it's reusable. 자, re가 또 나왔네요. 그쵸? use는 사용하다고, able은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reusable이라고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give it away.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If it's reusable.

0: invisible, give it aw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Keeping clean is importan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Throw away the trash in the trash can. Recycling is important. If it's reusable, give it awa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글쓰기 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o keep clean.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한번 쓸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글쓰기 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Pingu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Tuesday. Shopping. I can talk about shopping and price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얼른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뭔가 굉장히 busy, busy, 바빠 보입니다. 그쵸?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쇼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y're at a store. Maybe it's a shopping day. 자, 쇼핑데이인가 봐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화살표로 지금 어디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자, 가격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지요. 이거 얼마인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How much is it? 자, 좀 이렇게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도 돼요. How much is it? 따라라라. 시작. How much is it? 이렇게 끝을 올려줘야 돼. How much is it? How much?

cheesy? 하는 거 안 됩니다. How much is it? All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 단어가 나왔어요. Expensive. One more time.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죠. 값이 비싼, 가격이 비싼이라고 말할 때 expensive 할 수 있습니다. Expensive 할 때 expensive가 아닙니다. Expensive. 뺀 소리를 내줘야 돼. 시작. Expensive. Expensive. Expen 아니고 뺀.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자, is it expensive?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Is it expensive? 그것은 비싼가요? 시작!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그거 비싼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왜 물건 쇼핑하다가 이거 좀 가격이 나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Alrighty.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반대 표현도 알려줄게요. 자, expensive가 가격이 비싼이라면 가격이 조금 싼 제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cheap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expensive의 반대말이겠죠? 자, cheap, cheap. 또는 비싼은 expensive.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 different 나왔어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란 뜻이에요. 뭐가 뭐랑 다르다 할 때 그 다른. Alright. 문장에서 보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너무 길어요. One more time.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자,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색상으로도 있나요? 다른 색깔로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문장 꼭 기억하면 좋겠죠?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자, different 단어 꼭 기억할게요. 다른, different, 다른, different. Okay. 자, 그 다음은요. Better 나왔습니다. Better, 더 나은이란 뜻이에요. 뭐에 비해서 뭐가 더 낫다 할 때 better.

0: Okay,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Okay, 기억하면 좋겠죠? 자, 우리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different는 무슨 뜻일까요? Different. 자, A, 같은. B, 다른. C, 빠른. Al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Different, different, alright? 3, 2, 1. 정답은 짜잔 다른이겠죠?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lor 하면은 다른 색상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자, more 하면 덜한 뜻이고 expensive는 무슨 뜻인지 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어느 것이 더 expensive하니에요? A. 시계인데, 오, 50만 원이래요. Alright. B. 시계인데, 5,000원이래요. Which one is more expensive? Alright,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50만 원과 5,000원 중에 뭐가 더 expensive해요? Expensive한 거는 바로 A겠죠. 왜? Expensive는 값이 비싼이란 뜻이니까요. 그쵸?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얘들아, 이제 마지막 코너야.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는 역할극이죠. 쌤이랑 한번 연기를 해봅시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Alrighty,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Shopping day지요. 쇼핑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잔! A, 선생님 먼저네.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뭘 물어보고 있죠? Expensive 가 뜻이 값이 싼 거야, 비싼 거야? 그쵸, 비싼이죠. 그래서 is it expensive 하면은 이거 비싼가요? 이거 값이 좀 나가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주자. 멋있게 대답해주세요. No, it's, no래. 그럼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싸다는 거겠네. 값이 좀덜 나가는 싼이란 뜻은, 영어로 뭐였죠? cheap였죠? 아니요, 이거는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이 싸요. No, it's cheap. 해볼게요. No, it's cheap. 시작. No, it's cheap. 잘해서. 칩이 아니야. 칩하면 감자칩이에요. No, cheap. cheap. Alright, 길게. Okay,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짜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이고, color는 색상. 그래서, Do you have it? 너 이거 갖고 있니? 이거 혹시 다른 색상으로 갖고 계신가요?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갖고 계시나요? 했더니 갖고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Oh, yes, we have it in. 무슨 색깔이 있나요? 짜잔! 빨간색을 갖고 계시네요. 자, yes, we have it in red. 네, 저희 빨간 색상도 있어요. 같은 걸로 빨간색 색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Yes, we have it in red. 좋습니다. 자, we have it in.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면 우리는 이 색상도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

0: 되겠죠? 자, 색깔 앞에 in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Okay, on in도 아니고 under도 아니고 in이야, 얘들아. We have it in red. 우리는 빨간 색상도 갖고 있습니다. We have it in 뭐라고? Red.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차례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지금 뭔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 어느 게더 나은 것 같아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거에 더 마음에 드세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이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쵸? 쇼핑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어느 게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I like the one better.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할 텐데, 뭐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파란색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죠? I like the blue one better.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I like the blue one better. 좋아요. Better가 무슨 뜻? 더 나은이란 뜻이었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How much is it? 또 해볼게요. 자, how much is it? 하면은 이거 얼만가요? 라는 뜻이었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볼까요? 짜잔! The total is, 빠라바라바람 해볼게요. 자, 얼마인 것 같아? 와우! 6,000 won. 어, total 하면 총이란 뜻이죠. 그래서 총 6,000원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The total is 6,000 won.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 롤플레이였어요.
1: Expensive. Is it expensive? Different. Do you have it in a different color? Better.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2: How much is it?
1: The total is 6,000 won.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shopping and prices. 나는 쇼핑과 가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쌤이랑 내일 또 만나서 더 재밌게 연구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식당에서 원하는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는지 기억나나요?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order food at a restaurant.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Tuesday. What would you like? I can order food at a restauran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먼저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니까 식당에 있는 풍경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뒤에를 보면 Tom's Diner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diner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Diner는 식당 혹은 작은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랑 음료를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파는 곳을 di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Tom's Diner라고 써져 있으니까 톰의 식당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Diner, diner, diner. Very good. 자, 우리 두 번째 볼 단어는 우리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에 spaghetti, garlic bread, 그리고 juice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garlic bread가 뭔지 아시나요? 자, garlic bread에서 garlic은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read는 빵이니까 마늘빵, 우리 식전에 보통 마늘빵 잘 먹잖아요. 그때 먹는 마늘빵을 garlic bread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Garlic bread, garlic bread, garlic bread. Very good.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선택했을 때 great choice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great는 아주 좋은, 그리고 choice는 선택. 그래서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야 라고 상대방을 칭찬해 줄 때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Great choice. Great choice. Great choice. Very good. 우리 이렇게 표현들도 좀 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같이 듣고 올게요.
2: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1: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2: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1: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2: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1: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운 표현들 복습해봐요. 그럼 첫 번째 표현.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식당에 들어가면 점원이 먼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기에서 would, what would you 할 때 would 보이시죠? 이 would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해져요. 당연히 뭐 무엇을 드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세요?를 what do you want?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으로 들린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would를 넣어서 훨씬 예의 바르게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네, 그럼 이제 손님이 되어서 답을 해볼까요? I'd like 땡땡 please. 자,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뭐뭐로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도 역시 would가 들어가요. I'd like는 I would의 줄임말 I would like. 네, 그래서 이 would가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의 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파게티로 주세요. 저 스파게티를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빈칸에 spaghetti를 넣어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Very good. 근데 이거 말고 또 원어민이 굉장히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I'll have 땡땡 please. 네, I'd like 땡땡 please랑 굉장히 똑같은 의미인데 I'll have로도 말할 수 있어요. I'll have는 이제 I'll가 I

will의 줄임말이어서 I will have. 저 이걸로 가질게요. 이걸로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똑같이 스파게티로 주세요. 라는 말을 이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Very good. 그리고 이제 또 점원이 할수 있는 그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Would you like 땡땡? 이거는 뭔가 음식을 딱 집어서 이거 드시겠어요? 땡땡 드시겠어요? 라고 또 정중하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마늘빵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마늘빵을 넣어서 네,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Very good. 우리 이렇게 복습해 봤으니까 이제 이 표현들로 우리 한번 퀴즈를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 주세요. I'd 땡땡 the spaghetti, please. 자, 1번, 2번, 3번 중에 알맞은 답변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3, 2, 1. 네, 1번이죠? Smell 아니에요. Welcome 아니에요. Like. 그래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하면 됩니다.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타다. Put the words in order. 자, 올바른 순서대로 이 단어들을 나열하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단어들을 보고 한번 잘 배합해 보세요. 3, 2, 1. 자, 그러면 질문이니까 처음에 뭐가 와야 되겠죠? What?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정중할 때 would 쓰고 그러면 what would you like? 네, what would you lik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우리 server, 우리 점원이 되어서 역할을 해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Customer, 손님이 되어서 이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점원인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om's Dine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그럼 이제 손님인 여러분이 스파게티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땡땡, like the spaghetti, please.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네. I would의 줄임말인 I'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자, 따라해 보세요.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네. 그럼 제가, 칭찬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마늘빵도 좀 드시겠어요?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그럼 여러분이, 네,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하니까, Yes, please. 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Eat 땡땡 delicious.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냄새니까, smell이 들어가야 되겠죠? 냄새가 나다. 그래서 it smells delicious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Excellent.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오렌지 주스는 어때요?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그럼 여러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라고 답을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 you.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만 주세요. 자, 땡땡, water, please. 여기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네. 물만이니까, just water. 그리고 뒤에 공손하게, please.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점원, 서버가 되었어요. 톰 사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환영합니다니까, Welcome to Tom's Diner. 그죠? 그리고 What 땡땡 you like? 이 빈칸에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그게 힌트예요. 3, 2, 1. 네. would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그래서 제가 스파게티로 주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네, 스파게티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늘빵도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좋은 선택이다. 좋은 선택.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좋은 선택. Great choice. 라고 얘기하면 되죠?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라고도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네, 여기 뒤에 to를 넣어서 이 마늘빵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네,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이번에는 그럼 오렌지 주스는 어떠세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and 시작해서 땡땡 some orange juice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땡땡 some orange juice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How about some orange juice? 라고 물어보네요. 자, 오렌지 주스는 그럼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죠. How about? 자, 그럼 이번엔 이 문장, 이 질문을 다 따라해보세요.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I'd like, would you lik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식당에서 정중하게 음식을 권하고 또 오더하는 그런 표현을 복습해 봤습니다. 이제 식당에서도 자신 있게 음식 주문할 수 있겠죠? 네.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0: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온 친구 혹은 여행을 앞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이곳을 열심히 하는데 Do you know what it is? 맞아, 우리가 짐을 싸죠. We pack. 짐을 싸면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꼭 챙기는 거 기억해? 혹은 이거 잊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4 Tuesday Things to Remember I can talk about things to remember.
0: Alright guys, let's get ready with me.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거실인 것 같아요. In a living room. 지금 거실 바닥에 이 남자애가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물건들을 자세히 보면 아, 아이스박스도 보이고요. 큰 지금 캠핑 가방도 보이는 것 같고요. 램프도 보입니다. 자, 캠핑을 앞두고 지금 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 것 같은데 Look at what he's holding. 지금 이 남자애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sleeping bag입니다. 침낭을 들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leeping bag. Sleeping bag. 자, 이 남자애는 열심히 지금 짐을 싸고 있죠? 우리 짐을 싸다 혹은 챙기다, 무엇을 포장하다 라는 단어는 pack, pack입니다. 자, 이 남자의 옆에 지금 엄마가 무엇을 또 이렇게 들고 계세요?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맞아요,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손전등은 flashlight, 읽어볼까요? flashlight, flashlight, good. 자, 근데

0: 있는데 얼른 아빠를 깨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점점 더 오늘의 다이얼로그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가사 한번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2: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1: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2: Okay. Anything else?
1: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2: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0: Welcome back, guys.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boost time. 선생님하고 오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Remember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Remember to, your sleeping bag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sleeping bag은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침낭이란 뜻이고요. 이 앞에 remember to가 들어가는 표현이 오늘의 중요한 표현인데요. 동사 원형을 뒤에 쓰게 되면 무엇무엇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라는 문장입니다. 자, 과연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가져가는인데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써야겠죠. 가져가다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Starts with be. be로 시작한 단어는 맞아요. 바로 bring입니다. 우리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Don't forget to your flashlight. 자, flashlight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손전등이었고요. 앞에 don't forget to가 중요합니다. Don't forget to 뒤에 이것도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요.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입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서 한번 볼게요.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챙기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처럼 바꿔서 써야 되는데요. 챙기다라는 뜻 기억하나요? 선생님이랑 단어를 아까 배울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It starts with P.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맞아요. pack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Mom, make sure to, dad up. 자, make sure to가 중요합니다. Make sure to 뒤에 이것도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요. 뜻은 반드시 혹은 꼭 뭐뭐를 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엄마, 아빠를 꼭 깨워주세요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을 깨우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단어 dad 뒤에 up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up이랑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wake up인데요. 우리 wake up 사이에 dad를 넣어서 아빠를 깨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One more time.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Great work, everyone. It's quiz time. 자, 선생님이랑 잘 배웠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건데요. What is the boy doing? 자, 어떤 뜻이죠? 이 남자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쭉 읽어줄게요. Number one. He is packing to go camping. Number two. He is unpacking from a trip. Number three, he is planning to go camping. Which one? 어떤 게 정답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He is packing to go camping. 그는 캠핑을 가려고 지금 짐을 싸는 중이다라는 뜻이 정답이죠. 2번은요, 여행을 갔다 와서 짐을 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3번은 캠핑을 가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가볼게요.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문장을 선생님이랑 읽어볼 건데요. May

part 2. 'Today's lesson'입니다. 오늘 수업을 꼭 복습해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복습하다라는 단어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복습하다라는 단어는 맞아요. 바로 review입니다. 문장 읽어 볼까요? Make sure to review today's lesson. One more time. Make sure to review today's lesson.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대화 속의 인물이 되어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We're going camping soon. 우리는 곧 캠핑을 갈 거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re you done packing? 짐 싸는 거 끝났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남자아이의 답변 볼까요? Not yet. 아직요.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무엇을 싸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라고 하십니다. 남자의 답변 볼까요? Okay. Anything else? 알겠어요. 또 있을까요? 라고 또 묻네요.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손전등을 챙기는 걸 잊지 마 라고 하시네요. 남자의 답변도 볼까요? Okay, I will. 네, 알겠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또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엄마, 아빠를 꼭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캠핑을 위해 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이얼로그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엄마 역할, 여러분은 남자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My turn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곧 캠핑 갈 거야. 짐 싸는 거 끝났니?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직요. 무엇을 챙겨야 될지 말해 줄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Very good. 선생님 잘입니다.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여러분 잘했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Okay. Anything else? Okay. Anything else? Good. 자, 선생님 잘입니다. 손등 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여러분 잘했죠?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엄마 역할,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 곧 캠핑 갈 거야. 짐 싸는 거다 끝났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아직요. 무엇을 챙겨야 될지 알려주실래요?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여러분 차례입니다.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더 있을까요? Okay. Anything else?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어떻게 말할까요?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짐을 쌀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세 가지 표현들을 우리 한번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무엇을 하는 걸 기억해 라는 표현은 어떻게 시작했죠? 맞아요. Remember to 였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마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Don't forget to. 마지막은 꼭 뭐뭐 해라는 표현은 make sure to 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배웠던 내용 꼭 연습 한번더 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기억이 있어요. 자,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팀 고르는 거 어때? 시작!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that will be fun. 이거 뭘까요? That will be fun. 자, that would be 하게 되면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Fun이니까 재밌는이죠? 그거 재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That will be fun. 따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That will be fun. That will be fun. 재밌겠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One more time.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무슨 뜻일까요? We play. 우리는 놀아요. 자, 뭐 하면서 놀까요? Freeze tag. 얼음땡 놀이를 하면서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뭐에 맞춰서 얼음땡 놀이를 하냐면, 재미있는 노래에 맞춰서 얼음땡 놀이를 한대요.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우리는 재미있는 노래에 맞춰서 얼음땡 놀이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fun song 할때 fun song이 아니라 fun song. 따라 음을 맞춰서 알았지,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나왔어요. 자, I play 이번에도 뭘 한대요? Cat's cradle. Cat's cradle가 뭐였지? Cat는 미야 고양이고 cradle는 그렇죠, 요람, 아기 침대란 뜻이었죠. 그래서 무슨 뜻이었어? 실뜨기였죠. 왜 실뜨기 하다 보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침대 같이 모양이 된다 그래서 Cat's cradle라고 영어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하면 나는 나의 단짝 친구와 함께 실뜨기를 해요. 라는 뜻이겠죠?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친구들 차례 시작!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뜨기 잘해요. 선생님은 조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 feel nervous when we play

0: 따라 걸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놀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친구들 차례.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잘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이거 무슨 뜻일까? At last 하면은 마지막으로란 뜻이에요. All the friends, 모든 친구들은 gather, together의 그 gather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이다란 뜻이에요. 자, 모든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에 모든 친구들은 모여서 뭘 한대요? For a tug of war, 줄다리기를 한대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잘했습니다. Tug of war.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타임 해볼게요. 재밌게 질문을 읽었으니까 잘 이해했는지 퀴즈 한번 해볼게요. 빠라밤. 자, number one. What do we play to choose teams? 아, 일단 지문을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단 지문을 머릿속에 쫙 기억했어요? 자, 해석해보자. What do we play to choose teams? 우리는 팀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하니에요? 잘 생각해봐. 쌤이 아까 선생님은 이 게임을 팀을 고를 때 한다 그랬어. 자, 보겠습니다. Freeze tag, 얼음 땡 노래를 하면서 팀을 짤까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B, rock, paper, scissors, shoot,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 다음에 tug of war,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문에서 뭐라 그랬더라? 친구들 기억나요? 한번 시간 줘볼게. 3, 2, 1, 골랐어요? 자, 확인해봅시다. 따라라라.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우리 가위바위보 하면서 팀을 골라보는 게 어때? 라 그러지요. 그래서 that would be fun. 그거 재밌겠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Rock, paper, scissors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뭐 다양하게 놀이를 할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팀을 짤때 이거 재밌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Who do I play cat's cradle with?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who do I play cat's cradle with? 여기에서 cat's cradle가 무슨 뜻인지 기억해야겠죠? cat's cradle는 그렇지, 실뜨기였죠. 고양이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 모양이 되는 그 실뜨기예요. 자, 내가 누구와 함께 실뜨기를 하니? brother? brother가 뭐예요? 그렇지요. 이제 남동생이나 오빠, 형, 동생이 되겠죠. 남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이나 형. 이렇게 아니면 오빠. Alright. 그 다음에 best friend. 단짝 친구. 그 다음에 C. teacher. 누구였지요? 선생님이었나? 자, 3초 주겠습니다. 3, 2, 1. 오케이. 질문해서 보자. 따라라람.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Friend. 자, 가장 친한 친구랑 cat's cradle 실뜨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best friend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That would be fun.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줄 알았지,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잘 들어봐. Why don't we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우리 팀을 고르기 위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어때? 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will be fun. That will be fun. 그거 참 재밌겠네. We play freeze tag to a fun song. 우리는 재미있는 노래에 맞춰 얼음땡 놀이를 해요. 그 다음에 I play cat's cradle with my best friend. 나는 나의 단짝 친구,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실뜨기를 합니다. I feel nervous when we play red light, green light.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을 때할때 아주 긴장돼요. At last, all the friends gather for a tug of war.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합니다.까지 됐었죠? 얘들아, 오늘 질문 되게 재밌지 않았어? 게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더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그랬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게 수업하자. 그러면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안녕, 나는 그레이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오늘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거든? 오갈 데 없는 북극곰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영어 문장을 써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야겠어. 그래서 문장을 적으려는데, Polar bears are in danger because로 해야 할지, 아니면 of를 붙여서 because of global warming이라고 해야 할지가 좀 헷갈리거든? 나 오늘 정말 심각해. 빨리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연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벌써 마지막 유닛이에요. 이유와 결과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번 유닛은 우리가 두개 강의에 걸쳐서 정리를 할 거라서 오늘은 워크북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 순서대로 오늘 ABCD 문법 내용을 배우고 나서 지문, 독해, 스텝, 업두개 하고 우리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35강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유닛이니까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유와 결과 접속사라고 했었죠. 어떤 접속사를 배울 거냐면, 첫 번째는 because라는 겁니다. because. 뒤에는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뒤, 밑에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because와 문장. 자,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because인데 뒤에 문장이 오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오는 형태. 자, because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때문에. 자,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얘기하잖아요. 이유 또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because. 그렇죠? because. 근데 뒤에 문장이 온다고 어디 한번 보자. Many people like him because he is good at acting. 자, 주어. Many people. 자, many people. 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Like him. 누구를 좋아해요? 그를. 우리 배웠죠? him. 그를 좋아해요. Because. 왜 좋아하냐면, he is good at acting. 그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 왔는지 확인해 봐야죠. He is good at acting. 완벽한 문장 맞죠?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He is good at acting만 남겨도 엄연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문장 형태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경우도 선생님이 뒤에 보여줄 거거든요. 일단 because 찾았고 뒤에 문장이 오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구나. 자, 이 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뒤에 오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유 원인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장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Self check.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가 이끄는 절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Because the show is funny, people watch it many times. 자, because 찾으셨나요? 맨 처음에 나오죠? Because the show is funny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뭐 때문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쇼는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번 본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유, 원인 나타나고 있나요? 그쵸. 사람들이 그걸 왜 여러 번 봅니까? 그 쇼가 웃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ecause가 나왔으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해석이 되고 뒤에는 문장 형태가 오네요. 그 쇼는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다. 그것을 여러 번이라는 문장이네요. 두 번째도 한번 because 찾아보세요. They don't go to the dentist because they are afraid. Because 찾으셨죠?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because 뒤에 문장 오는지도 한번 보세요. 자, because they are afraid 라는 문장이 오네요. 자, 뭐 때문일까요?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치과에 가지 않는다. 자, 처음에 그들은 don't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지 않는데요. 왜? Because they are afraid. 자, because 뒤에 오는 문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죠. 무섭기 때문에 치과에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지만 더 아프기 전에 치과는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 자, 그럼 because 뒤에 문장 오는 거 말고 be에서 새로운 걸또 배워보도록 해요. 이번에는요, because는 because인데 새로운 게 하나 붙었습니다. Because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장을 보면 훨씬 쉬워져요. 볼게요. They can't hear the news because of the noise. 자, because of 찾았죠? 앞선 because와 똑같이 때문에 인 의미는 같은데 because 뒤에 of가 붙었고 그 뒤에 오는 게 뭐다? 명사다. The noise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the noise 명사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They can't hear the news. 그들은 can't hear 들을 수 없다. 무엇을요? 그 소식을요. 뭐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을까? 뒤에 나오죠. Because of the noise. 뭐 때문에요? 그 소음 때문에. 그럼 뒤에 오는 명사가 원인, 이유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연습 한번 더 해봅시다. Because of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Polar bears are in danger because of global warming. 자, because of 찾았고 뒤에 오는 global warming이 명사가 돼서 해석을 해보면 북극곰들은 polar bears are in danger. 아,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대요. 왜 위험에 처해 있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Because of global warming. 뭐 때문에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because of가 때문에가 되고, 그리고 global warming이 지구 온난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사예요. 자, 2번. We can rest in the shade because of the big tree. 자, 여기서도 because of 찾아서 먼저 표시해보면 여기에 있죠. 그리고 because of 뒤에 문장 온다고 했어요? 명사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of가 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The big tree. 큰 나무라는 명사죠. 자, 그러면 문장 전체 해석 한번 볼게요. 그 커다란 나무 때문에, 자, 이유 원인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늘에서 쉴수 있다. 우리는 그늘에서 쉴수 있다. 자, we can rest in the shade. 모르는 단어들은 한번 해석과 비교해 보면서 뜻을 적어 주세요. rest는 쉬다라는 뜻이고요. in 우리 배웠죠? 전치사 in 뭐뭐 에서 shade,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몰랐으면 여기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나무가 큰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늘에서 쉴수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C에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because가 아니라 so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So 플러스 문장. 여기도 so라는 접속사 뒤에 문장 형태가 오나 봐요. 그럼 의미는 어떻게 되냐고요? 의미는 뭐뭐 해서, 그래서 라는 무엇을 나타내요? 결과를 나타내요, 이번에는. 그 전에 A, B에서 because 플러스 문장, because of 플러스 명사일 때는 이유, 원인을 나타냈다면 So 플러스 문장은 뭘 나타내요?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She loves chocolate, so she keeps some in her bag. 자, 봅시다. She loves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자, so가 붙으니까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그래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She keeps some in her bag. 그녀의 가방에 조금 가지고 다닌대요. 뭘 가지고 다닐까요?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겠죠. So 뒤에 문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She keeps some in her bag. 자, 앞에 거다 지우고 괄호 안에 것만 남겨도 문장이 되죠. 그래서 문장 형태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 어떻게 됐는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지문을 해석하면서 so라는 단어들 많이 봐왔는데요. 아, 이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것도 역시 self check를 연습해 봐야죠. so와 함께 결과를 나타내는 절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The printer is out of ink, so they can't print the files. 자, so 있고요. 뒤에 문장 They can't print the files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프린터는 자, out of 뭐뭐 하면 뭐가 이제 없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군요. 뭐가 없어요? out of ink, 잉크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쵸?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그 파일들을 출력할 수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He likes playing soccer, so he joined the team. So 플러스 문장. 그러면 해석은요.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팀에 가입했다. 그는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 그 팀에 가입했다라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D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관계 파악. 선생님, 너무 어려운 단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방금까지. 자,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볼게요. He stayed home because it was cold. So he watched a movie. 자, 우리가 A, B, C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because 찾았죠? 또, so도 있네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둘다 나온다는 거예요. Because 원인 나오는 거였죠? So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왔어요. 자, it was cold 문장이죠? Because 플러스 문장. 그다음 so 뒤에도 he watched a movie 문장과 주었네요.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의미는 he stayed home Because it was cold. 자, 그는 추웠기 때문에 집에 머물렀고. 왜 집에 머물렀니? 이유가 뭐야? 추웠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를 알아야죠? 그래서 영화를 보았다. So he watched a movie.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날 때는 because so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Because 또는 because of 뒤에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유나 원인. 그리고 so 뒤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해요. 별표. Because 또는 because of 뒤에는 이유나 원인. 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so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이 온다는 겁니다. 연습, 고고! 자, 첫 번째. The road was slippery. It snowed a lot. 자, 우리 고르고 해석하는 겁니다. 볼게요. The road was slippery. It snowed a lot. 의미. 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길은 미끄러웠다. 자, 때문에 뭘 선택해야 해요? Because 선택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모르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 The road was slippery. 무슨 뜻이에요? 그 길은 미끄러웠다죠. 뒤에 오는 거. It snowed a lot. 눈이 많이 왔다. 그럼 여러분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눈이 내린 거예요? 아니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Because 뒤에 오는 것이 이유,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It snowed a lot. The road was slippery. 자, it snowed a lot. 눈이 많이 내렸다. The road was slippery. 그 길은 미끄러웠다. 어떻게 돼요? 앞에 나오는 것이 원인이죠.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뭘 골라야 돼요? 그렇죠.
so

도구를 골라야 뒤에 오는 것이 그 일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so 고르고 해석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그 길이 미끄러웠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면, 아, 이 접속사가 와야 되는구나. 이 뒤에 오는 것이 이유 원인이구나. 뒤에 오는 것이 결과이구나. 이것을 잘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아직까지 조금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Let's review. 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He likes playing soccer. He joined the team. 그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팀에 가입했다. 자, 결과가 뒤에 나오니까 so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We can rest in the shade. 네. 자, 형태를 보니까 문장이 아니라 명사예요. 그럴 때는 becaus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f까지 붙여줘야죠. Because of the big tree. 세 번째, the show is funny. People watch it many times. 자,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 쇼는 웃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번 본다. 자, 그러면 because나 because of가 와야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문장 형태네요. 뭐가 들어와야 되죠? Because, 그쵸? 이때는 of가 빠지고 because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ABCD grammar 배운 후에 바로 지문 해석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Step up 1을 펴주세요. 교재 108쪽입니다. 자, 지문으로 출발. Many people love penguins because of their look.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나왔습니다. Because of네요. 뒤에 명사가 오고 있어요. 자, 해석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love penguins. 무엇을 사랑해요? 펭귄을 사랑해요. 동물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펭귄을 사랑합니다. 왜요? 왜 좋아하냐면요. Because of their look. 그들의 외모, 생김새 때문에 펭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외모, 생김새라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They look cute. 역시나 이유가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들은 look. 여기 나오는 look은 외모, 생김새일까요? 아니면 보이다일까요? 그렇죠. 보이다라는 동사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요? cute. 귀엽게 보여요. 자, but. 우리 but도 배웠죠. 하지만, they also act cute. they. 여기서 나오는 they.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they 모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penguins를 나타내죠. 하지만, 그들은 또한 act. 행동하다. cute. 귀여운이었죠? 아, 그들은 외모도 귀여운데 행동도 귀엽게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귀엽겠어요. When a male penguin wants to find a mate, he looks for a smooth pebble. 자, 천천히 봅시다. When a male penguin wants to find a mate. 자, male은요, 수컷. 수컷입니다. 그럼 수컷 펭귄이 wants to, 뭘 원해요? wants to find a mate. 뭐를 찾기를 원해요? 짝을 찾기를 원할 때, he looks for a smooth pebble. 그는 look for 하면 무엇무엇을 찾다인데, 지금 he니까 s가 붙었죠? he looks for 무엇을 찾을까요? a smooth pebble. smooth는요, 매끄러운, 부드러운 pebble은 자갈, 조약돌입니다. 아, 짝을 찾고 싶어요. 수컷 펭귄이 그럴 때뭘 찾는다고요? 부드러운,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는데요. 돌을 왜 찾을까요? 이유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He gives this pebble to a female penguin. 아, he gives this pebble. 이 조약돌, 찾은 조약돌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A female penguin, 암컷 펭귄에게 줍니다.

0: 찾고 싶어서 조약돌을 찾았다고 했으니까. If she takes it. 만약에 그녀가 female penguin을 말하는 거겠죠. She. If she takes it. 그걸 받으면 they become a couple. 그들은 커플이 됩니다. 와. 그럼 이 they는 뭐예요? 그쵸. male penguin과 female penguin을 말하는 거겠죠. Isn't that lovely? Lovely. 사랑스러운. 자, 부정 의문문이죠. 아, 사랑스럽지 않나요? 누가요?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짝을 찾을 때 조약돌을 찾아서 주는 그것이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But why pebbles? 아, 근데 꽃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고 왜 조약돌을 주는 걸까요? 왜 조약돌일까요? Penguins use pebbles to build their nests. Finding good pebbles is important. 자, 끊어볼게요. 기니까. 펭귄들은 이 조약돌을 사용합니다.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요. To build their nests. 그들의 둥지를 짓는데 조약돌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빙하는 뭔지 모르지만 finding good pebbles is important. 좋은 조약돌을 찾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빈칸에는 뭔지 모르지만 문제에서 풀어봅시다. It shows he can be a good father. 자, 조약돌, 좋은 조약돌을 찾아서 주는 것은 보여줍니다. 그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조약돌일까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펭귄들이 둥지, 그들의 둥지를 만들 때 조약돌을 사용하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문장은 뭐였죠? 좋은 조약돌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쵸? 아, 조약돌을 둥지 짓는데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럼 어떤 게 와야 돼요? So. 그래서, 자, finding good pebbles is important. 자, 그래서, 그게 중요했구나. So,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찾기 문제. 재미있죠? 1번. 짝을 찾을 때 수컷은 암컷에게 조약돌을 준다. 맞고요. 2번. 펭귄들은 조약돌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화려한 조약돌을 가진 수컷 펭귄 인기가 있나요? 아니죠. Smooth pebbles. 부드러운, 매끄러운 조약돌을 가진 조약돌을 가진 수컷 펭귄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Alexander the Great was a king and warrior.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was 뭐뭐였대요? a king and warrior. 자, 왕이자 전사였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know his name, 그의 이름을 알았다. Because he created a huge empire. 어떻게 그의 이름을 모두가 알았을까요? Because, 뒤에 문장 오죠. 왜냐하면 he created, 그가 만들어냈어요. 무엇을요? 거대한 제국을요. The king wanted people to remember him. 자, 그 왕은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So, 그래서 he named cities after himself. Name A after B 하면 B를 따서 A의 이름을 짓다거든요. 그럼 name 뒤에 cities가 A가 되고 after himself가 B가 되겠죠. 그럼 B를 따서 A의 이름을 짓는 거니까 자기 자신,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내 이름, 나를 꼭 기억해줘 하면서요. He called them Alexandria. 그는 그것들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이 Alexander the Great이니까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이죠.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re are more than 70 Alexandrias. More than 하면 뭐뭐보다 더 많은이거든요. 자, 70개의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많이 있다. There are 하면은 무엇무엇이 있다였죠. 70개 이상이 있대요. The most famous Alexandria is in Egypt. 가장 뭐뭐한 famous.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집트에 있다. in이라는 전치사 사용했네요. This shows that the city was once 이것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The city, 도시가 뭐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Once 하면 한때 뭐뭐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돼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겠네요. 이것들은 보여준대요. 그것이 한때, 그 도시가 한때 뭐뭐했다는 걸 보여준대요. 자, 잘 기억하면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나왔습니다. 자,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집트에 있다. 이런 것들이 뭘 보여줍니까? 1번, A famous island, 유명한 섬을 보여주나요? 2번, Small and poor, 작고 가난했다. 그 도시가 한때 작고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3번, part of his lands, 한때 그의 땅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그쵸, 3번이 답이 돼야 하겠죠. 왜냐, 알렉산드리아가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Alexander the Great 이름을 딴 거죠. 그럼 이것들은 보여주죠? This shows, 보여줍니다. The city, 그 도시가 한때 그의 땅들 중에 하나, 일부라는 뜻입니다. Part of, 그의 땅들 중에 일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그는 자신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랐다. 정답이죠. 2번, 그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다. More than 70이라고 했습니다. 3번, 그는 이집트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다는 내용만 있었지, 그가 이집트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문법들과 지문 1, 2까지 독해를 완료했는데요. 그레이스의 문제 해결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였죠? Polar bears are in danger. Global warming. 자, 어떤 접속사가 와야 될지 여러분 수강의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3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허락,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네.
0: So,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다이얼로그가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예 they stole my
2: Oh,
1: 슬로건.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y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1: Yeah.
2: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Meow.
2: Not me,
1: Meow.
2: no. Co
1: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ffee?
2: Not,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 get 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응.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1: 아.
0: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요.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아,
1: 어떡해.
0: 얌체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0: 이건
1: 카피했다라고밖에.
0: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0: 오.
1: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예. 네.
0: 그치.
1: 그렇죠. Using the same
0: 그러면 these
1: 이건.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슬로건인지
0: 와,
1: gun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사실.
1: 슬로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gun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0: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묘사 처음 맞히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0: 강의 슬로건은 아니지만 슬로건 as mine.
1: 어, 맞다.
0: 맞습니다. 억울해. 어. 틀렸어야 했는데.
1: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0: 맞아요. 야.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1: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0: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예.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네. 근데 네.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1: The same.
0: 저 지금 감동.
1: 어머.
0: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1: the same이라고
0: 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0: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1: yes.
0: 좋습니다. So, 네.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1: 네.
0: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1: 뭐뭐와 and.
0: 그건 뭐뭐 그리고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1: 아, with.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1: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0: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1: as.
0: as.
1: 아.
0: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So,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서 가지고.
1: 네, 네.
0: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1: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1: 네.
0: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s.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Yours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yours. 것이니까. Or your car이라고 해도 되죠.
1: Car.
0: 둘 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1: 네.
0: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동창회 나갔어요.
1: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0: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어떤 느낌인가요?
1: 집에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또 에이. 상대방이 또 뭔가 핏이 좋으면.
1: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체를.
0: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ore.
0: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e the same dress.
0: 내 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예.
0: Yeah.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1: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에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Mm-hmm.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걔 나랑 동갑이야.
1: 어?
0: 이것도 결국 the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아니라?
1: As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1: She is the same age as me.
0: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그쵸? 다
0: 오케이.
1: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같은 표현 해주는
1: 그렇지. 그쵸, 그쵸.
0: 거예요.
1: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0: 아하.
1: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뭐,
1: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0: that.
1: 아.
0: 왜냐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1: With that.
0: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1: With.
0: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1: 네.
0: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1: 오.
0: Right? Okay.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1: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1: 네,
0: 동사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plan.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1: 오.
0: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
1: 아.
0: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쵸.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0: 문법적으로
1: 복잡해지네요.
0: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는
1: 예.
0: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두
0: 여기다가
1: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1: 예.
0: 슬기 씨라면
1: 예.
0: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예.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0: 난
1: 따라하는
0: 따라하기만
1: 사람.
0: 하고 뭐.
1: 그쵸. 이 따라쟁이를
0: 네.
1: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서.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예.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flowers를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followers.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1: 예.
0: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1: 예.
0: 가보겠습니다.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1: 안 돼.
0: followers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copycat.
1: Copycat.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온 말이에요.
1: 아, 너무 익숙해요.
0: 네, copy하는 cat.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copy cat.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copycats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스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에?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와.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옆에서 Hey, shame on you, man.
1: 진짜.
0: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Shame
1: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Cats.
1: Copy,
0: right?
1: 뭐라 그랬는데?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예,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 트인가? 컴플레인트 같아요. 어, 아니, 컴플레인트.
0: 오케이. 자, 많은 점.

0: 보겠습니다.
1: Yes.
0: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예.
0: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동사.
0: 네.
1: 아.
0: 이거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1: 예.
0: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1: 아하.
0: 했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어?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1: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아, 이거.
0: 컴플레인트.
1: 아,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서 저도 모를까요?
0: 우리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1: 예.
0: T가 들어가면은 불평.
1: 네.
0: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1: 오.
0: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네.
0: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0: 네.
1: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0: 자,
1: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1: 네.
0: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1: 네네.
0: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the same car.
0: 당신 것 같은.
1: As yours.
0: As yours.
1: Mm-hmm.
0: Alright.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자, 다음은요.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0: 아,
1: to.
0: 우리.
1: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6: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7: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7: Yeah, you do that.
1: Okay.
7: Call them, that's terrible.
1: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7: I don't...
1: 어디 갔지?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6: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6: 네.
0: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6: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적해 주세요.
6: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6: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day. Bye.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얘들아, 여행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사람들이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주어와 동사. 그런데 사실 내가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주어와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다 보면 맨날 틀리잖아? 그럼 좀 속상해. 내가 하고 싶은 말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 뭐, 어쨌거나, 그래도 대충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신감 있게. 자, 그런데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언어로, 음성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서로 의사소통하지? 짜잔, 바로 이거야. 뭐게?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막 뭔가를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수화라는 거지. 수화가 영어로 뭐게? 수화는 sign language라고 해. 자, sign language.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존경을 나타내는 수화가 있다. 어떤 거게? 잠깐만, 이거 내가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 What do? 잠깐만, what 다음에 do 다음에 respect? What do you respect? 너무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진짜 어렵다니까. 얘들아, 너네 잘할 수 있어? 뭐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바로 여기 존경을 나타내는 거는 짜자잔 이거래. 에이, 그래도 얘들아, 우리 영어 열심히 하자. 선생님, 알려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능력 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의문사 첫 시간 배웠는데요. 어떤 의문사 있었죠? 바로 who, 그리고 whom이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 헷갈려요. 의문사 특히 이거 어순이 좀 헷갈려요. 의문사가 맨 앞에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의문사가 있으니까 뒤에 의문문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해줄 테니까 문장 보고, 아, 이런 문장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외워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나하나 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독해 안에서 어떤 문장이 이거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의문문이네. 그럼 그 문장 자체를 여러 번 읽거나 또는 눈에 많이 담아두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의 의미와 쓰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의문사는 바로 what 진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which 어느 것이라는 뜻인데요. 자, what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yes, 나 또는 no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무엇이냐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대답이 올수 있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야? 너가 싫어하는 건 무엇이야? 그 다음에 뭐 무엇과 관련된 거? 너는 꿈이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무엇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which는요. 제한적인 어떤 선택을 줘요. 뒤에. 어떤 계절 좋아해? 자, 그럼 계절이라는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야? 어떤 과일 좋아해?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들어가면, 아, 그 뒤에 어떤 선택이 나오겠구나. 내가 그 안에서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의문사 뭐였죠? 바로 whom, who, whom, what, which. 이걸 배울 건데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o와 whom은 누구와 관계된 거였어요? 누구를 또는 누가와 관련된 게 바로 후였어요. 사실 누구를이라고 해석하는 건 훔인데요. 훔 대신에 우리가 후를 더 많이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누구를에 해당하는 이 훔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번에는요, 무엇에 해당하는 what과 그리고 어느 것, 선택을 할때 쓰는 which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who를 배울 때 우리가 이 who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어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 의문사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who와 그리고 무엇이냐? what이에요. which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who와 what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who와 what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게 바로 뭐다? 의문사,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가 가장 먼저 맨 앞에 위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어순은요, 그냥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쓰는 어순이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아니라 바꿔, 바꿔, 바꿔. 누구부터 와? 바로 동사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이렇게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면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이 된다라고 했었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런데요, you하고 do하고 이거는 주어, 동사 이런 순서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에 누가

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과 which가 사용된 문장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hat입니다. what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죠. 문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what을 가장 앞에 넣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What does he usually do after schoo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Does 뭐예요? 바로 조동사, 현재형이죠. He usually do. 잠깐, usually 이거 뭐였지? 이거 부사였지. 자,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온다라고 했죠? 아, 우리가 문장 하면서 의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 빈도부사의 위치 항상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빈도부사의 위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빈도부사의 위치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바로 be 동사 뒤 또는 조동사 뒤죠. 그리고 나서 일반 동사 어디다? 앞에 온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온다. 이 위치까지. 자, usually는 뭐예요? 대개라는 뜻이에요. 보통, 주로. 자, 그래서 usually do 지금 일반 동사 뭐예요?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what does he usually do 언제? After school. 학교 후에, 그러니까 방과 후에라는 거죠.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what을 넣어서 원래 있던 이 의문문, 무엇이 궁금한지 만들어주고 있죠. what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정보를 물을 때 쓰기 때문에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한, what이 주어일 때, 이거 who가 주어일 때도 우리가 평서문 어순으로 쓴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what도 주어가 될수 있어요. what이 주어일 때 우리는 평서문 어순으로 써요. 아니, 선생님, 왜 굳이 who나 what이 주어일 때 우리가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왜 배우는 거예요? 자, 그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거는 지금요, what이 눈앞에, 내 눈앞에 딱 나와 있는 직접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요. 나중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문장 중간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간접 의문문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의문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할 때가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역할을 할때 무엇이 있는 이가 이렇게 조사, 주어에 붙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해줘요. 무엇이 makes you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원래는요, Mina made you happy. 미나가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미나 말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what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made you happy? 그런데, 주어가 나와 있고, 여기 made,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은 뭐의 어순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문장의 어순이 아니라 평서문의 어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 평서문의 어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what 의문사에 유의하면서 한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이라고 했습니다. What? 무엇이에요? What? 의문사 나왔습니다. 무엇이에요? 의문사 나오고, 우리 친구도, 동사 나왔네. 그리고 나서, the answer 주어죠, 여러분들. 자, 주어예요. What is the answer? 그러면은,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 어떤 답인데요?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해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What caused the problem입니다. The problem 뭐예요?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Caused. 여기서는 cause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cause는 일으키는데 ed가 붙었어요. 그럼 과거형이죠. 일으켰다. 자, 여기에서 what은요? 뭐예요?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고

갖고 있어요. 주어, 동사. 일으키다, 무엇을. 바로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이.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죠.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나요?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가 주어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냐. 지금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 주어의 역할로 우리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나요? 라고 해석합니다. 자, what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what 말고 선택을 하게 해주는 의문사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선택적 상황에 굉장히 자주 놓여요. 그쵸? 아니면 너 누가 더키 커? 이렇게 비교할 때도 많죠. 그래서 어떤 대상, 제한적인 대상이 있을 때, 범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which. 라는 게 있다. Which do you like more? 만약에 위치가 빠졌어요. Do you like more summer or winter? 자, do you like 뭐 좋아하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do you like 뭐뭐뭐?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which가 나왔으니까 어느 것을 which do you like more? 더 좋아해? 자, 그런데 어느 것을 더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뒤에 뭔가 선택이 주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선택할게. 그게 바로 뭐예요? Summer or wint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두개 중에 어떤 거더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which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써서 제한적인 범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ummer나 winter 이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계절이라고 부르죠. 오, 계절이라고 부르죠, 우리 친구들. 자, 계절은요, 영어로 뭐예요? season이죠. 자, 그러면 which season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which season 뭐예요? 어떤 계절. 계절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해? 그래서 아, 계절 중에서 고르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붙어 있으면 아, 여기서 제한 어떤 선택할 거를 주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자, 어느 것 또는 어느 쪽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 뭐다? 선택 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특정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바로 which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which는 간단해요. 그래서 which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which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선택하라는 거예요. Which do you like for breakfast? Cereal or toast? 자, 그러면 시리얼이랑 토스트 중에서 which do you like for breakfast? breakfast는 뭐예요? 아침 식사죠. 자, 그러면 아침 식사로 which do you like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해? 시리얼 먹을래? 토스트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Which is the faster way to the station? This way or that way? 라고 물어봤죠. 자, which is the faster way? 어느 것이 the faster way? 더 fast에 er 붙었어요. 더 빠른 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way, 어떤 길인데 뒤에 있는 to가 어디 어디를 향하는 the station. 역으로 향하는 여기가 바로 to가 어디 어디를 향하는 이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To the station, 역으로 향하는 to가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 그래서 to 다음에 아,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가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향하는 더 빠른 길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나 선택해야 되니까 뒤에 선택할 거 주고 있죠. 뭐예요? This way, 이 길, or that way, 저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하고 선택적인 걸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나 저길중 어느 쪽이 그 역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해석해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뒤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한 건데요. 영어를 잘 하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부터 보면서 빠르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아, 뭐는 전치사고 어디까지가 전치사의 명사까지 묶어보고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빠르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계속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독해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와 관련된 문장도 해석해 봤고요. 그럼 이제는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독해 시간이죠. 독해하면서 의문사 찾아보고 의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따라서 알맞게 해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독해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독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Sign Language. 수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화 뭘로 해요? 바로 손으로 하죠. 자, 손으로 글자도 만들 수 있어. 알파벳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알파벳의 모양이라던가 또는 어떤 뜻을 가진 문장을 손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자, 수화가 우리나라의 수화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마다 또 수화가 다 다르다.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도대체 수화는 몇 개나 있는지, 또 수화가 나타내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독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해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ign language. language 자체가 언어라는 건데요. 앞에 있는 sign이 붙으면 무엇이 된다? 수화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sign language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손짓은 뭐냐면, hand, hand는 손이잖아요. 그리고 gesture, gesture라는 거는 뭔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표현, 손짓이 되는 거예요. hand gesture. same은 알죠? 우리 친구들? 같은이라는 거고요.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ame과 different는 반대어가 되겠네요. Spoken language. 자, 그러면 language라는 게 지금 계속 보이는데, language는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sign이 붙으면 sign language는 수화가 되고 여기는 spoken language 뭐예요? spoken은요, 과거 분사죠. 자, 어떤 동사에 speak 말하다. 자, 그런데 speak의 과거는 뭐예요? spoke.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말하여진 말하게 된뭐 spoken. 그래서 spoken이 붙어서 language를 꾸며주는 거예요. 음성 언어가 됩니다. 마지막 country 나라 그리고 translator 이거 중요하죠? translator 통역사 또는 번역가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물어볼 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너의 장래희망은 무엇이니? 라는 문장이죠. 그럴 때, I want to be a translator. 직업이나 어떤 꿈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 우리 친구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who나 what, 의문사 두개 중에 고르라는 거네요. 자, is sign language.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sign language, 수화. 수화는 누구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수화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까요? What이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What is sign language? 라고 합니다. It is a way. 그것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of 뒤에 나오는 게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talking with hand gesture. 우리 아까 hand gestures 봤죠? 뭐예요? 손짓이에요. 자, with 다음에 명사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with는 뭐뭐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뭐뭐와 함께. 손짓으로 하는 talking.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t is a way of talking. 말하는 방법인데요. 무엇으로 말한다? 바로 손짓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Sign language다. 그 다음 의문사 또 나왔습니다. Who, 누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which는 어느 것이 해당하는 거죠. 어느 것이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uses it. 자, 누가 uses it. 주어 역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나요가 맞을까요? 어느 것이 그것을 사용하나요? 바로 who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는 누가라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역할 누가 uses 동사 사용하나요? 그것을 목적어 나온 거예요.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요 can't hear 뭐 한다? 들을 수 없습니다. They use 주어 동사 they use 무엇을 사용한다? Sign language 목적어 바로 수화를 그들은 수화를 사용해요. To 앞에서 끊을게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lk. 얘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talk, 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to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문이 있는데 이 to가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정말 영어에서 다양한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 나오는 to 부정사들을 뒤에 다 해석을 해보니까 아,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과 관련된 겁니다. Do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e same sign language? 하고 물어보고 있죠. Do 지금 조동사 앞으로 팍 튀어나왔어요. 지금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Do people around the world? 자, 여기까지 지금 전치사 그리고 명사 묶어볼게요. 주어가 꽤 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 세계에 있는 사람들 around the world라는 거죠. 여기까지 주어예요. 사용해요. 무엇을? The same sign language 뭐예요? 같은 수화를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The answer is no. 뭐래요? 같은 수화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나요? 아니래요. The answer, 대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말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수화를 사용하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There are, 있습니다. 자, there are, 있습니다. 라는 거죠. 주어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주어가 뭐냐면, over 300 different sign languages. 뭐가 있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다른 뭐 수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복수명사가 뒤에 나올 거야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랬더니 sign languages 300개 over 뭐뭐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가 넘는 다른 수화들이 있습니다. Just는 뭐예요? 그냥 또는 단지라는 뜻이죠. Just like spoken language. 근데 just like는요. 단지, just like, 뭐뭐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poken language, 뭐처럼, 음성 언어와 같이, 음성 언어처럼,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use different ones. 자, 볼게요.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people, 주어인 것 같은데, In different countries. 이건 선생님 뭐예요? 이거 뭔지 알려면 우리 친구들 항상 전치사에서 명사 끝나는 데까지 묶어요. In 전치사 different countries. 자, 여기까지 딱 묶으면 아, 이제 동사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보통 전치사, 명사 이런 구문들은요. 주어 옆에 붙어서 주어를 꾸며주거나 굉장히 길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만 이렇게 따라서 읽다가 보면은 동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지?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기 주어고요. 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use 동사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나왔고, 그러면 different countries 뭐예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용해요? 다른 ones.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spoken이 아니라 바로 이 different ones라는 거는 다른 수화를 말하는 거죠. sign languages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화를 사용합니다. So, 그래서, whom이 나왔네요. whom은 어떤 뜻이다? 누구를 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다. whom do they need when they talk? 라고 하죠. do they need? 그들은 필요하다.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누구를 필요로 하나요? when they talk. When they talk, 그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다른 수화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화밖에 몰라. 나는 너네 나라가 사용하는 수화는 모르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토크할 수 있어요? 누가 필요해요? 바로 a translator. 이 수화를 또 통역하는 통역가가 있어요. 그래서 통역가가 수화를 해석해준다, 번역해준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음성 언어 똑같이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죠. 우리가 나는 한국어밖에 몰라.
외국인은 영어밖에 몰라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야기가 잘안될때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수화도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 독해 글을 읽고 수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바로 문장 안에서 체크해야 될 거, 바로 whom이라는 의문사 봤고요. 앞에서는 어떤 거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요. 고르는 거 있었죠. 바로 A에서는요, 뭐예요? What이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요, who가 정답이었는데,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 바로 이 해석 안에서 필요한 의문사를 고르는 거,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잘할 수 있다면 여기에 적재적소에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는지 금방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What is sign language? 해가지고 sign language, 수화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는 Who uses it? 하고 물어봤죠. 누가 use 그것을 사용하나요? 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는 what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o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첫 번째, 수화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무슨 소리예요? 수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몇 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There are over 300 different sign languages. 그래서 300개가 넘는 다양한 뭐예요? Sign language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다양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다양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내용 틀렸으니까 F 써줄게요. 두 번째, 수화에도 통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수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해요? 그들이 말하려면 바로 트랜슬레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정답은 T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인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사인 랭귀지와 관련된 이 내용 안에서 의문사, 어떤 의문사 들어가야 되는지 해석하면서 찾아봤었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의문사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어떤 의문사 배웠어요? 바로 what, 그리고 which 배웠죠? what은요, 무엇이라는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 which는요, 어느 것 또는 어느 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who, whom, 그리고 오늘은요, what과 which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의문사 무슨 뜻 가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과 기초 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함께하는 14번째 시간 비동사의 부정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의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입니다. 바로 비동사의 종류 am or is,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he, she, it 뒤에는 무엇을 써준다? is를 써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맞추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요, 바로 비동사의 부정문 배워볼 거예요. 부정문. 벌써 비동사 들어갔다고, 와, 너무 어려워하고 포기하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우리 차근차근 어려운 거 하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부정문까지 좀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나는 뭐뭐 하지 않다. 부정문이거든요. 이 부정문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잘 고민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 교재 68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풍선이 있어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들은 내 운동화가 아니다 라 그래요. 지금 보면 these, 이것들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지시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복수명사가 나오면 우리 어떤 동사 써주죠? or 써줍니다. or.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are my sneakers라고 하면 이것들은 내 운동화이다라는 문장인데요. 내 운동화가 아니야라고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뭘 붙여주냐? Not을 붙여줍니다. Not. These are not my sneakers. 자, 그리고 이어서요. This bag, 이 가방은 무겁지 않아라고 하고 싶은데요. This bag, 이 가방이라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단수명사 뒤에는 어떤 비동사 써주죠? is를 써주죠. 자, is. 자, 근데 부정문으로 쓰고 싶을 때는요. not을 써줍니다. 그래서 This bag is not heavy라는 문장 완성이 됩니다. 너무 쉽다, 그쵸? 자, 비동사 am, are, is가 있는데요. 부정을 하고 싶으면 뭘 붙여준다? not을 붙여준다. 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무엇이 아니다, 없다, 않다라는 뜻의 이 부정문은요. not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 주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자, 그래서 am, are, is 우리가 배웠던 이 비동사 형태 뒤에 그냥 not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표를 볼게요. I am, 나는이라는 긍정문이죠. 근데 나는 무엇이 아니다. I am not. not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2인칭, 그리고 복수 주어일 때는 우리가 are이라는 동사를 써주는데요. 이때도 not을 붙여주면 그것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단수 주어에는 is를 써주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예문들 한번 선생님이랑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춥지 않다를 해볼게요. 자, 나는 I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I 뒤에는 우리 어떤 동사를 써주죠? 네, 비동사 am을 써줍니다. I am. 자, 근데요, 나는 춥지 않다 부정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am 뒤에 not을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됩니다. I am not cold here. 나는 여기에서 춥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lilies, 백합들이라는 꽃인데요. 백합들은요, in the greenhouse, 온실에 있지 않다라고 써볼게요. lilies, 지금 복수명사입니다. 백합들이니까요. 그러면 복수명사일 때는 우리가 are이라는 비동사를 써주죠. lilies are not in the greenhouse. am not, are not. 지금 우리가 비동사의 부정문 만들어 준 겁니다. 이어서 Rory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Rory. 3인칭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면요, is를 써주죠. Rory is. 자, 근데 Rory는요, 요리사가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럼 chef, 요리사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Rory is not a chef. Rory는 chef가 아니다. 요리사가 아니다라는 부정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 the foreigners, 외국인들이라는 뜻인데요. 외국인들, 여러 명을 나타내는 복수명사죠. 그럼 우리가 are이라는 비동사를 써줍니다. 자, 근데 그 외국인들은요, French,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not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비동사의 부정문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서 비동사만 잘 적어줄 수 있으면요, 부정문은 그냥 그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의 부정 한번 볼게요. 일단 인칭 대명사가 단수일 때 I, 나, you, 너. He, she, it. 그, 그녀. 그것이 바로 단수 형태 인칭 대명사였는데요. I 뒤에는 am. 그 다음에 not을 쓰면 I am not. 부정문이 되겠고요. You 다음엔 are 써주죠. You are not. 그리고 he, she, it 뒤에는 is라는 비동사를 써줍니다. Is not. 이렇게 우리가 부정문을 써줄 수 있겠고요. 인칭 대명사가 복수일 때는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그대로 we, you, they, 우리들, 너희들, 그들 뒤에는 동사 are 써주는데요. not을 그대로 붙여주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는 예문을 한번더 완성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쭉

명칭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엘튼이 아니다 라는 문장. I am not Elton. 그쵸. 자, 그 다음에 it,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 나와요. 그것 뒤에는 is를 써줍니다. It is. 자, 근데 그것은 도끼가 아니다. It is not a rabbit. 자, we, they 둘다 복수 명사입니다. We are, they are 쓰면 되죠. We are, 우리는 학교에 없다. We are not at school. 마지막으로 they, 그들은요, 피곤하지 않다. They are not tired. 네, 이렇게 우리 인칭 대명사에 맞춰서 비동사 써 주고 낫을 붙여서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practice one. 1번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서 써 보는 건데요. 1번에 보니까 I, 나라는 주어가 나와요. I 뒤에는 am, no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I am not sad. 1번 그림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죠?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그는 a singer, 가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2번을 보니까 소방관이요, 소방관. 그치? 자, 그러면 he라는 주어 뒤에는요, is를 써줍니다. He is not a singer. 그는 가수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요. We, 우리들은 baseball players. 우리들은 야구 선수가 아니겠죠. 3번 그림을 보니까 요리사들이잖아. 자, we라는 주어 뒤에는 are not을 써줍니다. 그래서 we are not baseball player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에서 6번 한번 볼게요. This boy, 이 소년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인데요. This boy도 is not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 소년은 hungry, 배가 고프지 않대요. 자, 지금 보니까요, 4번에. 오, 배가 빵빵해요. 많이 먹은 것 같아. 그치? This boy is not hungry.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자, 5번은요, 지금 이들은 밖에 있어요.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At home, 집에 없습니다. They가 주어입니다. They 뒤에는 are not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not at home. 그들은 집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The three frogs. 세 마리의 개구리들이 있는데요. In the water. 물에 있다란 뜻입니다. 자, 큰데요. 이들은 물에 없어요. 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The three frogs.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뭘 써주냐? are not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 three frogs are not in the water. 네,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완성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I am good at singing. 나는 노래하는 것을 잘해요. But, 그러나, I am not good at running. 나는 뛰는 것은 못합니다예요. 자, 1번 볼게요. Sean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보아하니, Sean은요, good at swimming. 수영을 잘합니다. 자, Sean이라는 3인칭 단수 명사. is 써주면 되겠죠. Sean is good at swimming. But, 그러나, 글쓰기는 좀 못한대. 자, 그럼 그는 글쓰기를 못합니다. He is not good at writ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션이라는 인물은요, 남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e, 그라고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케이트라는 친구는요, 그림은 너무 잘 그려. 자, 근데 춤은 잘못 추는 것 같아요. 네, 춤을 못 춥니다. 자, 그러면 케이트, 3인칭 단수 명사 is라는 비동사 써주면 되겠죠. Kate is good at drawing. 케이트는 그림 그리는 것은 잘합니다. But, 그렇지만, good at dancing. 춤을 잘 추지는 못해요. 자, Kate. She, 그녀라고 우리가 써줄게요. She is not good at dancing. is 뒤에 not을 붙여주면 무엇을 못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My little brothers. 나의 어린 남동생들입니다. 내 남동생들은요. talking. 말하는 것은 잘한대요.

My little brothers. 복수 명사죠. 내 남동생들. 그래서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My brothers are good at talking.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요. 듣는 것은 못한대요. 오, 너무 별론데? 그쵸? 사람이 듣는 걸 잘해야죠. 듣는 것은 못한다. 일단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받아줄게요. They, 그들은 are 써주고요. 근데 못하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is라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they 다음에 are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요. 우리 베이직 컨셉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베이직 컨셉2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비동사의 부정문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동사 부정을 어떻게 줄임말로 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우리 예문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I'm not with my friends. 나는 내 친구들과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자, 원래는 이 문장이 I am not with my friends 였는데요. 오, 지금 우리 I am을 줄였다. 줄여서 어떻게 썼죠? I'm not 이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아래 예문 보겠습니다. My brother and sister aren't shy. 나의 형과 누나는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원래는 my brother and sister are not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aren't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형과 누나는 수줍어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여기 올라가 보면요. 아빠가 우리는 10대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We're not teenagers. 자, 원래는요. We are not인데요. 어떻게 줄여줬죠? We are 줄여서 we're not이라고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my mother, 나의 엄마는요. Isn't angry. 화가 나 있지 않아요. My mother is not.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연습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줄임말로 쓰면 isn't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비동사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표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비동사의 부정. I am not 줄이면요. I'm not이 돼요. 네. 자, 근데요, 여러분. am과 not은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Ant 이런 거본적 없죠? 네, 안 됩니다. 우리가 줄이려면 I와 M을 줄여서 I'm not이라고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are not 너는 무엇이 아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are과 not을 줄여서 You aren't라고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You와 are이라는 비동사를 줄여서 You are not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 두 가지가 다 가능하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요. He, she, it, that 이런 3인칭 단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이때는요. isn't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is와 not을 줄여서 isn't. 자, 또 어떤 것이 가능하냐? He, she, it, that's not 이렇게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This is not.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this isn't. is와 not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e, you, they. 복수 명사가 나오죠. are not. 줄이면 aren't가 되겠고요. we, you, they are not. 이렇게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를 먼저 줄임말로 써주고 뒤에 not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 줄임말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어서 비동사 부정문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비동사 not, 그리고 명사가 나오면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또 장소와 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동사 not, 장소 위치가 나오면요. 뭐뭐가 없다. 어디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비동사 not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 이럴 때는요, 뭐뭐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렇게 표만 보면 와닿지 않죠. 그냥 예문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은 예문을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It is not Sunday morning today. 오늘은 무엇이 아니다? 일요일 아침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해석은요. 뭐뭐가 아니다. 일요일 아침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ups. 그 컵들은 are not in the box. 지금 비동사 not 뒤에 in the box라고 하면 어떤 위치가 나오죠? 그 컵들은 어디에 있지 않다? 상자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디에 없다. 어디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he ball. 그 공은요, is not soft. 지금 soft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요. 그 공은 부드럽지 않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비동사 쓰인 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앞에 주어 is이 나오니까 is the cups. 그 컵들 복수명사 are. 그리고 the ball. 그 공이라는 단수명사 하나 is. 그리고 부정문이니까요. 다 뒤에 not이 이렇게 붙은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연습 문제 2번으로 가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을 해 보는 건데요. 1번을 보니까 막 힘이 넘쳐요. 그치? 자, 나는 힘들지 않다. 어떻게 쓸까? 일단 I'm이라는 주어부터 나와야겠죠. I'm not tired. Tired가 힘이 든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힘들지 않다라는 문장 되겠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그림을 보면 하늘이 어때요? 너무 맑아요.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습니다. Cloudy, 구름이 많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sky, 하늘은 isn't cloudy. 네, 구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My shoes. 내 신발입니다. My shoes. 자, 근데요, 내 신발의 색깔은요, 노란색이죠. 그러면 black이니까. 아, 검정색이 아니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My shoes aren't black. 검정색이 아니다. 네, 이렇게 3번 문장까지 적어보았는데요. 4번에서 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족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은요, 한국에서 오지 않았대요. 한국 출신이 아니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들은 they aren't. 우리가 from 뒤에 나라가 오면요, 그 나라 출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한국 출신이 아니니까 aren't from Korea.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Sean이라는 친구는요, 지금 밖에 나와 있죠? 집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Sean은 isn't, 없습니다. 어디에? At home, 집에 없어요. 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일단,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켈리거든요. 켈리는 소방관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그녀는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아니다 라고 써야겠죠. 자, 켈리는 isn't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다?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까지 문장을 한번 잘 적어 보았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네모 안에 들어갈 철자를 모아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어때요? 재밌겠죠? 1번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12 years old. 12 years old. 12살이라는 뜻인데요. I'm 13. 그럼 지금 뭐예요? 나는 13살이다. 앞 문장은요. 나는 12살이 아니다라고 적어야겠죠. 자, 그럼 나는 아니다. I'm not. 이렇게 부정문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요. 지금 날씨가 하고, 뭐, cold라고 나오는데요. 뒤에를 보니까 it's warm.
따뜻하다.

0: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춥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부정문으로 적어줘야겠죠. The weather isn'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s not 줄이면 isn't가 되겠죠. The weather isn't cold. 자, 3번 보겠습니다. 지금 a year, 1년이란 뜻인데요. 1년은 360일이 아니죠. 1년은요, 365일입니다. 자, 그러면 1년은 360일이 아니다라고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A year이니까 이것도 3인칭 단수 명사죠. Isn't. 네, is not을 줄여서 isn't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The student, 학생들은요, 하고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다, 없다? They are at the gym. 그들은 체육관에 있다. 아, 그럼 교실에 없다라고 써야겠구나. 자, the students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are not 줄여서 aren't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N, I, N, E. 자, 어떤 단어가 되나요? 9. 무슨 뜻이에요? 9라는 뜻입니다. 숫자 9라는 뜻의 9 단어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Grammar in Real Life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 배웠던 문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위 대화의 빈칸 1번에서 3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한번 써볼게요. 1번입니다. This tortoise. 무슨 뜻이냐면요. 거북이에요. 이 거북이는 brown, 갈색이다? 아니죠. 갈색이 아니죠. 무슨 색입니까? It is green. 그것은 초록색이에요. 자, 그러면 this tortoise라는 명사, 단수 명사에 맞춰서 우리가 isn't라고 써줘야겠죠. 왜냐하면 갈색이 아닌 거니까 부정문으로 is not 줄여서 isn't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가보면 it is very slow. 그것은 매우 느립니다. 거북이는 느리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니까 fast at all. 전혀 빠르지 않다가 돼야겠죠. 자, 지금 주어를 보니까 is입니다. 그것에 맞춰서요. It isn't. 똑같이 1번과 마찬가지로 is not의 줄임말 isn't 써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니까요. 여기 있네요. Its legs are thick. 그것의 다리는 두껍습니다. thick 두꺼운인 건데요. 두꺼운이란 뜻인데요. thin 얇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들은 얇지 않습니다라고 써야겠죠. They 그것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에 맞춰서 they are not 줄임말 they aren't thi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2번은요. 관찰하고 있는 거북이의 특징을 위 대화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써보라라고 하네요. Color 거북이는 무슨 색이죠? 여기 보니까요. Green이라 했잖아. Color, green, 초록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Speed, 어때요? Speed, 거북이가 빠른가요? 아니요, 느리다라고 했잖아. It is very slow. 그래서 그것은요, slow, 느립니다. 자, 그리고 코랑 다리는요. 다리는 우리가 봤지만 코는 좀 생소해요. Nose, 다리, nose, 코죠. 코는 어떨까요? 그것의 눈은 크지만 코는 크지 않아요. 아, 크지 않구나. It is very small. 그것은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nose는 small, 작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4번의 legs. 다리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다리는 두껍다.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두껍습니다. 네, thick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은요, 위 대화의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해 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그것의 눈은 크지만 큰 코는 크지 않아요. 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단어들 중에서 그것의 눈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Its eyes. 그것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its eyes. 자, 그것의 눈은요, 크다라고 써볼게요. Are big. 하지만 코는 크지 않다. 부정문으로 써줘야겠죠. Its nose. 그것의 코는요? 어떻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Is not으로 부정문을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줄임말로 isn't라고 써주면 되겠죠. Isn't big. 크지 않습니다.까지 우리가 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풀이 다 해봤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 배웠어요. 비동사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am, are, is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뒤에 not을 붙였습니다. 자, not을 붙였어요. 자, 그럼 앞에 나오는 어떤 인칭 대명사에 맞춰서 우리가 am, are, is 뒤에 not을 써줬을까요? 네, I 뒤에는요. am을 써주죠. 그 다음에 not. 나는 무엇이 아니다. 자, you 뒤에는요. are 써줍니다. You are not. 그리고 he, 그, she, 그녀, it, 그것 뒤에는요. 우리가 is라는 비동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not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we, 그들, they. 이런 복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 뒤에는 뭘 써준다? are 써준다. 그래서 are no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도 우리가 줄임말도 배웠어요. 그래서 am not, are not, is not, are not. 이거 줄임말도요. 우리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복습해 보면서 비동사의 부정문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표현을 활용해서 적어 주시면요.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한 여러분. 진짜 진짜 응원 많이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녀. 자, 오늘은 257강. 자,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자, 분사 구문의 주어와 그다음에 시제 관련된 자, 읽기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읽기로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다섯 문장을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 정확하게 자, 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 우리가 배운 그 분사 구문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이슈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 다섯 문장 전체에다가 다 이끌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대단히 희소한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어법사항들에 대한 적용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일반 분사 구문도 한두 개 정도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미리 안내를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한번 듣고 여러분들 따라 읽어보시면

자,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문장의 길이가 꽤 깁니다. 자, 근데 misguided.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는 지금 아무리 이쁘게 봐줘도 동사는 아닌 것이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럼 동사가 아니면 ED는 분사인데. 아니, 분사가 도대체 컴마로 끊겨있고 저렇게 부사자리로 나가있으면 쟤는 뭐란 얘기죠? 아싸, 분사구문.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만 여러분들이 복원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misguided만 나와 있으니까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저 빙이 생략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잘못 이끌어졌을 때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isguided는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요 정도의 한국말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이끌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A 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passion은 열정이죠. 자, 중등용 단어 맞고요. 자, 그게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 바로 obsession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단어는 여러분들께 요 단어는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obsess 같은 단어는 고등용 단어고 그것도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obsess는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집착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그 명사형이 바로 obsession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잘못 이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열정이 막 뭘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집착이 되더라 라고 하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지문 안에서 제가 뽑아온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There's a great difference. 큰 차이가 있죠. 자,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다음에는 A and B가 보통인지 보니까 A와 B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치사 between 다음에 A는 무엇입니까?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동명사구가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A 대신에. 그래서 뭔가에 대한, 자,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하나는 자, being obsessed. 또 동명사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죠. 무엇에? 바로 something, 뭔가에 집착하는 것. 자, 그래서 obsess는 보통 타동사이기 때문에 obsess A with B 이런 구조로 많이 쓰거든요. A를 with ER와 어떻게 with ER에 집착하게 하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수동 구조가 되면 being obsessed 다음에는 전치사 with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자,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과 집착하는 것 사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between 이하는 여러분들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아무런 뜻도 없는 부사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된다는 사실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구문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장이 꽤 길지만 사실은 between 이하의 A and B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guided. 잘못 인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A passion becomes an obsession. 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이 접속사가 나오죠? And. 그 다음 뭐예요? There is a great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는 뭔가요?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자, B는 뭔가요? And 다음에 being obsessed with something. 이렇게 되는 그런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자,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는 것, 뭐 의미가 굉장히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좀 하셔가지고 패션, 열정이 과하면 집착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선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서 매사에 임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시면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컴마로 끊겨져 있고 분사구문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쟤는 뭐죠?

뭐 독립분사구문은 아닌 것이고요. 이 대의와 똑같은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접속사만 복원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관계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또 MD고, 요것은 자, 동사의 ING라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사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물들이 여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가 when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they는 그들 혹은 뭐 사람들로 해석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깨달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딱 깨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뭐를요? 자, 바로 여기에는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를 깨달을지도 모른다가 되겠고요. 그 A가 뭐예요? Things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왜냐면 관계가 서로 있는 거니까 서로서로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르겠다. may라고 하는 조동사는 뭐뭐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의 뜻도 있지만 낮은 가능성,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꽤 길지만 결국은 네 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암기를 좀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자,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their pieces.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they may realize. they는 여기서 people의 뜻이에요. 뭐를요? 자, things in the world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자, 2번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자, 우리가 이제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어휘 표현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t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로, 자,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등용으로. 하지만 전문 용어를 가르치는, 자, 가리키는, 자, 이 의미는 고등용 단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erminology라고 했었어요. terminology 이렇게 불렀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 가지고 term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term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시고 business term 그러면 경영 용어예요. accounting term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onfuse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를 혼돈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두 단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문장으로 좀 올라가 볼까요? 콤마로 끊겨져 있고 또 이렇게 분사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사 구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겠네요. 일단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자, 그죠? BPP가 들어있죠. 자, 혼돈시키다니까 수동형이 되면 혼돈스러워하다의 의미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시점이 언제예요? 요거는 지금 하나 더 과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무엇에 의해서 자, 혼돈이 되었나요? 바로 legal terms. 자, leg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term은 전문 용어 방금 배우셨죠? 그 편지에 전문 용어에 의해서 혼돈이 되었어요. 앞쪽에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왜 없을까요? 독립분사 구문이 아니라 이 주어와 같기 때문이에요.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에 전문 용어에 의해서 혼돈이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전화했다. 자, attorney는 여러분들, 자, 변호사라고 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시점을 따져보면 전화했던 시점이 과거니까 혼돈했던 시점은 언제예요? 자, 요 시점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여러분들 after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혼돈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한 because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특히 having been confused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이런 예문들 여러분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성분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 부사적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된 아주 간단한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시면 자, 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이 문장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수동이면서 동시에 완료형의 자,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래서 having been confused.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by legal terms of the l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자 그럼 법률적인 용어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Patterson called his attorne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실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장은 지문 안에서 제가 이제 뽑아오긴 했는데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흥미롭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In 1885.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저거는 이제 M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Rubber Tire Company. 자, 고무 타이어죠? 고무 타이어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그 타이어가 고무였을까요? 아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자동차 이전에 마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땐 고무로 이렇게 타이어를 만들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앉아있는 그 승객의 그런 불편함도 굉장히 컸겠죠. 왜냐면 쿵쾅쿵쾅 거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튼간에 고무로 이제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고무는 탄력성이 있잖아요. 안에다 공기까지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다녀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요. 자, 1885년에는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고무로 만든 타이어 회사가 생겼는데 그 회사가 결정을 했대요. 무엇을 결정했나요? 이건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decide는 어떻죠? 앞으로 뭐뭐 하도록 결정한 거니까 미래지향적 동사고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ing는 안 취하고 이런 얘기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뭘 시도하는 것이죠? 검은색 타이어를 시도하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고무 타이어 회사가 그전에는 검은색 타이어도 생산을 했지만 다른 색깔의 타이어도 사실 생산을 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들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색상이 검은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고무 원액은 검정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타이어를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시라 그랬죠? 동시 상황으로 많이 해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하면서 바로 그들이 자, show dirts가 되겠습니다. dirts는 흙이나 먼지죠. 흙이나 먼지 따위를 보여주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타이어를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결정했다. 시도하기로 결정했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또 MD로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기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In 1885, a rubber tire company decided to try black tires. 자, thinking that they might not show dirt.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딱 보니까 judging from. 자, 생각이 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독립분사구문에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생각나야겠죠? 자, 그래서, what 이하는, A라고 보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 봤을 때,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고, 이거는 뭐 당연히 MA가 되겠죠.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은 이렇게 할 거고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복기 들어갑니다.

0: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 봤을 때 Gary Becker is one of the greatest economist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Misguided, a passion becomes an obsession, and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having a passion for something and being obsessed with something.

0: Judging from what people say, Gary Baker must be one of the greatest economists.
1: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우셨던 분사구문의 주어와 시제 관련된 이슈들 오늘 나눠봤는데요. 연습이 충분히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내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도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에 빠져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그 실력을 쫙쫙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무엇을 할 때요? 영어 책을 충분히 읽을 때요. 제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거에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어떻게 이야기가 확실히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늑대의 입장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정말 유용한 그런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를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원래는 나쁜 늑대인데 지금은 다정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 이야기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gum. 왈리는 열었습니다. 이 왈리가 바로 그 늑대이죠. 늑대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갑니까?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어야 되겠죠. 무엇을 열었습니까? 그의 통을 열었습니다. 무슨 통이냐면 바로 풍선껌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Clam, he frowned. Frown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했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Clam아. Did you eat my last piece? 네가 나의 마지막 이 풍선껌을 먹은 거야? 씹은 거야? 라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lam, 즉 I,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I said라고 했을 때 I거든요. 이 I, 즉 clementine, 바로 이 동물의 종은 닥스훈트, 이 소시지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You a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gum. 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You are not the only one. 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Who loves bubblegum. 풍선껌을 좋아하는 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유일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늑대는 아니야. 맞죠? 나도 좋아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We figured.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Figure이라는 게 생각하다. 판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igure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로 이 I라는 그 닥스훈트라는 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개와 그 다음에 이 늑대 Wally라는 늑대와 이 둘이 지금 풍선껌 불기 연습을 하러 헤드폰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에 풍선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순히 후 이렇게 부는 연습만 하는, 이 풍선과 부는 연습만 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이게 이 이야기, 이 스토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 거죠. 왈리가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고.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이 candy shop, 즉 이 사탕 가게, 거기에 껌도 팔겠죠. 이 사탕 가게에 걸어가는 그 길에 여전히 연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Bobbing. Bob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 Bob 같기도 하지만 이 Bob이라는 게 까딱거리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Our heads, 우리의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along to our music, 우리 노래에 따라서 이렇게 흥이 나니까 우리 지금 헤드셋에서, 헤드폰에서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머리를 까딱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까딱거리면서 그 캔디샵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부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so off we went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Bobbing 이렇게. 아,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다? 제가 곧 말씀드릴 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라는 것이죠. 맞죠?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e walked home. 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Talking on.

0: the phone. 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화기에, 맞죠? 전화기. 저는 이렇게 사실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 전화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누군가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He walked home. 그대로 쓰세요. 이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그 문장은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시에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ing를 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분사구문 만드는 거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서 뭐뭐뭐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원래 중심이 되는 그 행동이나 활동을 적어준다. He walked home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동시에 하고 있는 곁들여서 하게 되는 행동에 ing를 붙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화해야 되고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요. She sat by the window. 그렇죠. 그는, 그녀는 앉았습니다.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맞죠. 그녀는 창문 창가에 앉았는데 뭐 하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reading a book. 아,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reading a book. 그러니까 이게 창가에 앉아 있는 게 중심 활동이에요. 근데 그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앉아서 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뒤에는 어떡한다고요? 다시 she를 써주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에 접속사와 주어가 있었지만 다 생략을 하고 무엇을 한다? 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준다. 그러면 뭐뭐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 표현하기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문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게 되는 그 동작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접속사와 그 다음에 누가 전화해야 되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he이기 때문에 두 번 적어주지 않습니다.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ing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뭐 하려고 멈췄냐면 to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우와, 감탄하다 혹은 감탄하며 바라보다, 감탄하며 보는 것이도 혹은 구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며 바라보려고 우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사탕 가게로 가다가 근데 무엇을 감탄하며 바라보냐 하면은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그렇죠. 이 아기 돼지 삼 자매입니다. 아기 돼지 이 새 자매의 이 새 돼지 자매의 새로운 집들을 구경하려고 잠깐 멈춘 거예요. 그 누구냐면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근데 이 새 자매는 누구냐면 Poppy와 Piper와 Penny라는 거죠. 이 세 마리의 돼지는 were sisters,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은 뭘 했냐면 who did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함께 한 자매였습니다. It was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놀랄 일이 아니었냐면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여기 Tulip Lane이라고 하면 대문자로 써져 있죠. 이게 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Tulip Lane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Tulip Lane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집을 다 함께 지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이렇게 딱 열 맞춰서 이 거리에 집 세 채가 이렇게 쪼름이 있는 거.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Wally opened his pack of bubble gum.
2: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1: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ves bubble gum, I said.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So off we went, bobbing our heads along to our music.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Poppy, Piper, and Penny were sisters who did everything together. It was no surprise when they built their homes along Tulip Lane.

0: 하겠습니다.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우선 멈췄습니다. 우리 아 이게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와요. 우리는 우선 멈췄어요. 뭐 하려고? 감탄하며 보려고, 즉 구경하려고. 첫째인 파피입니다.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어요. 근데 파피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raw. 그렇죠. 이 지푸라기로, 지푸로 되어 있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파피의 집을 보려고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이 맞죠? 파피의 집을 보니까 and had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채소 정원을 앞에 가지고 있었어요. 즉 텃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 앞에 보니까 텃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While he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왈리는 지금 풍선감을 씻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풍선감 부는 연습을 하는데 하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피의 집 앞에서 하는 것이죠. 파피의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푸라기로. 느낌이 오시죠? 즉, 이 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풍선감 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왈리는 눈을 감았고요. 심호흡을 했고요. 이렇게 왜 풍선감을 세게 불어야 되니까 and exhale, exhale이라는 것은 바로 내쉬다, 숨을 내쉬는 것이죠. With all his might, 온 힘을 다해서 might이라는 것이 추측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might도 있지만 might이라는 것은 힘. 그래서 might,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Wally, no, stop, I shouted. 내가 소리쳤습니다. Wally, 아니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But like I said,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Wally의 눈은 이렇게 감겨 있었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즉 이 Clementine이라는 개가 안 돼 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왈리는 눈을 감고 후 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엘비스,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 엘비스 가수가 was crooning, croon이라는 것은 노래하다. In his ears, 왈리의 귀에다 대고 이 헤드셋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o, stop, 왈리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후 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파피의 지푸라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맞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그리고 그는, 즉 왈리 늑대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푸라기 첫째의 집을 부수려고 후 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풍선껏 부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것이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We first stopped to admire Poppy's house, which was made of straw, and had a vegetable garden out fron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Wally! No! Stop! I shouted. But like I said, Wally's eyes were closed, and Elvis was crooning in his ears.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rown, frown. Clem, he frowned. Did you eat my last piece? Figure, figure. We figured Wally could still practice on our walk to the candy shop. Admire, admire. We stopped to admire the three little pigs' new houses. Might, might. She pushed the door with all her might. Exhale, exhale.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Fall down. Fall down. He didn't see Poppy's straw house fall down, and he didn't hear me yelling ei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한 figure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e figured it was too late to go out. 우리는 뭐 했다? 오늘 글에 나왔던 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각하다, 판단했다. 우리는 생각하거나 판단했다. It was too late to go out.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igure이라는 게 이 생각과 관련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gured out how to fix the bike라고 돼 있네요. 그는 figure out 했답니다. How to fix the bike. 아, 자전거가 고장났나 봐요. 자전거를 어떻게 고칠지 알아냈다. Figure out이라는 것은 알아내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Time figured strongly in the plane. Time, 시간이라는 것은 figure 했답니다. 어떻게? 강하게 figure 했답니다. In the plan, 이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강하게 figure 했대요. 그래서 figure이 어떻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다. 아, 시간은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In the plan, 어디에? 어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어떤 그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뭐가? 시간이. 그래서 figure은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독특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가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자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즉 2020년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장마치 82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나름 개선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이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번 소식을 통해서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그 첫 번째 토픽입니다.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Elderly population, elderly people 이라고 하면 노인, 고령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보편적으로 65세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가 800만을 surpassed, 넘어섰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비율은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2: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0: cost 8 million. Last year, 1 out of 6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4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1 elderly person.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몇 가지 단어만 아시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New Skewers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2: To surpass.
0: To surpass.
2: Census.
0: Census.
2: To account for.
0: To account for.
2: To shrink.
0: To shrink.
1: 첫 번째 단어는 to surpass. 뭔가를 능가하다, 뛰어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숫자가 얼마를 넘어선다 라고 할 때 surpass, exceed, top. 요 세 단어는 항상 같이 쓰니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어는 census라고 하는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census. 세 번째는 to account for. 총 100% 가운데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다 라고 할 때 account for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동사는 to shrink.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라고 할 때 shrink 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일단 기준 시점은 작년이 되겠군요. Last year, 1 out of 6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의 몇 명꼴로 비율을 얘기할 때 이때 out of를 쓰기도 하고요. in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1 in 6 people in South Korea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0%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0% of something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1 in 5 people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럴 때 1 in 5에서 주어는 1이기 때문에 원래는 단수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혹은 2 in 10이라고 하면 같은 20%지만 2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땐 are, 복수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1입니다만 were 쓴 이유는 요즘에는 그거 좀 무시하고 was로 쓰는 사람도 있고 were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인들 가운데 6명의 1명꼴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지난해에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요.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한국의 고령 인구가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전체 인구 가운데 account for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바로 16.4%군요.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단계로 보통 나누거든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령이 된 고령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진행 중이니까 unaging society라고 하고요.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인 두 번째 단계인 고령 사회는 unaged society라고 하고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6.4%니까 7%도 넘었고 14%도 넘었죠. 그래서 한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는 a super aged society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7 다음에 14 다음에 21이 아니고요. 20%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고령 사회는 상당히 깊숙이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여기서 끊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Working age people 혹은 the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해요. 일할 수 있는 연령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반면에 고령 인구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아니고 조금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The data shows that 이번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An average of 4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1 elderly person. 평균적으로 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그 정도의 비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4대 1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2: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0: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1: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2: European economy, 물론 관사가 생략됐죠. The European economy인데 생략해서 grows 2% in the second quar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경제가 quarter, 2분기에 즉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에 2%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than-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1: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than-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2: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기준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았다의 또 다른 표현은 해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요. Use keywords 확인하고 가죠.
0: To emerge.
1: To emerge.
0: Recession.
1: Recession.
0: To lag behind.
1: To lag behind.
2: 첫 번째 동사는 to emerge란 단어예요. Emerge, 부상하다, 나타나다, 떠오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Emerging markets 하고 보면 신흥 경제를 얘기할 때, 시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Recession, 역시 나와야 될 녀석이 나왔죠. 경기 침체라고 할 때 recession 알아두시고요. To lag behind. Lag behind는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lag behind만 써도 되고 lag behind somebod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뒤처지다 혹은 누구보다 뒤처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표현 기억하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역시 eased, 정말 많이 나오죠. 완화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Europe emerged from a double 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여기까지 볼까요? 근데 emerge from은 벗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get out o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recession도 아니고 a double dip recession이에요. 뭘까요? 보통 이제 경제가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 떨어지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recession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기 둔화, 뭐 economic slowdown이라든가 economic slump 이런 단어와는 달리 re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GDP, 국내 총 생산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6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져야지 그때야 비로소 침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침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푹. 근데 더블 딥이라는 것은 한번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갈 것 같으니 다시 떨어지는 요 더블 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W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힘을 받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규제가 완화되니까 유럽이 2분기에는 소위 이중 하락 침체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죠. 즉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0%.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욱더 견조한 2.0%의 성장

0: 상률을 바로 2분기에 보였다라는 건데요.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이때 돈을 썼다는 얘기는 뒤에서 강하게 한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That use the euro currency. 아, 그렇군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19개 국가의 경제, 이 19개 국가를 유로존 국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The European Union이라고 하는 EU, EU의 경우에는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로 27개 회원국입니다. 27개. 근데 모든 EU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은 19개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still lag behind pre-pandemic levels.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lag behind. 여전히 뒤쳐져 있는 수준인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2: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녀석이 나왔습니다. To lag behind 혹은 to fall behind. 둘 다 자동사, 타동사 다 쓰는데요. 뒤쳐져 있다 혹은 누구보다 뒤처지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죠. 한국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긴 합니다만 한국 여자들도 뭐 크게 뒤처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음주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영국이나 이런 쪽보단 아마 낮을걸요, 우리가.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그죠? Big drinkers. 술 많이 먹는 술고래입니다. Big drinkers. 뭐 drinking whales라고 쓰진 않을 걸 아실 거고요. 한국 남자들이 술고래이긴 합니다만 Korean women aren't far blank. far는 강조형이죠. 그리 많이 뒤쳐져 있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50보, 100보 정도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죠. 물론 lag behind나 fall behind라고 써도 됩니다만 상태를 얘기할 땐 비동사를 쓰겠죠. be behin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behind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2: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living alone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인구 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고령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전반적으로 다 따집니다. 한 자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두 자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결혼한 부부 가정인지 정말 다양한 지표를 따지는데요. 자, living alone 혼자 사는 삶입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32%에 달한다고 해요. 작년 센서스 인구 조사에 따르면요. 이를 1인 가구의 약 20%는 20대가 차지하고 있대요. 나머지 80%는 30대, 40대 나눠져 있으니까 의외로 20대의 1인 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 비중. 이럴 때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비중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비중. 비중은 어떻게 써야 돼요? Percentage, concentration.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말 기사를 가지고 영어로 기사를 쓸 때, 우리말이 어려우면 그 단어가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의미. 이 비중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3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란 말이 영어로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를 1인 가구의 약 20%는 20대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1인 가구는 one person household라고 써도 되고요. single person이란 말도 써요. 근데 이 single person household란 말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독신자 같은 느낌을 좀 강하게 줘서 물론 1인 가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겠지만 글자 쓰긴 합니다만 저는

0: 개인적으로 이걸 좀 선호합니다. 20대는 people in their 20s 혹은 people in the 20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n South Korea, one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배운 건 써먹어야 됩니다. Nearly 32% of the total households,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그죠? 아니면 almost 20% of those one person households를 얘기하는 거죠. Are people in their 20s. 이렇게 쓰면 뭐 깔끔하게 더도 덜도 아니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Living alone. In South Korea, one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nearly 32% of the total.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are people in their 20s.
2: Living alone. In South Korea,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nearly 32% of the total.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are people in their 20s.
0: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것 한 자리에 뽑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ccount for.
2: To account for.
1: To shrink.
2: To shrink.
1: Recession.
2: Recession.
1: To lag behind.
2: To lag behind.
1: One person household.
2: One person househol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역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14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예전에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쓴다고 했죠? 오늘은 이 일반 동사의 특징, 그리고 일반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반 동사의 현재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동사 원형을 주로 씁니다. 동사 원형이라는 건 동사를 원래의 형태 그대로 쓴다라는 거죠. 현재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동사를 원형 그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big cat. 나는 큰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고 하는 뜻의 일반 동사는 have인데요. 이 원래 형태를 그대로 써줍니다. 시제가 현재일 때요. 또, you play the violin very well. 이 문장에서도 you, 너는 연주한다, play. 연주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를 원래 형태 그대로 써줬죠. 무엇을? The violin, 바이올린을요. Very well, 매우 잘 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We visit our grandparents every month. Visit은 방문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 써줬어요. 우리는 방문합니다. 누구를? Our grandparents, 우리의 조부모님을. Every month, 매달 방문합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동사의 현재형을 쓸 때는 대부분의 경우 동사 원형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Frogs catch insects. 개구리들은 catch insects, 곤충들을 잡는다. 잡다, 일반 동사 원형 그대로 적어줬고요. They study English hard. 그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원형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2번에다가 펼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때는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입니다. 주로 S를 붙이고요. 일부 동사에는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했거든요. 우리 3인칭 단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제3자인 거고요. 단수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제3자 하나인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나요? 복수 취급한다고 했나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셀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셀 실려요. 왜냐? 주어는 3인칭 단수니까. 이때는 동사에 S를 꼭 써줘야 됩니다. He, 그 역시 3인칭 단수 주어네요. 그가 방문한다라고 할 때는 visit에다가 S를 붙여줍니다. He visits his grandparents every month. 그는 매달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한다라는 뜻이죠.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줬어요. Anna has a big cat. Anna가 주어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ve라고 하지 않고 has라고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 have에다가 S를 붙이면 has인 거 아닌가요? 왜 has라고 썼죠?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거 처음부터 배우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have는 has로 바꾼다. have로 하지 않고 have라고 쓰지 않고 has라고 바꾼다. 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Anna has a big cat. Anna는 큰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 catches mice. 이때 it은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고양이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catch에다가 es를 붙여서 써줬어요. 그것은 mice, 쥐들을 잡는데요. Every day, 매일매일.
Mike studies English hard. 마이크는 studies, 공부합니다. 영어를 열심히. 주어인 마이크 역시 3인칭 단수라서 study에다가 s를 붙여줬는데 자, 여러분 study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s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써줬어요? y를 i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es를 붙여서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마다 조금씩 s를 붙이는지 es를 붙이는지 아니면 y를 빼고 i, es를 써주는지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나 sh, ch, x로 끝나는 동사들의 경우 발음 한번 해볼까요? s, sh, ch. 자, 이런 발음들이죠. 이런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s를 붙이지 않고 es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pass, pass, 통과하다 혹은 넘어가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여기에 s를 붙여버리면 pass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분이 안 가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s가 아닌 es를 붙여서 passes, passe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teach, 가르치다 역시 그냥 s를 붙이면 teaches 이렇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teaches, teaches. 그 다음 catch, catch는 잡다 라는 뜻이죠. s 아니고 es를 붙여서 catches, catches가 되고요. wash, wash는 씻다입니다. 역시 s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요. washes, washes. finish, finish, 끝내다입니다. finish도 es를 붙여서 finishes, finishes 이렇게 됩니다. finishes. 그 다음 mix, mix는 섞다입니다. 역시 es를 붙여요. mixes, mixes. 자, 다시 한번 이런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s가 아니라 es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아인데요. Y 앞에 느, 자음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Y는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studies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 철자에도 유의하셔야 돼요. cry, 울다도 마찬가지예요. Y 앞에 R 자음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준다. cries, cries 이렇게 써줍니다. fly, 날다. 마찬가지로 Y 앞에 L 자음이 있네요. 그럼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flies, flies 이렇게요. 단, 이때 주의할 점은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 아에이오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S 붙여주시면 돼요. stay, 머물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Y 앞에 A가 있습니다. 모음이죠.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S만 붙여주는 겁니다. stays. play 마찬가지로 놀다 또는 연주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Y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지 않고요. S만 붙여주면 됩니다. plays. plays.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인칭 단수의 현재형 올바르게 쓰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갈게요. 주어진 주어에 맞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 현재형 어떻게 쓴다? S나 ES를 붙인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나 ES를 붙인다. 1번, he. he는 3인칭 단수죠. 그러면 s나 es 붙여줘야 됩니다. like, 이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s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like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는 좋아한다. 다음 2번, they, 그들이에요. 자, 그들은 복수죠. 복수니까 이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쵸?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they like가 되겠죠. 그들은 좋아한다. 다음 3번 we. 우리. 우리도 역시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니까 복수 주어입니다. 자, 복수 주어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4번 it. it. 자, 그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has 이렇게 쓴다고 했나요? 안 쓴다고 했나요? 안 쓴다고 했죠. have는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ve의 3인칭 단수 형태는 어떻게 돼요? has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것은 가지고 있다. 5번 she 그녀 3인칭 단수 주어 나왔습니다. 동사는 watch예요. watch보다인데요. 이런 발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s가 아닌 es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she watches. she watches 이렇게 써야겠죠. 그녀는 본다. 6번 we 주어가 we 복수입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 그대로 쓰죠. we watch 우리는 본다. 7번 he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동사는 use, 사용하다 나와 있어요. 자, 이로 끝나는 동사는 s만 붙여주면 되니까 he uses, 그는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8번 you, 너는요 2인칭입니다. 단수일 때도 복수일 때도 다 you라고 쓰죠. 자, 그러면 2인칭 주어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you use가 되겠네요. 너는 사용한다. You use.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이것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9번. Bill sisters. Bill sisters. Bill의 여동생들. 여동생들이라고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주어죠. 자, 복수 주어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씁니다. Bill sisters go. Bill의 여동생들은 간다. 10번 Bill. 이번에는 Bill 한 명이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이제 S나 ES를 붙여줄 건데요. Go 같은 경우에는 ES를 붙여주는 동사입니다. 요거 하나 별표 하나 달아줄게요, 여러분. Go의 3인칭 단수 형태 goes 이렇게 ES를 붙여서 써준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Bill은 간다. 11번 The baby. The baby, 그 아기예요. 그 아기가 한명 있는 거죠. S가 안 붙었으니까. 아기의 복수형은 babies 요렇게 써주는데 지금 the baby라고만 했으니까 한 명이라는 뜻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아기 한 명,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3인칭 단수형으로 써줄 거예요. cry, 울다인데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죠. The baby cries. 그 아기가 운다. 다음 12번. people, 사람들. 복수명사 나왔네요. 그럼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people cry. 사람들이 운다. 13번,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요. 내 선생님, 나의 선생님 한 명이에요. S가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져. 자, 두의 3인칭 단수형 어떻게 쓸까요? go처럼 ES를 붙여서 써줍니다. 그래서 my teacher does, my teacher does. 우리 선생님은 하신다. 요렇게 써줘요. 13번에도 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do의 3인칭 단수 형태, does라고 써줘요. 14번, my classmates. 주어가 my classmates, 나의 반 친구들, 복수입니다. 복수 주어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my classmates do가 되겠죠. 내반 친구들은 한다. 15번, the teachers. 이번에는 the teachers, s가 붙은 복수 명사가 주어네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The teachers stay. 선생님들은 머무르신다. 16번, Mary. Mar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이제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stay, 머물다라는 이 동사는 Y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앞에 모음이 있습니다. 그쵸? 모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지 않아요. 그냥 S 붙여주시면 됩니다. Mary stays. Mary stays.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살펴봤고요. 주어진 동사의 현재형을 써서 문장 완성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어진 동사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kill. kill 하면 죽이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begin. 시작하다입니다. waste. 낭비하다이고요. brush는 솔질하다예요. match는 잘 어울리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fly는 날다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동사의 뜻 한번 살펴봤고요. 의미에 맞게 잘 써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의 현재형 어떻게 쓴다고요? s나 es를 붙여서 써준다. 이 점에 주의하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movie. 자, 주어가요. the movie, 그 영화입니다. 요거 3인칭 단수 맞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영화는 7시에 빈칸한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주어진 단어 중에서 begin, 시작한다라고 채우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주어 3인칭 단수니까 여기에 s를 붙여서 적어줘야겠습니다. The movie begins at 7 p.m. 그 영화는 저녁 7시에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2번, airplanes, 비행기들. 자, 주어는 s가 붙었습니다. 복수명사예요. 이때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니까 동사에 s나 es 붙일 필요 없어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됩니다. airplanes, blank, high in the sky. airplanes, blank, high in the sky. 비행기들은 하늘에서 높이 난다. 난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fly를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Airplanes fly high in the sky. 요렇게요. 3번. Cancer. Cancer 하면 암이라는 뜻입니다. 자, cancer 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S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쵸?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될 거고요. 의미상 암은 blank many people every year. 매년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뜻일 테니까 kill에다가 s를 붙여서 cancer kills many people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암은 매년 많은 사람을 죽인다. 다음 4번 Eric. Eric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에 s나 es 붙여줄 거예요. blank too much time on games.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빈칸한다. 여러분, 주어진 단어 중에서 뭘 쓰면 좋을까요? 우리 kill, begin, fly는 썼어요. 그쵸? 남은 waste, brush, match 중에서 waste를 쓰면 되겠다. 시간을 낭비한다고요. 그런데 waste는 e로 끝나니까 여기에 s를 붙여서 Eric waste
too much time on game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릭은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다음 5번. My sister, 내 여동생은 blink her teeth before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 주어는 my sister, 3인칭 단수예요. 양치질을 한다 라고 할 때 brush somebody's teeth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런데 brush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brush는 sh로 끝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my sister brushes her teeth 이렇게 돼요. 내 여동생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 그 다음 6번, your jacket. your jacket. 너의 재킷인데요. 너의 재킷 역시 단수명사입니다. 그쵸? 3인칭 단수주어니까 s나 es 붙여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lank, your new shoes. 너의 새 신발에 잘 어울린다. match, match를 써줄 건데요. 자, ch로 끝나고 있네요. s 붙이면 안 되고 es 붙여줘야죠. 그래서 your jacket matches your new shoes.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너의 재킷은 너의 새 신발에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서 적어주세요. 자, 7번 hats. 이번에는 주어에 복수명사가 쓰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동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동사 뜻부터 볼까요? travel. travel 하면 여행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동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talk. talk는 말하다 이고요. watch. watch는 보다, protect, protect, 보호하다, wash, wash는 씻다, 그리고 share, share은 공유하다, 함께 쓰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우리 동사 뜻 알았으니까 맥락에 맞게 동사 한번 채워볼게요. 7번, hats, blank you from the sunlight. 모자들은요, 너를 햇빛으로부터 뭐한다? 보호해준다 라고 써야겠죠. 이때 주어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Hats protect you from the sunligh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The virus. The virus. 자, 여러분 이번에는 주어가 the vir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virus는 s로 끝나는 단어일 뿐 복수형이 아니죠.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나 es를 붙여서 동사 써줘야 되겠죠. The virus, 그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ravel, 이동하다인데요. 여기에 s를 붙여서 the virus travels through air.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8번은 travels라고 채워주시고요. 9번, my father, my father,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죠. 자, 그러면 동사에 s나 es 붙여서 적어줘야 됩니다. blank TV when he is at home. 그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 때 TV를 보신다. 이렇게 써야겠죠. TV를 본다라고 할 때 watch 동사 쓰는데요. c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서 my father watches TV when he is at home.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10번, 역시 주어가 my father, 3인칭 단수예요. blank his car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그의 차를 빈칸한다. 자, 우리 주어진 동사 중에 어떤 동사를 쓰면 좋을까요? wash, 씻다를 쓰면 좋겠죠. 이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sh로 끝나는 동사는 es를 붙여서 My father washes his car every Sunday.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세차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11번. I don't like Kevin. 나는 케빈을 별로 안 좋아해. He blank too much. 우리 남은 동사가 talk하고 share이거든요. 그는 너무 많이 말해. 이렇게 써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주어는 he, 3인칭 단수고요. 우리 동사 talk 쓸 건데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s를 붙여서 he talks too much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는 너무 많이 말을 한다. 마지막 12번 she.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단어 share.
share은 2로 끝나니까 s만 붙여주면 3인칭 단수형이 돼요. She shares a room with her sister.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방을 공유한다. 방을 함께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 각각 동사들의 3인칭 단수형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C.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내 마지막 수업은 오후 3시에 끝난다. 자,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내 마지막 수업은 이라고 했으니까 my last class 요게 주어입니다. s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class 요 단어 자체가 s로 끝나는 단어죠. 복수형은 classe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단수주어라는 뜻이에요. 3인칭 단수주어니까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됩니다. 끝난다. finish. 자, 요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요. sh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야겠다. 그죠? 그래서 my last class finishes at 3 p.m. 요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2번. 그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교실에 남아있는다. 주어는 그는 he고요. 우리 이제 동사 자리 채워줘야 돼요. 남아있는다. 요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머무르다, 남아있다 라는 뜻의 동사 stay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stay 3인칭 단수형 어떻게 쓰죠? y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앞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니까 s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he often stays in the classroom after school.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3번, 시간은 날아간다. 여러분 영어에서 시간은 빨리 흐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날아간다. 날다는 fly인데요. 주어인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 3인칭 단수 취급한다 했으니까 이 fly에 s나 es 붙여줘야 되는데요. fly는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바꿔 쓴다고요? y를 i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es를 붙여주죠. 그래서 time flies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4번, 내 남동생은 여자아이처럼 행동한다. 주어는 내 남동생은 my brother이고요. 행동한다를 써줘야 되는데요. 행동은 행동하다는 act입니다. 여기에다가 3인칭 단수형이니까 s 붙이면 되죠. my brother acts like a girl. 5번, Douglas는 그의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한다. 주어는 Douglas고요. 동사는 염려한다입니다. 자, 염려하다는 worry. 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worry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야겠죠.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그래서 Douglas worries about his grandmother's health. 요렇게 채워주면 돼요. 6번. 그들은 보통 1등석으로 여행한다. 주어는 그들은인데요. 요거는 복수 주어네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돼요. 여행한다. travel 그대로 쓰면 완성입니다. They usually travel in first class. 내 남동생은 항상 나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주어는요. my brother.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사용하다 use에다가 s 붙여서 3인칭 단수형으로 동사 채워줘야죠. My brother always uses my computer. 8번. 엔젤라는 쉽게 운다, 잘 운다. 주어는 엔젤라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 주어죠. 자, 그리고 운다 라고 하는 동사는 cry인데요. cry는 y로 끝나고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 만들어줍니다. Angela cries easily. 9번, 내 아버지는 집안일을 거의 안 하신다. 주어인 my father 3인칭 단수예요. 그리고 거의 안 하신다 라고 했는데요. little 자체가 거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사 자리에는 하다, do를 3인칭 단수형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do의 3인칭 단수형은 es를 붙여서 does니까 my father does little housework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 그는 옷에 그의 모든 돈을 쓴다. 주어가 그는이에요. 3인칭 단수죠. 그 다음 쓴다. 쓴다는요. spend. 자, 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3인칭 단수형은 s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he spends라고 해주고 그의 모든 돈을 all his money 이렇게 빈칸 채우면 완성이에요. He spends all his money on clothes. 그녀의 스웨터는 그녀의 바지와 잘 어울린다. 주어는 her sweater. 단수 명사죠.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면 잘 어울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match. 3인칭 단수형으로 써줄게요. 발음으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주죠.
her sweater matches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그녀의 바지와 her pants 써주면 완성입니다. 모든 어미 동물은 그들의 새끼를 보호한다. 이 그림 보세요.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닭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주어는 all animal mothers입니다. 복수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죠. 보호하다, protect.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All animal mothers protect their young. 요렇게요. 학생들은 너무 많은 종이를 낭비한다. 주어는 학생들은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면 낭비한다. 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udents waste 너무 많은 종이를 too much paper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마지막 14번 일부 사람들은 차를 그들의 이웃과 같이 쓴다. 주어는 some people입니다. Some people. People은 person의 복수명사죠. 복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같이 쓰다는 영어로 share. Share 요 동사를 쓰거든요. 원형 그대로 채워주면 돼요. Some people share 무엇을? 차를. A car. 누구랑? 그들의 이웃과. With their neighbors.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 동사 형태만 유의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Today's quiz 볼게요. 주어진 동사의 현재형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Anna blank English every day. Study, 공부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채워주세요. Anna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 몇 번째 만남이에요? 그렇지, 15번째 만남입니다. 와, 벌써,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파트로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거랑 뭐 비슷하니까 크게 다른 거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맞아요. 선택지가 그래 맞아. 우리말에서 영어로 바뀝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연습의 과정이에요. 연습의 과정이니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잘 푼다고 내가 정말 성공적이다 라고 해서 또 안심하다 보면 실전에서 약해질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또 반대로 조금 틀렸다고 해서 여기서 틀렸다고 또 실전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은 마지막 대수능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 Success is not final. 성공이라는 게 마지막도 아니고 failure is not fatal.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습 단계에서 조금 잘했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어. 역시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failure 뭐 하나 좀 못 풀었다고 해서 좀 틀렸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니까 not fatal. 그게 치명적인 거 아니니까 역시 스스로한테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보강해야 되는 게 뭔지 이것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잘 건드려야 돼요. 이거 몰라서 이 부분을 풀었으면 이 부분을 정답으로 했으면 오답을 고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이 콕콕 짚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시간 만들어봐요. 우리 첫 번째 주제찾기 문제 들어와서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앞부분에서 우리 요지찾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핵심 소재가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불변이에요. 다음 파트가 이제 제목 파트인데 제목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네, 대부분은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주제 파트에서는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푼 그 맥을 같이 해서 비슷하게 푸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또 뭐였지? 그렇지. 후반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그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강으로 읽어야 된다. 강약 조절 잘해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사실은 지난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나 접속사들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나 강조, 대조, 반전, 결론까지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표현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crucial이나 vital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중심 문장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고 특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쨌든 앞에서 설명한 것의 최종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문장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여겨서 봤으면 해서 표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앞부분에서 뭐야? 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탈릭스로 되어 있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I든 U든 정말 일반적인 쉬운 단어들도 이렇게 지문 안에서 이탈릭스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봐주세요 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읽어보신 친구들은 당연히 읽어봤을 테니까. speed. 근데 over라고 얘기했습니다. over는 than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teaching. 뭐뭐 보다 라는 의미죠. 그럼 frequency가 뭐예요? 맞아요.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는 누가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야? speed가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frequency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것만 잘 파악하셨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해석하면서 무게중심 잡는 과정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방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라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 뭐길래 내 빈도와 속도가 나오지? 근데 어쨌든 속도가 중요해 라고 이렇게 예를 강조하는 건 can make sense, 말이 되고 타당합니다. make sense, 말이 되다,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긍정의 시그널이야. 얘가 맞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뭐야?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게 타당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요? 그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는 where 관계 부사절이 나오죠. 어떤 맥락에서 가능하냐?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the timetable. 타임테이블이 여러분 시간표야. 그러면 시간표를 around, 중심으로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기대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럴 때는 그런 맥락에서는 속도가 frequency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점을 둬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예상되어지는 게 어떤 상황이냐? Pick only. Pick라는 게 여러분들 절정이거든요. 절정에만 commute라는 단어가 통학하다, 통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정에만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그럼 통근 서비스라는 게 통근 이 그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통근 시간에만 즉 출퇴근 시간에 그런 통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and very long trip with low demand 낮은 수요를 갖고 있는 매우 긴 여정을 포함해서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죠.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 시간대를 딱 여러분들이 예약해서 그 시간에 맞게 도착하도록 예상이 되어지죠.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빈도보다는 많이 다니진 않아도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이 되는, 즉 속도가 frequency보다, speed가 frequency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줬어요. 자, in other context though, 자, though라는 표현이 하지만 그러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어, 그죠? 부사니까. 하지만이란 이 though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however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though는 however랑 좀 다르게 마지막에 커마를 놓고 though를 끝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중간에 들어갔건 맨 마지막에 들어갔건 이 though나 however 같은 경우는 맨 앞으로 빼서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speed가 frequency, 빈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말이 돼. 그러나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그럼 역전이 되겠죠? 반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네, 그렇지. 속도보다 빈도가 이런 의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It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 error.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스피드가 빈도보다 더 강조점을 둬야 돼.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motorist는 운전자들이죠. 운전자들의 common, 흔한 error, 실수처럼 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 빈도가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지문이 훨씬 쉬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requency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Roads are there all the time. 길은 항상 거기에 있죠. 그죠? 길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길은 늘 거기에 있죠. So, 그래서 their speed, 그들의 속도는 is the most important fact.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 that distinguish them. 그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그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 강조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쭉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transit. 여러분, transit이라는 표현이 대중교통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길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은 is only there. 오직 어떤 경우에만 거기에 있죠? It is coming soon. 그것이 곧 오는 경우에만 거기에 있죠. 시간에 맞춰서 얘네들은 오잖아요. 그죠? 네. 자, if 만약에 you have a car,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있다면 you can use a road whenever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길을 이용할 수 있죠. 왜? 길은 언제든지 거기 있으니까.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experience as speed. 그것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때 차를 가지고 길을 나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어. 빠르게 가고 싶으면. 그죠? 이런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 transi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가 있는 상황,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상황과 대중교통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has to exist, 존재해야만 하죠. When you need it,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즉 그 필요로 한다는 건 그 기간이 되겠죠. 그 범위, 시간적인 범위. 그리고 it needs to be coming soon. 그리고 그것이 곧 올 필요가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빈도가 있을 때, 그것이 빈도, 그것이 올 필요가 있을 때, 즉 빈도를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그 교통은 대중교통이라는 건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는 다시 말하면 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할 때? 대중교통의 상황을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 몇 번이 오는지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의 범위 안에서 몇 번이 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waiting time, 기다리는 시간은 is wiped out. Wipe out이라는 건 이게 완전히 그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이렇게 그 없애버리는 거예요. Anytime, 그 어떤 시간도 없애버릴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데 saving from faster service. 더 빠른 서비스로부터 절약한 그 어떤 시간이라도 사라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횟수가 지금 사실 빈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빨리 간 시간이 다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10시간을 기다리면 아무리 빨리 간들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Unless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데? 네, if not의 뜻입니다.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뭐한데? Planning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을 계획하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뭘 중심으로? Around a particular schedule trip. 어떤 특정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그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speed is worthless. 사실은 속도라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이는? Without frequency. 이 빈도가 없이는요. 이 문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빈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빈도가 있어야 worthwhile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rustworthy, worthy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orthless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requency라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의 상황에서는요. So, 그래서 a transit map, 이 교통, 대중교통의 지도는 어떤 지도인데? That screams about speed. speed에 대해서는 막 환호를 하고 스피드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런 트랜스맵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는 about frequency 빈도에 대해서는 whispers 속삭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대중교통의 지도는 may simply be planting 무엇을 심어줄 수 있죠? confusion 혼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frequency가 중요한 건데 frequency는 정말 작게 중요하지 않게 속삭이고 그리고 속도는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 뭐에서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는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frequency라는 단어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frequency, 그 다음에 transit. transit은 대중교통이니까 public transportation.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the method, 방식 to improve speed.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 벌써 이상하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4번. impact of creating high spe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자, 지금 보세요.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을 높은 속도의 트랜스포테이션을 만드는 것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속도를 대중교통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frequency라는 핵심어도 안 나왔지만 그죠? 여기서는 완전히 업포인트가 됩니다. 가볼게요. 3번. importance. 뭐의 중요성이야? of valuing. 가치를 주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가치를 준다는 게 뭐야? 뒤에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frequency 나왔네요. 빈도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디에서요? in public transportation 이라고 나왔네요. 대중교통, transit 이라는 표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빈도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2번과 1번도 한번 볼까요? significance of designing an accurate transit map. 정확한 대중교통의 지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 여러분들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consequences of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 대중교통에 대중교통도 나왔고 빈도도 나왔어요. 이거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죠? 대중교통의 빈도를 조정하는 것의 결과.
빈도 횟수를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데 빈도가 횟수예요. 몇 번 하는지 그 빈도라는 건 몇 번에 몇 번을 한다라는 그 횟수를 가리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도를 조정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운 거를 선생님이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장찾기 함의출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영어 선택지에서는 관련 없는 선택지에 어떤 표현들이 특히나 정답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오답의 단서들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을 바로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에 바로 가는 것보다 오답을 지우는 게 더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것도 지웠지만 높은 속도의 그 대중교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 그것을 만들었을 때의 효과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높은 속도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적은 짧은 표현이나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도 역시 핵심 소재, 본문에 있는 소재를 밑에 선택지랑 연결을 할 때 방금 전에 우리가 transit이라는 표현을 public transportation으로 바꿨죠. 이런 거 우리가 말 바꾸기, paraphras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어렵죠. 이런 단어들은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답에서는 바꿉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transit이라는 frequency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는 오히려 답에서 좀 멀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오답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In a writing a life. life를 쓴다? 아, 어떤 생애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애를 쓸 때. 어떤 생애에 대해서 쓸 때.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저술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a life narrator. 생에 대해서 기술하는 사람, 삶의 기술자예요. 그죠? 생애를 기술하는 사람과 and the biographer, 생애에 대해서 역시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 자서전 작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서전을 쓰는 그 전기를 쓰는 그런 작가와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술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다른 대상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engaged different kinds of evidence, 뭐에 참여를 하고 뭐에 관여를 하게 돼요. 증거의 다른 종류의 증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을 기술하는 생의 기술자, 삶에 있어서의 기술자. 다른 사람의 생을 기술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기술할 확률이 높겠죠.

그다음에 biographer 그냥 이렇게 life narrator 대문자로 약자로 쓸까요? 삶을 기술하는 life narrator와 그다음에 biographer 이 둘이 무엇을 한다?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삶에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다르게 사용한다. 다른 증거들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 이두 종류의 작가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글의 증거. 그런데 어떤 증거? 네, 맞아요. 다양한 다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다른 종류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대부분의 biographer들은요, incorporate. 자, 통합합니다. 무엇을 통합하죠? Multiple forms of evidence. 다양한 여러 가지의 증거의 형태들을 통합합니다. 뭘 포함해서요? Historical documents, interviews, and family archives, which they evaluate for validity. 자,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 역사적인 문서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게 인터뷰, 그죠? 면접 같은 것들,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에 대해 삶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의 기록들을 활용한다던가, 그 사진을 남겨놨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 자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의 기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evaluate for validity.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대요? 타당성을 평가를 하게 되죠.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이게 이 사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생애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Biographer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까? 그렇지. Life Narrator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먼저 Biographer에 대한 이야기 좀더 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적은,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거의 없는 전기 기술자들, 전기 작가들이 use their personal memories of their subject. 그들이 기술해야 되는, 그들이 생에 대해서 써야 되는 그 대상,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죠? 그 글의 주인공, 그 대상의 개인적인 그 대상에 대한 그들의 그 작가들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사용하는 biographer들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biographer는 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개인의 기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예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않겠지만, few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냥 부정으로 보겠습니다. 됐죠? 자, 뭘로 써 보지 않아요? As reliable evidence.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보지 않아요. 자,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역시 if not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그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요. 그 대상.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그 전기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뭘까요? 정말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친척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친구로서, 혹은 동료로서 그 사람을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지녀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개인적인 경험을 쓰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확실하게 자신의 기억에 이 사람과 오랫동안 어떤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억이면 사용하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던 누가 나와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지, life narrators가 나옵니다. 자, 이 life narrators에 있어서는요, personal memories, 개인적인 기억은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주된 기록의 출처, 원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기억들이 당연히 주된 출처, 기록의 출처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may have resources. They have a resource. 그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 To other kinds of sources. 다른 종류의 그 원천, 출처가 되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영어로 이제 일기가 journals가 됩니다. 사진이 될수 있고, 아니면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를 쓸 때도 이런 아주 다른 종류, 다양한 종류의 그 자원들을 활용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to their knowledge of the historical moment.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의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life narrator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인의 기억을

personal memories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둘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뭐야? personal memories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극명한 차이는 요겁니다. 그죠? 계속 봅니다. But, 하지만,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for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증거의 유용성은 어디에 놓여있고 어디에 좌우가 돼요? 어떤 방식에? The ways in which,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방식이라는 건 they employ,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를? The evidence to support, 그 증거를 to support, supplement, or offer commentary on their personalized acts of remembering. 그들의 개인화된, 개별화된 어떤 기억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지지하고 그리고 보완하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러한 증거를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in autobiographical narratives. 그러니까 이 자서전이죠. 자서전의 기술에 있어서 imaginative acts of remembering 기억에 있어서 기억 상상을 하는 기억의 행위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억에 기억한다는 것의 기억의 행위는 may overlap with 뭐와 겹쳐질 수 있고 중첩이 될 수 있냐면 such rhetorical acts rhetorical이라는 단어가 수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수사적인 행위와 같이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적인 행위가 바로 뭐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단언이라든가 아니면 단언 아주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단언이나 아니면 justification 정당화 judgment 판단 conviction 확신 그리고 and questioning 이의 제기 의문 제기와 같은 수사적인 부분과 같이 중첩이 되고 겹쳐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는 기억의 행위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와 같이 중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단언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이 겹쳐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기술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뭐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야.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느냐,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지 않느냐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억이라는 표현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life storytelling이라는 것이 life narrators가 있고 biographers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다른 종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왔죠. 그 다른 종류에 있어서 뭐의 역할?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 어떤 데서는 개인의 기억을 활용하고 어떤 데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선생님이 체크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이점. 가족 역사를 증거에 기반해서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선택지의 길이만 길 뿐 사실은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 이거 되게 답인 것 같아 그럴듯해 이렇게 보이는 매력적인 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The quality of life narratives 삶의 기술하는 것의 질이 높으냐 낮냐에 대한 이 출처의 유형의 영향. 출처의 유형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출처의 그 유형에 따라서 삶의 기술하는 것의 질이 달라지느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사점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similarity라는 단어 관련이 없고, crucial conditions, 결정적인 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기술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조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역시 아웃이 되겠죠. 3번 가볼까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은 게 뭐예요? 일단 앞에 맞아요. Class discussion이 나와요. 수업에서의 토론이 나옵니다. 수업 토론이 나와요. 수업 토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권장되고 있죠. 그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뒤에 이제 초중반 부분에 뭐가 나와요? Writing. 글을 쓰는 게 나옵니다. 자, 쓰는 것.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여기서 이제 note-taking이라고 나오죠.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힘들기는 하나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죠. 뒤에 보시면 note-taking이라는 것이 글을 쓰는 겁니다.
즉 토론을 할 때 글을 쓰고 있는 거, 즉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 메모를 하는 것이 뭐일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키워드는 앞에 나왔던 class debating, 수업 토론하는 discussion, 예. debating이 아니라 discussion이죠. 수업 토론에서 수업에 대한 토론을 할때 우리는 note taking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키워드는 꼭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The purpose of

되게끔 고무시키고 권장하는 겁니다. 뭐가 아닌 not a passive recorder. 그냥 수동적인 기록을 적는. 왜 수업에서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 그러면 그냥 거의 막 적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토의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의 토의, 수업 중에 토의를 하는 건 그냥 받아 적는 수동적인 이런 기록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자가, 수업의 참여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업 토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 토의에서는 참여자, 즉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 active.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든다. 라는 것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uch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토의에서의 강조점, 많은 부분의 강조점은 is on. 어디에 놓여져요? Getting students involved. get이라는 동사가 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관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모아도록 하는 게 이 토의 수업에 있어서의, 토의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강조점이에요.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고 얘기했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야?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토의 수업의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these are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learning process. 자, 이런 것들은요, 앞에 thinking, reacting, responding,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적인 활동입니다. 어디에서? 학습 과정에서요. for가 나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전치사인가 봤더니 또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for는 뭐냐?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커마 다음에 문장의 중간에 for가 나오고 주어, 동사로 for가 문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장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전치사 구가 나왔으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through them 이라는 부분에 괄호를 딱 치면 you라는 주어가 나오고 are라는 동사가 나오죠. 얘는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접속사로 쓰일 때 for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활동이에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기로 되어 있죠. 해야만 하죠. 뭐를요? Discover and express your opinions. 여러분들의 의견을 찾아내고 나의 의견은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뭘까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be supposed to라는 수거입니다. 보통은 to 부정사를 쓰게 됐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약한 당위적인 의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수업 토익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반응하게 하고 대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끔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writing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습니다. 쓰기는요, is an invaluable tool. 자, invaluable, 가치가 없는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아주 매우 소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For accomplishing these tasks, 이러한 것,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런 active learner가 되기 위한, active participant가 되기 위해서 뭘 하게끔 해야 된다? writing, 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냥 작문을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too many times, 너무나 여러 번, 그죠? 너무나 흔히 when class discussion begins, 이런 수업 토의가 시작되면 pens and pencils go down, 펜이나 pencil, 즉 필기 도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내려지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해요, 라는 얘기예요. 즉 토의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메모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놓고 그냥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수업 토의에서의 라이딩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Admittedly. 인정하게도, 즉 that 이하는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을 인정해요? 당연히 that to 이하하는 것이, to 이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당히 훨씬 어렵다라는 걸 인정해요. 뭐 하는 게? to 이해하는 게요. 이토 가져진 주어죠. to take notes from discussions than from lectures. 강의에서 하는 것보다 토의에서 note taking 하는 거, 메모를 하는 것이 상당히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 상당히 더 어렵다라는 건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걸 왜 또 because로 해석을 했을까? 봤더니, 여기 lectures and discussion, unlike lectures, discussion tends to. 얘가 주어 동사가 되겠죠. 뭐와는 다르게 라고 해서 얘도 또 역시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강

다르게 토의라는 것이 tend to be disorganized. 뭔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질서 정연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and difficult to follow.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학생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된 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강의식 수업은 어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 이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에 이거 얘기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약간 계획을 세워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쭉 받아 적어도 organize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익 같은 경우는 disorganize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어려워? Taking notes. Note taking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Also, 또한 학생들은요. 되게 don't know, 모르죠. How much of what other students are saying. 다른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how much,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is important, 중요한지 잘 몰라요. 누군가가 말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떤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죠? 네, 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학생들이 그냥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Writing, 다시 말하면 note-taking, taking notes. 이게 쉽지 않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 Taking notes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and. 그리고 if you're an active participant,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인 참여자라면, 그렇다면 it is not easy.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To take notes and formulate what you want to say. 여러분들이 note taking을 하면서, 즉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formulate. 얘가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표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토익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나 말하기도 바빠. 근데 이거 언제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그걸 다시 머릿속으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하지만 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지만요. Note taking in discussions, 토익에서 메모를 하는 것은 is not only manageable, 관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Note taking을 꼭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Note taking, 메모를 하는 것은 helps to keep you active and alert. 여러분들을 계속 적극적이고 alert, 깨어있게 합니다. Alert라는 게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한 이런 뜻이에요. 자, it allows, 그렇게 note taking을 하는 것은 allows you, 여러분들로 하여금 to impose, 부여하게 하죠. Sub-organization, 어떠한 조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조직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이 토의에 부여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it can prepare you to speak. 여러분들이 말하게끔 준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노트 테이킹이 정말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워드 수업 토의에서 액티브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Writing or taking notes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겁니다. 됐죠? 자, 같은 의미로 쓰인 거니까 찾아볼게요. 자, class discussion은 1번에 나오긴 했지만 뭐가 빠졌어? Writing이나 taking notes가 빠졌어요. 2번 볼까요? Taking notes 나왔습니다. 근데 note taking을 하는 메모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술, 기법, 전략 이런 것들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바로 아웃이에요. Significance,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야? 그렇지. 메모의 중요성. 메모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important라는 단어 나왔잖아. 그죠? 뭐에 있어서 중요해? For active engagement in discussion. 그렇지. 토의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참여. Active 하기 위해서, 토의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taking notes or note taking or writing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거죠. 키워드 3개 다 가지고 있는 몇 번의 정답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한번 잘못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속가내볼까요? 자, 수업 후에요. 뭐 하는 거? Summarizing, 요약하라고 얘기했어요. Reviewing, 복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 없어요. 이것의 효과, 효용성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Benefits of Brainstorming. 벌써 이상하죠? Brainstorming의 이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소재는 바로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Standardize. 핵심어가 없기도 했지만 Standardize는 표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과정? 이 수업의 토의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를 표준화시키는 이유. 이 토의를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없는 소재들은 딱딱딱 지워주시면

0: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좁혀지겠죠.
1: 그죠?
0: 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동시에 정답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핑크색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갈게요. 자, 4번은 요거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게 오답률에서 6인가 했던 문제예요. 탑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오, 주제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학생들한테 약간 경고음을 줬던, 조심해야 돼.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택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선택지가 그냥 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게 아니라, 얘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The arrival of the industrial age.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업시대요. 산업시대.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시대의 도래가 changed, 바꿨습니다. 뭘 변화시켰어요? The relationship among time, labor and capital. 자, 뭐?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자본 사이에서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일단, 뭐가 도래해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산업사회가 도래해서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업사회가 뭘 만들어냈다? 변화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변화가 노동, 시간, 자본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를 줬다. 첫 문장이 굉장히 좀 강력하죠? 그죠? 약간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변화를 줬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Factories, 공장은요,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이 뭘까요?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around the clock. 계속 시계를 주변에서 간대요. Around the clock은 24시간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시계 주변을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공장들은요, could do so. 그렇게 할수 있었죠? With greater speed. 더 높은 속도와 and volume. 더 많은 양으로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더 빠르게. 속도를 더 높여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 거잖아. 그죠? 네. A machine. 기계는요? 어떤 기계요? That runs 12 hours a day. 하루에 12시간 작동하는 기계는요? Will produce more widgets.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one이라는 건 machine이 되겠죠? That runs for only 8 hours. per day. 하루에 8시간만 작동하는 그 기계보다, 그치, 12시간 작동하면 8시간보다 더 많은 양, 4시간 더 많은 양을, 4시간 동안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어떤 기계는 that runs 24 hours. 와,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는요? 하루에 24시간 작동하는 기계는 당연히 will produce the most widgets of all. 그 어떤 모든 기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품들을 양산해낼 겁니다. 생산해낼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24시간 계속 가동하면.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노동을 많이 들이게 되면, 어떻게? 자본이라는 것이 혹은 생산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왜 획기적인 거였지? As such, 따라서. At many factories, 많은 공장에서는요, the workday, 일하는 날이 is divided into 8-hour shift. 8시간씩의 교대로 나누어졌어요. 왜냐면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38에 24. 이렇게 되죠? 3교대로 8시간씩 나누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So that, 뭐할수 있도록요? There will always be people on hand.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인력이 있을 수 있도록요. 뭐할수 있게? To keep the widget machine humming. Hum이라는 게 윙, 윙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그 제품의 기계가 계속해서 윙윙 거리면서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이 늘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Industrialization. 아까 Industrial Age가 Industrialization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산업화는요, raise the potential value. 뭐를? 잠정적인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Of every single work hour. 일하는 단 하나의 한 시간의 모든 이 시간의 노동 시간의 가치, 잠정적인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한 시간? 농사를 지을 때한 시간은 뭐 그냥 조금 쉬어도 돼요. 그런데 공장에서의 한 시간은 한 시간을 쉬면 한 시간만큼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한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의 잠정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농업 사회고 농경 사회보다.

0: 산업사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the more, 더 비교급, the more,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원만하다라는 뜻이죠? The more hours you work,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일을 했다면, 더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the more widgets you produce. 여러분들은 더 많은, 여기 더 뭐가 하나 더 있네. 그죠? 네, 여기. 초록색이 하나가 더 표시가 됐어야 돼요. The more. 더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은 생산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여러분들은 벌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노동이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자본이 비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wages became tied to 임금이라는 거, 우리가 받는 그 돈, 그죠? 임금이라는 것이 became tied to 어디에 연관이 연류가 되게 되었어요? Effort and production.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얼만큼 생산을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금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이라는 건 이전에 모에 의해서 뭐를 따랐던? Harvest cycle. 수확 주기를 따랐던, 이전에는 그 수확 주기를 따랐던 그 노동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Clock oriented. 시간 중심이 되었죠. 시간을 지향하는 시간 중심이 되었습니다. 얼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면 그만큼의 내가 보상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society started to 사회는 시작했습니다. 뭐? Reorganize around new principles of productivity. 새로운 생산에 대한 원칙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재조직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뭐까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노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노동의 변화가 새로운 생산 원칙까지 재조직해서 새로운 생산 원칙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키워드는 뭔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산업사회가 변화를 주었는데 특히 노동. 옛날에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시간을 많이 들여도 수확이 거기에 꼭 비례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동을 들인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니까 생산의 원칙, 생산의 원리가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요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hift가 뭐예요, 여러분? 맞아, change, 변화입니다. 뭘 가져왔다고요? 변화를 가져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뭐에 있어서? work time paradigm. 노동과 시간의 paradigm. paradigm이 이제 원칙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동과 시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변화가 brought about 무엇을 만들어냈죠? by 가져와졌죠? 뭐에 의해서 가져와졌지? industrialization. 산업화에 의해서 야기 된 노동과 시간의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 자, 그럼 보세요. 산업사회에서 야기가 됐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거예요. 무엇을요? 노동과 시간의 원칙이 이거에 따라서 변하게 되었다. 그 변화를 가져왔다. 어때요? 패러다임이라고 말한 건그 생산의 원칙이 되겠죠? 그죠? 노동과 시간. 노동과 시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생산 원칙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hift라는 단어와 그다음 work time paradigm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사회라는 건 여러분 쉽게 아마 같이 가져와서 연결을 시켰을 것 같고요. 자, 관련 없는 거 한번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자, 노동 시장에 있어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생산의 절차를 standardize 표준화시키는 것에 영향이래요. 표준화시켰다는 이야기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딱 맞춰 규격화시켜가지고 표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chine human relationship. 여러분들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 increase the value of time. 시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높아졌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죠. 물론,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가치는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제시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의 중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일의 시간, 노동 시간의 문제점이 나와요. 노동자들에게 특히 미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과도하게 노동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병을 앓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에 부분 역시 관련이 없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4번 잘 문제 푸셨죠? 이 문제를 진짜 처음 보는 친구들, 이게 꽤 유명한 문제여서 다른 이 기출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강의에서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으면 너무 다행이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주는 교훈은 앞에 나왔던 그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나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을 좀 재조합해서, 그 선택지의 단어는 본문의 단어를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감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주제찾기의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볼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역시. 일단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어디쯤 나와 있느냐, 여기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25년도 9월 모평 문제인데요. 요 문제도 좀 인상적이었죠. 볼게요. It is much more natural to. 뭐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 Eclipses. Eclipse는 일식이죠. 그래서 예, 달이 해를 가려서 해가 낮은데도 이제 어두워도 달이 가리는 그 바로 그 현상을 바로 일식이라고 부르죠. 일식과 같은 현상은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식과 같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놀라는 건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놀라는 것보다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떨어지는 물체, 다시 말하면 낙하는 물체가 되겠죠. 낙하는 물체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 그냥 평범한 그런 현상보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식과 같은 현상에 놀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이 낙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옵니다. The succession, 연속이죠. 뭐의 연속? 낮에서, 밤에서 낮으로, 그리고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 이런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평범하게 볼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것보다는 일식과 같은 현상에 놀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지금 봐도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때? 우리가 왜 그런지 저게 일식이라는 걸 알고 봐도 되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근데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ny cultures, 많은 문화들은요, invented gods,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을 창조해냈죠. 발명해냈어요. 그 자신을 만들어냈어요. 왜요? To explain these eclipses. 이렇게 두렵게 사람들을 만드는 이러한 일식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일식에 대한 설명 갑니다. 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사람들을 놀래킨, 즉, 그죠? 그들을 놀래키고, 그들에게 무섭게 하고, 그들을 놀래킨,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신도 만들어냈어요. 신이 놓아져서. 이 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하지만 very few, few가 붙었으니까 얘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치? 상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A god of falling bodies, 낙하는 물체의 신을 상상하는 건 그런 쪽은 거의 없었어요라는 얘기야. 그치? 물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낙하는 물체는 뭐였지? Ordinary phenomenon이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신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were so accustomed to. 너무 accustomed. 익숙한. 이란 뜻이에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that. 소대꾸문이죠. 아주 멍멍해서 멍멍하다라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주 익숙해서요.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그것들을 알아채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을, 특별한 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치. 우리가 ordinary. 이것과, 그리고 unusual. ordinary한 현상과, 일반적인 현상과,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 당연히 같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에, 이거 부등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됐죠? But, 하지만, the reason for eclipses. 이런 일식에 대한 이유는요. 일식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it's ultimately the same as 뭐랑 똑같아요? That of 뭐에 대한 이유와 같아? The succession of night and day. 오, 밤과 낮의 연속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밤과 낮. 그리고 뭐또 있었어? 낙하. 낙하하는 물체.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의 이유와 같아? 밤과 낮이 바뀌는, 혹은, 여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낙하하는 물체. 일반적인 현상과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떻다? 갔다. 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Ultimately the same as.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종전에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왜 일식이 일어나지? 이를 알려면. 왜 밤과 낮으로 바뀌지? 왜 계속 밤과 낮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를 이해하면 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계속합니다.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바로 그것은 천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바로 그 자체는 is based on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로 Newtonian law. Newtonian law가 뉴턴의 법칙이 되겠죠? 바로 만유에 끌어당기는 만유의 인류의 법칙과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when we let them go. 우리가 그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낙하현상이라든가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낙하하는 현상을 알아내면 얘와 원리가 같고 또 얘도 그 원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겠니? 그치, 일반적인 사실, 현상들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형상을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자, for the physicists,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뭐 하는 거? Understanding ordinary 나왔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그죠? 평범한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이고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요? Account for, 설명하게끔 해줍니다.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정말 우리에게 공포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왜 일식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한테 기이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일반적인 현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it was thus 따라서요.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 나왔어요. To ask,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Why do things fall? 왜 물체는 떨어지지? 그리고 and have Newton's responses. 이 뉴턴의 그런 대응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a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우주의 그 여러 부분,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bizarre라는 단어가 밑에 기이한, 이상한이라고 나왔습니다. 훨씬 더 이상한 그런 현상들의 넓은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낙하는 왜 하지? 낙하는 왜 되지? 그리고 뉴턴의 그 대응, 여기에 대한 그 뉴턴이 탐구했던 그런 방식,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몇 번의 정답일까요? 네, 바로 여기 볼까요? Need to pose questions.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입니다. 뭐에 대해서? Usual.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지? 뭘 하기 위해서? 그렇지. 기이한 현상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마지막 분이 정확하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거 한번 이렇게 지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과학적인 해석이나 뭔가의 한계에 대해서 나왔다거나 뭔가를 더 좋아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선호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되는 선택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잘 마쳤고요. 오늘의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Validity라는 단어. 전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죠? Valid, validate, validity.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타당성, 유효성이라는 뜻입니다. Valid라는 단어가 유효한, 타당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validate이라는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시간에 했던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사전 찾아서 한번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잘 마무리했습니다. 단어까지 마무리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뭘 해도 잘 되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채워가는 그 기쁨도 가져가시고 실력도 쭉쭉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주제 찾기로 갑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게요. 할 수 있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근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근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0: 그리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예.
0: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1: 네.
0: 만들어본 다이얼로그
1: 오,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궁금하네요.
0: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situation 한번
1: 아이고, 아이고.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slogan.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You came up with that, right?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Meow.
2: Not me, no.
1: Meow.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no, no,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 get 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네.
1: 어떡하지?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1: 아.
0: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아,
1: 어떡해.
0: 얌체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0: 이건
1: 카피했다라고밖에.
0: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0: 오.
1: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예.
0: 그치.
1: 그렇죠. Using the
0: 그러면
1: same
0: these
1: 이거.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슬로 건인지
0: 와,
1: 건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사실.
1: 슬로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간.
0: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간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닌가?
0: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간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1: 맞아.
0: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1: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0: 맞아요. 근데
1: 야.
0: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0: 플러 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1: 저도
0: 높아요.
1: 그렇게 쓰려고
0: Right.
1: 했거든요.
0: 근데 뭔가, 아, 가 안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겐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때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1: The same.
0: 저 지금 감동.
1: 어머.
0: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1: The
0: The same이라고
1: same.
0: 했기 때문에. 오케이.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1: 아,
0: 많아요.
1: 그래서 더
0: Right. 그래서
1: 가붙는군요.
0: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1: Yes.
0: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1: 뭐뭐와
0: 와
1: 엔드
0: 그건 뭐뭐
1: 아
0: 그리고 이러면
1: 그리고
0: with라는 게
1: 아
0: 있죠. 그래서
1: 위드
0: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
1: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0: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1: as
0: as 이걸 쓰게
1: 아
0: 됩니다. the same 명사
1: as
0: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I'm better than you. 댄
1: 그쵸.
0: 써가지고.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1: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Right?
1: 그쵸.
0: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안 들어와요.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너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0: Have.
1: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1: yours
0: 것이니까. Or your car이라고 해도
1: your
0: 되죠.
1: car
0: 둘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아, 동창회 나갔어요.
1: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0: 뭐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와. 어떤
1: 집에
0: 느낌인가요?
1: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0: 아, 또 상대방이
1: 때문에.
0: 또 뭔가 핏이
1: 아,
0: 좋으면
1: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체를.
0: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e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She
1: She wore the
0: 같은 드레스.
1: same dress
0: 내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예.
0: 지금 벌써 기분이
1: 안
0: 굉장히
1: 돼요.
0: 안
1: 용납할 수
0: 좋네.
1: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걔 나랑 동갑이야.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1: As
0: 아니라 as me.
1: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She
1: She is
0: is
1: the
0: the
1: same age as
0: as me.
1: me.
0: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다
0: 오케이.
1: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같은 표현 쓰는
1: 그렇지.
0: 거예요.
1: 그쵸.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0: 아하.
1: 네가 came up

0: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1: 글쎄요.
0: 그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1: 네.
0: 그거. With it.
1: 저거, 그거, 뭐.
0: 예.
1: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0: 예.
1: 근데 저는
0: With that.
1: that.
0: 아.
1: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0: With that.
1: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0: 오.
1: 무조건이에요. Come up
0: With.
1: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0: 네.
1: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0: 그쵸.
1: It came up,
0: 오.
1: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0: 네.
1: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0: 아하.
1: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0: Did
1: 과거형으로 who came?
0: who came up with
1: 이 아이디어?
0: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0: 네,
1: 바로 동사 나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0: Mayu came up with the
1: 계획,
0: plan.
1: plan.
0: 아.
1: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0: 네.
1: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Who came up

0: But you came up with that.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All 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0: 오.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 아.
1: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0: 그렇죠.
1: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0: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복잡해지네요.
1: 문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네. 거는 아니어서 제가
0: 일단
1: 여기다가
0: 두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1: 맞아요.
0: 예. 네.
1: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0: 따라쟁이.
1: 만약에 네. 슬기 씨라면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0: 네.
1: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0: 크리에이티브하게
1: 써보세요. 따라쟁이.
0: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1: 사람. 따라하기만 하고.
0: 그렇죠. 뭐. 이 따라쟁이를 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1: 그렇군요. 뭔가
0: 네.
1: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플라워즈를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0: 아니요. 팔로워즈.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화면에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팔로워즈.
1: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0: 네.
1: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0: 아.
1: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0: Copycat!
1: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그쵸.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0: 너무 익숙해요.
1: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 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0: 네.
1: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이거 let me just show you.
0: 예.
1: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0: 그거잖아요.
1: 이런 게 됐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0: 아.
1: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0: 예.
1: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0: 네.
1: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0: 아.
1: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0: 예.
1: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0: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1: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다르죠.
1: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0: 조금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0: 아이고.
1: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0: Bad lucky.
1: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0: Bad luck.
1: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0: talk about bad luck.
1: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0: 네.
1: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0: perfect timing.
1: 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All 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0: 네.
1: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0: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오.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옆에서, hey, shame on you, man. 진짜.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진짜.
1: Shame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right?
1: Copy, 뭐라 그랬나요?
0: A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There you go. Mm-hmm.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Mm-hmm.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Yeah,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Mm-hmm.
1: Complain.
0: 오.
1: Yeah. Complain.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Complain. 튼가? 컴플레인 2 같아요. 아니, 컴플레인.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Yes.
0: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 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예.
0: 그렇죠?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Complain이요? 동사.
0: 네. 그때 이렇게 불평하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1: 아하.
0: 없었죠?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컴플레인먼트.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1: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이거.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 줘도 모를까요?
0: 우리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1: 티가
0: 들어가면은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인데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0: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l 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2: 네.
1: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Yes,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2: 네.
1: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2: 네네. 오케이.
1: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2: I have the same car.
1: 당신 것 같은
2: as yours.
1: As yours.
2: Mm-hmm.
1: Alright. 걔가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2: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2: 네.
1: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2: 네.
1: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2: These guys
1: are
2: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As mine. There you go. Ooh. 자, 읽어볼게요.
3: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2: I'm going to sell my bag.
1: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2: I'm going
1: 아, 우리.
2: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3: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h,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Yeah, you do that.
2: Okay, okay,
0: okay. Call them. That's terrible.
2: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Oh. Where?
0: Oh, I don't.
2: 어디 갔지?
1: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1: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2: 진짜.
1: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2: 네.
1: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2: 네.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를 영접해 주세요.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것 같아요라고 일단 번역을 하고 practice가 사실은 원래 1차적인 뜻은 연습하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심 연습을 해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1: No, in this case, when you practice patience, it means you're just being patient. You're using patience.
0: 그렇죠.
1: When you practice something, you're actually doing it,
0: Just
1: right?
0: like practicing medicine.
1: Yeah.
0: 누군가가 practice medicine 하면은 의사로서의 그 의학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1: No.
0: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1: Yeah, you're doing the actions, so right?
0: 그렇죠.
1: You're practicing patience, you're doing patience, I
0: 네.
1: guess.
0: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 practice medicine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practice는 실천에 옮기는 거, 인내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거,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She says, And we have one story of my father that we always tell.
0: Tell 하고 story 자주 연결되죠.
1: That's right.
0: We have
1: tell
0: one,
1: a story.
0: Yeah, we have one story that we always tell.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of my father, about my father, regarding my father 다 가능합니다. 저희 아빠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1: Where his patience was running particularly thin.
0: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is patience was running
1: particularly thin.
0: 그냥 patience가 runs thin 하면 runs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becomes라는 의미고요.
1: Yeah, become.
0: 그렇게 되다고 run thin. patience가 얇아진 거예요.
1: Yeah, it's becoming thin.
0: 저는
1: right?
0: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렸었냐면 처음에 이 patience is running thin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거나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거나 그 직전까지 patience가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yeah. 보호막이란 말이죠.
1: The patience is here.
0: Yeah, and it's
1: but it
0: protecting.
1: It get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0: It's becoming thinner.
1: Once it goes away, then nah.
0: And you're not protected.
1: They're gonna yell at you.
0: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빠의 인내심이 특히 특별히 thin해진 거예요.
1: Particularly thin.
0: Yes.
1: Right.
0: 특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 Let's find out more.
2: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1: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0: 저는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카 씨는 언니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sibling, 성별 관련 없이
1: yeah.
0: 이제 그냥 sibling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1: Siblings.
0: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 and when we were little, 새 남매가 어렸을 때 we would fight a lot, 많이 싸우곤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싸우곤 했냐면 anything and everything. Anything and everything도 굳어진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1: Yeah.
0: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냥 사사건건 다 싸우는데 anything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도 돼
1: yeah.
0: 싸워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싸움을 했다는
1: yeah.
0: 거예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mall.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means literally anything.
0: Just everything.
1: Something you couldn't even imagine maybe.
0: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 가지고도 싸우곤
1: yeah.
0: 했대요.
1: Mm-hmm.
0: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싸우곤 했어요.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0: 네. 싸움의 이제 them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1: yeah.
0: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was candy. 캔디. 그냥 캔디가 캔디지 뭐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 yep.
0: 약간 달라요.
1: Yes.
0: 네.
1: In Korea it's more like 사탕, like
0: 네.
1: something hard and soft. But for us candy is also chocolate.
0: Mm-hmm.
1: You know, any like little sweet thing.
0: Sweets.
1: Yeah.
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사탕만 가리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굳이 사탕이라고 번역을 안 한 이유가 그냥 딱딱한 사탕 아니면 막대사탕, lollipops 이것만 캔디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지만 영어에서 캔디라는 것은 사탕,
1: chocolate bars,
0: 네, 초콜릿 바 같은 것도 캔디라고 부르고 약간 단 과자 같은 것들
1: yeah. like
0: 많이
1: gummy bear kind of things
0: 네네.
1: too.

0: So this was an example of patience running thin, but actually achieving something, because we always stopped. We were so embarrassed that we would stop so that he would stop.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들인데요. 먼저 when one was little 하면 어렸을 때란 뜻이고요. 두 번째 so 뭐뭐뭐 that 뭐뭐뭐 워낙 어떠해서 어떻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패턴이죠. 둘 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문장 꼭 만들어 봐 주시고 먼저 만들어 볼 문장의 이제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인내심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Parents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0: 네, 먼저
1: Jeff says,
0: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부모 한 명과 아이 셋이 있을 때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1: Yeah.
0: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1: 뭐 yes.
0: 동시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Yeah, of course.
0: 한 명이서 셋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런
1: yeah.
0: 이야기고요.
1: The other two kids have to wait while the parent does something for one,
0: exactly.
1: you know, etc.
0: Yeah.
1: Perfect. And then Susie says,
0: Parents, 부모님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죠. 부모님들,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1: Mm-hmm.
0: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1: Mm-hmm.
0: 무엇을 위해서? Abundant payoff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금전적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데
1: right.
0: 꼭 그런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1: no.
0: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 훨씬 잘할 거니까 큰
1: yeah.
0: 보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1: yeah.
0: 이야기입니다.
1: All
0: Maybe,
1: right.
0: and they will also support you financially.
1: Oh, yeah, they can support you financially, or just even them becoming successful or good people
0: yeah.
1: is a good payoff enough.
0: Exactly. So payoff yeah. can mean many things, and your kids becoming successful is definitely a big payoff.
1: Yes. Anything that's just a positive outcome is a payoff, no matter how small, actually.
0: Mm-hmm.
1: Right?
0: Okay.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parenting and patience? I think many of you guys are parents out there.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0: 네, patience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parenting, 그리고 mm-hmm. parenting에 관한 patience에 관해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도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해보시고요.
1: Tell us a fun story.
0: Yeah,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전반적인 리뷰 타임,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돌아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자, has been 뭐 이런 거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를 돌아볼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른 오늘의 리뷰 주제는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To be good at English. 여기에 투부정사가 구로서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조금 까다롭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익혀줄 필요 있겠죠. 자, 복습 간단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요걸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생김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to 딱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여기 사용된 to는 전치사 to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전치사는 특징상 언제나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투부정사의 to는요, 그냥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to. 그 전치사 to랑 똑같은 to지만 스펠링은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래서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먼저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명사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고 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이란 뜻으로서 대부분 또 쓰이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도 그 쓰임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참고로 형용사도 그렇지만 부사적인 쓰임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으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뜻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기본기를 닦아 놓았으니까 그 글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투부정사 복습을 해봤고요. 예문들 통해서 오랜만에 투부정사가 쌓인 문장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들 보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용법인지까지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I made sandwiches to eat on the way to the park. 자, I made sandwiches.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할 샌드위치인 거예요? To eat. 먹을 샌드위치인 거죠. 언제 먹을 거예요? On the way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는 길에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to eat 어떤 용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먹을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참고로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용법인지 알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면 무슨 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아까 우리가 짚어놨었던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뜻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여기서 뭘까를 맞춰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런 경우 이런 용법이더라, 이런 경우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더라 라는 판단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문장만 그래서 넣어보고 훈련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읽어봅니다. James went to the library not to read books, but to meet John. 해석해보면요. James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주면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자,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읽으러 간 게 아니라요. But 그런데 뭐하러 간 거냐면요, to meet John, 존을 만나러 간 겁니다 라고 문장 해석되시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뜻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자, 부사적인 용법으로서의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이 문장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됐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는 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경험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많다,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 are. 자,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 할 많은 것들이 있대요?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to experience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경험할 너무나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죠. In the world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됐네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are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in the world.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이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전하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막힐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인으로서 주어 삼아서 문장 시작이 되죠. 자, 제인이 먼저 하고 싶은 말부터 우리 할게요. 탄 거예요. 뭘 탄 거예요? 지하철을 탄 거죠. Jane took the subway. 지하철을 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은 집에 도착하다거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말하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As fast as she could. 그녀가 그러할 수 있었던 최대한 fast, 빠르게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를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as fast as she could.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활용된 두 번째 문장까지 함께 영작을 해봤어요.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큰 소리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To be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명사로서, 그렇죠? 주어로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이게 주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has been이라는 서술어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형용사적인 용법, 명사적, 부사적인 용법 이런 거 안 되고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는 봐주시는 게 맞겠고, 이런 것도 언제나 헷갈리신다면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들 다 넣어봐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has been, 이어왔었다는 거죠. 뭐 이어왔었다는 겁니까? My, 나의 lifelong dream, 평생에 걸친 어떤 그런 긴 꿈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어 왔습니다 정도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분명히 향상이 될 테니까 믿음 가지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의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투부 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총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0: Hi guys, second day today to work on some exercises that we can do easily at home.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I don't like guys like that.
2: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1: I know their type.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요. I know your type. I know your type. 이런 표현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What's your typ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이프를 쓰는 두 표현인데 굉장히 다른 표현이니까 일단 I know your type 보러 첫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1: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0: 이럽니다. 야, 저기 있는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cute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don't like guys like that. 이럽니다. 아, 난 저런 남자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넌 멋있는 남자들이 싫어? 물어보니까
1: I know their type 이러죠.
0: 어떤 의미일까요? I know their type.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know their type. 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1: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0: 이러죠.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약간 작업을 걸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y hit on, 작업 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I know their type.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What's your type? Funny and swee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I know your type 통해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의 종류를 알아, 부류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What's your type? 여기서의 type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art dating people.
0: 너 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넌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이러면서
0: 나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at's your type? 물어봐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류는 뭐니?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게 아니라요. What's your type? 라는 너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funny and sweet 이럽니다. 좀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sweet 달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다정한 사람 있죠. 다정다감한 사람을 swee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이상형이래요. 그래서 I know your type 여기서는 너의 부류의 사람을 알아. 하지만 What's your type? 하면은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그렇게 해서 배워봤고요. 우리는 운동하러 갈게요.
3: All right. So today I've brought in some ballet for you guys.

정말 효과적인 자세예요. 엉덩이 아주 근육이 잘 생길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 know your type. 여기서 I know your type. 난너 같은 사람의 부류를 알아. 이런 뜻의 type 같이 봤고요. 그리고 What's your type?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워봤어요. 둘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가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런지 궁금하시죠? 이상한 바위의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인 거죠.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자,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괴한 바위들의 땅. 요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잘 듣고 퀴즈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협곡과 그리고 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네, 산을 형성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화산이 만든 기괴한 바위들의 땅. 그것은 카파도키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D, 그리고 for the. 기능어죠. oddly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oddly가 아니라 철자 O의 강세가

0: 가면 아에 가깝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ddly 그 the 사운드 자체가 약간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sky라기보다는 s 소리와 그 사운드가 만났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shaped, shaped 이렇게 tip 발음 끝까지 강세 주시마시고 에 부분에 강세 주셔서 shaped rocks 하시면 되고 rocks의 s와 s, shoot의 s 격자음이죠. rock shoot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Excellent.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한 번 더.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뭐뭐뭐뭐. 자, 여기서 the, of, by 모두 기능어. land of 발음했을 때 land of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land of 또는 이렇게 들리거나 land of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고요. 전치사 뒤에 bizarre 발음하실 때 이 z 여기에 손을 대시면 마치 벌이 날아갈 때 들리는 소리처럼 zar, zar 그냥 우리말의 지읒 자가 아니라 z 여기서 끌어올려주시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izarre rocks made b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그렇죠. czar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All right,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One more tim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2: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아주 큰 차이는 없었죠?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The blank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앞부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잘 캐치하셨겠죠? 빈칸에 oddly.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 철자 위에 강세가 가죠? 그러면 발음이 oddly가 아니라 oddly, odd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ddly shaped rocks.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 shoot for the sky,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forming, 형성하면서 무엇을요? canyons, 협곡입니다. 협곡을 형성하면서 그런 후에 산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land of something rocks made by the volcano.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인데 무슨 바위예요? Bizarre rocks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특이한 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Weird, peculiar, odd 이게 모두 다 bizarre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It is Cappadocia. 이것이 Cappadocia입니다. 라면서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터키에서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요, 뭐다? Cappadocia. 라면서 Cappadocia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0: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1: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잘 캐치하셨어요? 100% 잘 캐치하셨겠죠? 혹시라도 아직이요? 라는 분들은 www.ebse.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end versus deliver. Send versus deliver.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nd입니다. 네, 이거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end, 에에 발음이고요. 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send, send. 그리고 마지막에 send, 이렇게 모음 소리로 끝내는 것보다는 d 발음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send. Send. Okay.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end 같은 경우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뭐를 보낼 때 sen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특히나 I'll send you an email. I sent the email. 이런 식으로 send 단어를 많이 써요. Okay? So send means to give away or send something to someone else. Usually we're talking about mail or emai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Did you send me the files?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Send, 보내다, se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네, 이메일이니까 send 단어 사용해야 되겠죠? 네, 과거 형태로 sent. I sent you, 뭐요? 이메일이요, an email. 지난주에,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파일 보냈어?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그래서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뭔가 보낼 때도 send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send 사용합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여기서 file, F 발음, F, F, file, 파일 아닙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받았어? 그 편지, the letter, 당신이 보낸, you sent me, 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send.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네, send 같은 경우는 뭐 우편뿐만 아니고 이메일 그리고 디지털한 뭔가 파일들, 영상, 사진 등등등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eliver는 조금 달라요. 일단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스펠링이 E, 첫 번째 모음은 E, 두 번째 모음은 I잖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Delive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강세는 리에 해주시면 좋고요. Deliver. 오케이. 뉘앙스 한번 볼게요. Deliver는 주로 물건, 편지 등을 배달 또는 전달할 때 del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 같은 경우는 편지뿐만 아니고 물건을 이제 deliver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좀더 배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Okay, so deliver is used when somebody is taking your item or letter and taking it to the other person and actually delivering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We deliver free of charge.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나는 매주 우유를 배달받아.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end보다는 deliver.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소포를 배달했어. 네, 소포는 그냥 packag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y delivered. 그들은 배달했어. The packag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네, 소포니까 배달하다가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보시면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거는 무료로.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We deliver free of charge. 네, 비교할게요. 네, send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send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보내다 할 때는 send. 그리고 뭔가 배달하다. 이거는 deliver입니다. Okay? 그래서 뭔가 음식 배달도 deliver 단어 쓰고 뭔가 소포 같은 것도 deliver. Okay? Very goo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Excellent job,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변 기기들 얘기해봤죠? 저는 거치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치대는 phone ho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는 phone stand, 뭐 이런 단어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어폰 관련된 얘기,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휴대폰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냥 뭐 보호 목적으로 투명 케이스도 있지만서도 예쁘게 꾸미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뒤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약간 지갑 형태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카드 꽂고 이렇게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 케이스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가서 삽니까? 케이스 전문점들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액세서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 뭐 액세서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phone은 맞을 것 같고 accessory sto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해서 accessory라고 하는데요. 보조로 뭔가 쓰이는 걸 you call them accessories, right? 어쨌든 이것은 단수로 phone accessory store,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영어에선 accessory, accessory 힘을 여기다 줘보세요. accessory, 그러니까 이 앞에 약간 으가 돼요. 으, 어가 아니라 accessory, okay? accessory,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0: 자,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죠. 영어로 그대로 phone case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It's an English word, right? There's no other word for that. It's just called a phone case. Phone case. 들어보세요.
1: Phone case. Phone case.
0: 단지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강세죠? phone case, phone case 이런 식의 강세 안 됩니다. 명사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힘을 얻어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phone case 이렇게. 자, 휴대폰 파손을 막아주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랑 그냥 떨어뜨렸을 때 특히 이제 정말 맨 바닥에 야외에서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있는 게 파손을 예방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자, 휴대폰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해준다. 자, 보호한다. 파손, damage란 말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예방이란 단어 써볼까요?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Get damaged. 그 뭐예요? 파손되다. 그거로부터 보호해준다.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Okay? 파손되는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이 형태로 그대로 써서 외울게요. 이건 콜로케이션이에요.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네, 단어만 알면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조로 잡아요. Phone cases, cases예요. cases 하는 게 낫겠죠. 일반화시켜서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쉬워요. S 붙여주는 것만 감각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아, 휴대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파손을 예방해 줍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요.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들어볼게요.
1: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fashionable.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 왜 썼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쁜 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블링블링하게 막 뭐 붙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very fashionable, right? 그래서 겉모양이 예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뭐 pret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지만 I think 네, 들어볼게요.
1: fashionable, fashionable.
0: 자, 그래서 예쁘다 쪽은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고른 거고 실용적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practical. 이거 아니면 다른 단어 대체어가 거의 없습니다. practical. 그죠? Some cases are practical, some cases are fashionable, right? Practical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0: 자, 어떤 폰 케이스는 보면 거의 지갑 형태가 되죠. 근데 작은 거니까 미니라고 해요. 미니 wallet. Some phone cases are like mini wallets.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폰 케이스는 거의 지갑이야.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지갑처럼 막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자, mini wallet. I like this word. Okay? Mini wallet. Wallet이 아니라 wallet. Wallet. 들어보세요.
1: Mini wallet. Mini wallet.
0: 일부 폰 케이스들은 예쁘기도 하고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오호, 방금 전에 썼던 단어 두 개 들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요. Fashionable이기도 하지만 practical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려볼까요? 동시에형으로 뭐라고 해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끝에 있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어떤 폰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 그리고 and practical. 그리고 실용적이야. 동시에 붙여요. At the same time. 어순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붙여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0: At the same time. 세네 번 읽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폰 케이스 보면 이제 기성 제품들 있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되죠. 이니셜 넣고, 사진 막 인화해서 넣고, POD 같은 걸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POD가 뭐예요? Print on Demand, 소량 맞춤 인쇄 같은 거, 그렇죠? 사진 같은 걸 딱 인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폰 케이스. 자, Design one's own phone case. You can design your own phone case. 요즘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POD의 일환이죠. Design one's own phone case. 들어볼게요.
1: Design one's own phone case. Design one's own phone case.
0: 자신만의 폰 케이스들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맞춤식으로 제작한 요거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 Tailor made란 말도 있고, custom made란 말도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단어에 집중할게요. Customer가 고객이죠? 근데 custom made는 뭐예요? 맞춤식을 제작한 거. 자, 제가 고객이에요. 난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얘기해줘서 딱 그렇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Custom made. 제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Custom made. 요거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가 요구 조건에서 맞춰주면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라는 정도 레벨의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a kind. 이게 유일무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외국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이러면 굉장히 영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One of a kind는 한자어 레벨이에요. 거의 한자 성어 레벨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영어의 클래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One of a kind. Oh, that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야, 그 폰 케이스는 정말 유일무이하다. 즉,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One of a kind. One of a kind.
0: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이 폰 케이스, 유일무이한 제품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custom made, one of a kind.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아이고, 아이고, 문장 고급스럽다. 자, 이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해볼게요.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I like the sentence.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자, 정리합니다. 폰 케이스의 가장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호 기능이 있죠.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게끔 예방해준다.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있지만 practical, 실용적이다.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그 다음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죠. Custom made 한 것들도 많아요. 이거 외울게요 꼭. 자, 들어볼게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좋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 관련된 주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Bad i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아, 그 사람 좀 탓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비난하지 마, 탓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0: 야, 너를 탓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blame 어떤 대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난하다, 탓하다라는 blame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blame이라는 친구는요,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탓하지 마라, 혹은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대상 혹은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탓하지 마, 그런 대상을 탓하지 마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여러분, 그걸 왜 나를 탓해? 나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탓 아니야. 나를 왜 탓해?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 blame 대상이니까, 나, me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n't blame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m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me. 해서,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야, 왜 우리를 탓해?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그쵸?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blame 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u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us.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요, other people 혹은 other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스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당신 자신이 돼서 don't blame yourse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해서 Don't blame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Don't blame others. 우리를 탓하지 마라. Don't blame us. 그럼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lame yoursel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무엇이 되는데 오늘은 사람만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쵸?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넣으면 그것을 너무 탓하지 마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us. Don't blame u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탓하지 마세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blame me.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할수 있죠. 아유, 우리는 당신 탓안 해요. 혹은 저는요, 당신 탓안 해요.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don't

blame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탓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탓 안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blame you 이런 표현도 되고 야 나는 너 비난 안 해 나는 너 탓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on't blame you. 한 번만 더. 시작. We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don't blame 대상으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Don't blame others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대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Don't blame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뭐 실패한 것을 혹은 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안 좋은 일, for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결과, 그 안 좋은 일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당신의 실패를 왜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거 어순을 살짝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요.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Don't blame 무엇 하고 나서는 on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don't blame 대상 for 결과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탓할 때 쓰는 bla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don't blame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for 결과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Your 10-Minute Happiness.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거, 예를 들면 그저께 거, 지난주에 거, 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오늘만 즐기세요. 요 딱 10분 동안만 즐기시면 돼요. 숙제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So called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뭐뭐하는 것은 환영이야. 언제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은 영어로는 그렇죠. 환영이다가 포인트겠죠. 친구를 데리고 오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들은 예, 음식 재료로서 뒤에다 붙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you are welcome. 이거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welcome은요. 환영하다. 환영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다음에 big welcome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그다음에 환영이야라는 뜻의 일종의 감탄사도 되고요. Welcome, welcome 하는 식으로 제가 멤버들마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것을 환영한다. 요 welcome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환영, 해보는 거 환영, 맨 마지막에 가다 들리는 것도 환영. 자,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 기꺼이 뭐뭐 해도 돼. 언제든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I welcome.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환영할게라는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you are welcome. 그러면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Bring. 그 남자를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됐죠? 자, 계속 있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Stay라고 하잖아요. You're welcome to stay. You're welcome to stay. 뒤에 만약에 오늘 늦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밤새 있는 거 그럼 overnight만 쓰시면 돼요. You're welcome to stay overnight. 이렇게 뒤 말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 환영이야 라고 해서 You're welcome to 맨날 하는 거 뭐예요? Give it a try.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바로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 가다 들르는 거 환영이야. 일부러 목적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visit이라고 한다면 살짝 드는 거 drop by, stop by. 그래서 우리는 drop by 해볼까요? You're welcome to drop by.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떠올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계속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까지. Ready?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먼저 갑니다. 친구, 그 친구? 아, 데리고 와도 돼. 아, 언제든 환영이야.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아, 더 있고 싶어? 아, 더 있어도 된다니까. 자,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stay.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짝 들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이라니까. 네, you're welcome to drop by. You're welcome to stop b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확장시켜봅니다. 오케이, step 2.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아,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친구들 언제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you're welcome to로 시작합니다. You're welcome to. 근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니까 always. 물론 발음은 두 가지예요.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같이 데리고 오다. 저기서 여기로란 느낌이 이게 over예요. over. over. So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할 때 저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데리고 와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over. 됐죠? bring someone over. 나 이번에 저녁 때 사람들을 좀 초대할 건데 초대하다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지만 invite 말고요. I'm having some friends over. 이렇게 많이 써요. for dinner.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one over, bring someone over가 초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아시겠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녁 먹고 갈 거라면 완전 환영이라고. 환영은 you are welcome이죠. 근데 그 환영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than을 강조로 쓰기도 합니다. always 대신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렇죠? 뭐 하는 것이요? to stay. 근데 뭘 위해서? for dinner. 그래서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you are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Oh, you're welcome to stay.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 환영이라고 You're welcome to 주다 give. 아시겠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하나면 opinion이고요. 여러 의견이면 opinions, 마음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복수형태를 써봤습니다.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쓰시면 되겠죠? 자, you're welcome to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초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환영이야.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자,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You are always welcome. 좋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까지 써도 되고요. 이쪽으로 데리고 오다는 느낌으로 over. 초대하다는 느낌까지 over에서 나오죠. You're always, 그렇죠? 예,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그런데 이 말을 너도 그래. 그러면 you are welcome.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역으로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vice versa라고 합니다. 발음은 두 가지예요. vice versa라고 해도 되고요. vice versa. 저는 개인적으로 vice versa를 더 많이 씁니다. 역으로도 그래.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

0: 을 지켜주세요.
1: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Listening. Welcome back to Basic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카파도키아를 여행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아마도 끝부분에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의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이었죠. 자, listening point가 좀 길었어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2.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어떤 뜻인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3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시작된 이 땅은요,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장이 좀 길었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카파도키아를 여행

0: 지구라는 것은요,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맞닥뜨리는 것, 즉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자, 전체 이야기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를 통해서 문장을 거의 다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 자막 보시면서 그래도 왜 내가 발음하는 게 저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자, 여러분, 여기서 and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다 내용어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정확한 음절의 위치에 강세가 가게 됩니다. 특히나 repeatedly,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T 사운드가 모음사에 껴있네요. 네, 플랙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 또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소리가 repeatedly, repeatedl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going throug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죠. going through weathering. 여기 쓰인 th도 th라고 긁어주셔야 돼요. weathering and erosion 또는 erosion, eros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land started with the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One more time. This land started with the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 history. 와, 길어요. 여기서는 강세가는 부분들이 going face 3 million years worth Earth history가 되겠는데, 자, 거기에 강세를 주시면서 이 높낮이 있죠, 억양. 억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Going face to face. 여기서 한번 숨 쉬어주시고, 전치사 앞에서 보통 숨을 쉬거든요.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 history. Earth 했을 때도 TH 발음,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긁히는 느낌? Worth of, Earth of, 이렇게 연결하면서 Worth of Earth history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gle Listening 1.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네, 좀 길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Alright, Google Listening 2.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Alright, 잘하시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All 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One more time.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Excellent.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2.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자, 내용 보죠. This land started with something. 빈칸에 a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로, 근데 언제? 3 million years ago. 3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시작된 이 땅은요. Repeatedly going through more and more. 그렇죠. 바로 weathering and erosion이라고 했습니다. 그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저기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요거였죠. Face to face with. 이게 하나의 수거처럼 마주하다, 대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페도키아를 여행하는 것은요. 마치 모모와 같아요. 모모처럼이다 라고 이어지는데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전해볼만 하셨겠죠? 혹시라도 놓친 부분, 네, 맞아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at the office, so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네, 같이 출근해요. 그리고 또 이제 it's a new job. We started a new job, so we are still learning new things and checking. 뭐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룰 건데요.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for today. Here we go.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Sure. What's up? 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Alrighty, so, 뭐, 항상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업무라 이렇게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So, let's see the dialogue line by line. Here's the first one.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do you have some time?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Let's see the phrase. Aha!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ctually, spare a few minutes is our key expression for today. If you spare a few minutes, it means, do you have a few minutes that you have free? 그러니까 한 몇 분 좀 여유가 있나요? 시간이 좀 있나요? 그런 걸 갖다가 time보다는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좀 이렇게 borrow 하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몇 분을. Okay.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그래서 이런 노숙자분들이 미국에서 보면은 can you spare me some change? 뭐 spare me a few dollars?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give me 그런 뜻이 있습니다. All right.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ll right. Sure. What's up? Sure. What's up? 네. Yes보다는 뭐 sure, of course 이게 더 자연스럽죠? So 물론이죠. What's up? 무슨 일인데요? Okay.

아마 이 표현은 What's up 할 때는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뭐 Yo, What's up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아 무슨 일인데요? 이럴 때 What's up? 무슨 일이야?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Alright,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자, 이메일을 작성을 했는데 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let me know what you think. 이게 이 표현도 사실 이 패턴도 굉장히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what do you think? 보다는 let me know what you think. 조금 더 polite하죠. Let me know what you think.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Sure. What's up?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Grea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spare a few minutes. Spare a few minutes. 시간 좀 내다. Right. So you're kind of taking someone's time. Alright, so spare a few minutes. 그러고 가끔 가다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집이 없는 분 노숙자들이 뭐 spare some change 그럴 때는 좀 그 잔돈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뜻도 있습니다. Alright, so I can spare a few minutes. How can I help? I can spare a few minutes. How can I help? 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특히 business 영어에서는 spare a few minutes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Oh, I have some tim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공식적이고 I can spare a few minutes. 지금 바쁜데 조금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죠.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Next one. Can you spare a few minutes? I have a question about the CEO letter. Can you spare a few minutes? I have a question about the CEO letter. 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 선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Can you spare a few minutes?는 아예 외우세요. 그러니까, Do you have a little time? 잠깐 뭐 여쭤보고 싶을 때 I have a question 그런 것보다는 Can you spare a few minutes? 그 다음에 I have a question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Alright, next one. What's up? 자, 많은 친구들 사이에요. What's up?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야? 네, 그런 뜻입니다. So, I have a little problem. 네. 좀 문제가 있어요. What's up? 무슨 일인데요? Okay. So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친구들 사이에 뭐 더 공식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슨 일인데요? It can be, you know, like not impolite. It's not just informal. It can be just neutral. Okay. So 그냥 what's up 이런 게 아닙니다. Okay. Next one. What's up? You look upset. What's up? You look upset. 자, 무슨 일이야? 기분이 안 좋게 보이는데? Right. So, what's up? 이럴 때는, 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know, what's wrong?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Alright. What's up? Okay. So, this is how we use it in the business context. Oka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Okay, guys, it's time for my favorite segment, shadowing. All right, now, we're going to practice out loud, repeat after me, and we're going to go a little faster than normal. So let's begin.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Sure, what's up?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All right, let me know what you think. 거의 한 단어 같은 느낌이에요. Let me know what you think. 네,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that's the rhythm. Let's do that one more time.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Sure, what's up?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good job, guys.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I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좀 미리 좀 이렇게 can you spare a few minutes? 바쁘, I know you're busy. Can you spare a few minutes?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뭐 I can spare a few minutes. 그러면은 바쁜데 조금 뭐 시간 낼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And also, what's up? 그거는 이 상황, 이 business context에서는 무슨 일인데, what's going on?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So,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nd what's up? What's up? 근데 친구들끼리는 what's up?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please,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 by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Choose versus select. Choose versus selec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choose 그리고 select. 오케이, 차이점이 뭘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는 choose.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choose 이지만 발음은 z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choose. Choose. Very good. Choose. Very good. Okay. Choose의 뜻은요, 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느낌입니다. So choose means to decide on something among a variety of choice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chose to go by train. She'll probably choose Gio.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 Choos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chose to go by train. 우리는 기차로 가는 걸로 정했어. 자, 원하는 거를 정하거나 선택을 하는 거죠. We chose.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가는 걸로 to go 어떻게요? 기차로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Okay. 다양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냥 기차로 가는 거를 선택한 거죠. We chose to go by tra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아마 지호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 안 하고 지호를 선택할 것 같아. She'll probably choose Gio. 아마도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죠. She'll probably choose Gio. She'll probably choose Gio. She'll probably choose Gio.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 가구는 다 골랐어? Okay? 뭔가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집 이제 가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너 가구는 다 골랐어?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Okay, furniture는 복수 형태 안 되죠?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네, choose 같은 거는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고르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select는 뭘까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건에 맞게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게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select, 뭐 이런 식으로 select 하세요. 뭐 select 하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는 영어 발음은 select, select, select. Okay. 여기에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Se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elect, select. 그리고 끝까지 T 발음 해주셔야 돼요. 네, select.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select. choose하고 좀 다르게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할 때 sel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hoose는 좀 더 일반적으로 뭔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면 select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조건들 다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So select means to choose something with a lot of consideration and thou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Select. 조건에 맞게 선택하다. Selec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심사위원들이 마침내 우승자를 뽑았어.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뭔가 콘테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승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도 물론 사용해도 되겠지만 좀 더 신중히 생각하면서 뽑았다는 느낌으로 select 단어를 썼어요.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네,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elected. 두 번째 문장이요. 너는 학급 대표를 선택해야 해.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네, class rep. rep은요, representative의 줄임말입니다. 회화에서 자주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rep. 그래서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라서 select.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 팀원들은 뽑았어?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자, teammate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나랑 좀 맞는 사람, 좀 잘할 만한 사람, 그쵸? 그래서 choose보다 select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Choose. 이거는 원하는 것을 그냥 선택할 때 choose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단어겠죠? 그리고 select. 이거는 좀 더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할 때 select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select하고 choose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이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를 느낌을 더 주고 싶으면 select 단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e chose to go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 누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갖고 계신 휴대폰. 약이 몇 퍼센트 남으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절반? 3분의 1? 혹은 꽉 차 있습니까? 자,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를 우리가 쓰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되고 얼마 남은 걸 보고 언제 충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오늘 주제가 바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입니다. 오늘 방송 자체를 지금 휴대폰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어이구 배터리 얼마 안 남았네 이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자, 휴대폰 배터리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많이 쓸 법한 표현들 좀 뽑아봤거든요. 자, 뭐부터 할까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뭘까요? 휴대폰 나 약 꽉 찼다예요? 거의 다 달았다예요? 뭐 꽉 찬 건 딱 순간이잖아요. 100% 딱 충전해서 집에 들고 나온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3시간 정도 지나가면 반 내려가고 많이 쓰면 뭐 저녁 때도 안 돼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자, 간당간당하다 쪽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이게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야, 나 휴대폰 약 꽉 찼다 얘기보다는 첫 번째, 거의 없다. 거의 다 달았다. 다 달았다. 이건 아예 이제 약이 나갔다. 오케이? 비슷비슷하죠? 영어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low on battery. 이거부터 갈게요. 자, 그냥 외우세요.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몇 개 외워야 돼요. 한 세 개 정도만 외우면 입에 붙여놓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고민 없이 쓰다 보니까 low on battery.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원고 쓰는 거 도와주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중심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this is what they do. low on battery. 오케이? low on battery. My phone is low on battery. 끝. 가장 많이 쓰는 거. 들어보세요.
1: low on battery. low on battery.
0: 전치 다 주의하시고 battery. 배터리 하지 말고 battery. battery. 자, 그다음 거의 다 달았다? 거의 다. 거의 다? low는 느낌이 오죠? 네, 거의 없다는 얘기고. almost out of battery. 자, out of battery. out of time. we're out of time 하면 뭐야?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고. out of battery 하면 약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고. 이 앞에 이게 붙으면 어떻게 해? 거의. 거의 다 달았어. 10%야. 나 7%야. 이게 뭐야? I'm almost out of battery. 거의 꺼지기 직전이야. I'm almost out of battery. 이것도 외우세요. 그대로 쓰세요. 들어보세요.
1: Almost out of battery. Almost out of battery.
0: 꺼졌어. 아예 꺼진 거 합시다. 아예 꺼졌다. 자, 배터리가 다 닳았어. 이건 꺼진 거예요. 과거 시제를 연습할게요. 아예. 자, 이거는 동사를 run 동사를 ran으로 바꿔주세요. ran out of battery. I ran out of battery. 자, 왜 과거를 연습하냐고요? 이미 나간 거니까. 휴대폰 나갔네? 휴대폰 배터리 나갔네? 이미 나간 거죠? run이에요, ran이에요? ran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run보다 그냥 ran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동사를 생각을 하고 휴대폰 배터리 다 나갔어요, 다 달았어요. I ran out of battery. My phone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이렇게. 들어볼게요.
1: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0: 꺼졌을 때. 자, 나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어. 거의 다 닳았어. 자,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자, 이거 조금 끌어줘도 돼.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거의 약이 다 나갔네. 몇 퍼센트 안 남았네. 들어볼게요.
1: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0: battery.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1: 이 정도면 휴대폰 관련해서는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얘기들이에요. 휴대폰이 꽉 차 있다는 얘기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약이 거의 다 닳았다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빈도는 9대 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도만 정리를 해서 입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전해야겠죠. 그 다음은요.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꽂아야죠. 자, 꽂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충전하다. 요즘 뭐 많이 써요? 고속 충전기 많이 쓰죠? 요거까지 해볼게요. 요즘 세태를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초창기 나왔을 때 다 쓸 것 같더니만 그냥 꼽는 게 더 편한 모양인지. 자, 충전하다는 딱 동사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아실 겁니다. 뭡니까? charge예요. charge인데 charge one's phone. I need to charge my phone. charge my phone. charge my phone. 요렇게 가는 거죠. 전기기계의 충전은 전부 다 charge입니다. 들어볼게요.
0: charge one's phone. charge one's phone.
1: 선생님, recharge라는 동사 있지 않나요? 나 봤는데, 나 그거 본 적 있는데. rechargeable batteries 이런 데도 나오던데. 맞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계 충전은 잘 안 써요. recharge는 기계 충전에 안 씁니다. 어디에 써요? 잔액 충전에 써요. 뭐라고요? 잔액 충전. 예를 들어, 하이패스가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예요.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4,000원이래. 나 다음번 고속도로 갈 때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휴게소 가가지고 잔액을 충전해야 되죠? 그죠? 뭐라 그래요? recharge라고 그래요. 이렇게 잔액 충전 같은 건 recharge라고 많이 쓰는데 전기 충전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you normally say charge. 오케이? 정리됐어요. 고속 충전기. charger가 충전기인 건 아시죠? charger. 이건 대부분 아셨을 것 같고. 선생님, 고속 충전 이렇게 하면 돼요. fast charger. 그냥 붙이면 좀 부담스러워. 이상해. fast charger, 고속 충전. 여기 있어야 돼요. fast charging charger. 아유, 선생님, 두 개 나오는데 좀 괜찮나요? 이렇게 써요. fast charging charger. 그러면 고속 충전기입니다. 뭐 두 배 이상 빠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광고로. fast charging charger. 오케이? 들어보세요.
0: fast charging charger. fast charging charger.
1: 무선은 별거 없잖아요. wireless charger. 선이 없죠. wireless. 그 충전기 자체는 꽂아야 되지만 그냥 올려놓으면, 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니까 wireless charger 들어볼게요.
0: wireless charger. wireless charger.
1: 자, 이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고속 충전기로 전화기를 충전한다. 집에서 꽂아놓으면 금방 80%, 90% 된다.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아주 깔끔하죠? charge가 무려 세 번이나 들어간 단어네요. I charge my phone. 나는 전화기 충전한다. 뭐로?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요거 문장 그냥 세트 딱 정해서 연습할게요. 들어볼게요.
0: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1: 자, 자동차 충전기. 충전 꼽는 거 있죠? 차 안에 꼽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들고 다닙니다. 자동차 충전기는요, 차저한데 그 앞에 car 붙이면 돼요. car charger. 해보세요. car charger. 선생님, 이거 자동차를 막 충전하는 뭐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차량용 충전기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자, car charger. car charger. 그쵸? 차량용 충전기 맞고요. 자, 들어볼게요.
0: car charger. car charger.
1: 걔를 어디다 꽂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다 꽂잖아요. 꽂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탁 빼가지고 꽂잖아요. 뭐라 그래요? cigar jack. cigar jack. 웬 또 시가가 나왔지? 이게 뭐야? cigar 뭔지 아시죠? 이거 담배처럼 생긴 거, 긴 거. 옛날에 이제 그거, 거기다 이제 시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잖아요. 이렇게 빼면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가 차에서 시가를 핍니까? 예. 그치만, 그 이름은 남았고요. cigar jack.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전이 되고. So it's called a cigar jack. 자, 차량 충전 소켓을 저렇게 부릅니다.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거 씁니다. 자, cigar jack. 들어보세요.
0: cigar jack. Cigar jack.
1: 그러니까 누구 차에 탔는데 나 저 충전기 좀 꽂아야 되는데도 뭐 차량 충전기 있니? 줬어. 이거 어디다 꽂아야 돼? Where's the cigar jack?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보조 배터리는 하나만 외우세요. Battery pack. Battery pack.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예요. Battery pack인데 들고 다녀. Carry around. 뒤 강세. Carry around a battery pack. 나는 항상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닌다. 들어볼게요.
0: Carry around a battery pack. Carry around a battery pack.
1: 문장에 넣습니다. 차량 충전 소켓에 자동차 충전기를 꽂으세요. 꽂아. Plug the car charger. Plug The car

0: charger 꽂으세요. 어디에다가? In the cigar jack. 거기다 꽂아. 그 충전기 거기다 꽂아. 자, 들어볼게.
1: Plug the car charger in the cigar jack. Plug the car charger in the cigar jack.
0: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약이 거의 닳았다부터 시작해서 충전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닳았다. Almost out of battery.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Almost out of battery. Almost out of battery.
0: 충전하다. Charge one's phone.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Charge one's phone.
1: Charge one's phone. Charge one's phone.
0: 차량용 충전기 그냥 car charger 하면 됩니다. 충전기란 단어 car charger 들어볼게요.
1: Car charger. Car charger.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언제든지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도 저희 홈페이지 다 올라가 있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붙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이렇게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조금 강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혹은 나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no matter what 하고 나서 I will 동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어떤 행동을 꼭 하겠어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 무조건 캠핑 꼭 갈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캠핑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no matter what I will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쵸?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willingness라는 의지를 얘기를 해서 나 그 행동을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런 얘기들을 영어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no matter what 이라는 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행동을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결심들을 넣어서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겠어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 무조건 해 뜨는 거 꼭 봐야겠어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뜨는 거 볼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뜨는 거는 sunrise고요. 해가 지는 거는 sunset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니까 I will see the sunrise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그쵸? 나는 해 뜨는 거 볼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앞에 no matter what을 붙이면서 그쵸?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 해 뜨는 거 꼭 볼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조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0: I will see the sunrise. 한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see the sunrise. 해서 해 뜨는 거 무조건 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볼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나 이번에 여행 가면은 꼭 오픈카 꼭 빌리고 말 거야. 무조건 빌릴 거야. 이렇게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rent라는 동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I will rent 하고 나서 a convertible. convertible이라는 게 바로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오픈카를 빌릴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강조하는 걸로 no matter what 붙여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해서 무조건 오픈카를 빌릴 거예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그 음식 꼭 먹어봐야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어보는 것은 eat이라는 동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험 삼아 해볼 때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을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오늘 비 온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캠핑 꼭 하러 갈 거야.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캠핑을 하러 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go camp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go 뒤에 ing로 얘기를 하는 액티비티가 많죠. go shopping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해가지고 go fishing, go camping,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넣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행동하러 꼭 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 거예요. 라고 강조하는 표현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No matter what, I'll see the sunrise. No matter what, I'll see the sunrise. No matter what, 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I'll try the food. No matter what, I'll try the food. No matter what, I'll go camping. No matter what, I'll go camping.
0: 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오픈카 꼭 빌릴 거예요. 라는 표현을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너가 뭐를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뭘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 꼭 오픈카 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 어떤 행동을 꼭 할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거는 no matter what인데요. what 뒤에 주어 동사를 붙여주시면은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 꼭 그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 꼭 오픈카 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you say,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네요.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꼭 캠핑하러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배웠다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해서라도 적꼭 캠핑하러 가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라고 얘기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요.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 matter what it takes. 이것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나는 지구를 꼭 지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던 표현이거든요. No matter what it takes. 바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쓰건 시간을 쓰건 어떤 희생을 하건 내가 꼭 캠핑을 하러 가겠다라는 의미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t takes, I will go camp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No matter what it takes, 무슨 수를 쓰서라도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 꼭 어떤 행동을 무조건 할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한테 자신감도 행복감도 그 다음에 만족감도 줄 수 있겠죠? 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재미없고요. 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뭔가 존재하는구나. 와,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행복은 happiness is always inside you. You can find happiness inside of you all the time. 항상 안에서 행복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실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 볼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내 생각에 그의 말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어. 그럼 곱씹다가 뭐지?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가 요리법이고 곱씹어보다 이런 거는 요리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재료 때문에 중요한 요리법을 버리는 혹은 그것 때문에 현혹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당연히 worth라고 하죠. W-O-R-T-H에서요. Something is worth 뒤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it's worth 이렇게 뒤에 동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워봐야 정말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고요. 자,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예를 통해서 내가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발할게요. 바로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worth죠. 생각해 볼 가치, 돈을 쓸 가치, 방문할 가치,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다. 그런데

앞에 말, 영화, 도시, 프로그램.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어떤 주인공을 떠올리고, 뒤에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쓰시면 돼요. 그의 말은 뭐예요? His words죠. 한마디만 했다면 words지만, 보통은 말이 길어지니까, his words.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생각을, 그렇죠?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다 해서 thoughts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 words are worth your thoughts. 복잡한 듯 보이지만 worth 다음에 뭐가 다 와도 된다라는 얘기죠. Your thoughts예요. 생각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 영화는 돈을 쓸 가치가 있다. 영화니까 the movie라고 시작해야 되고요. The movie is worth. 그 다음에 돈을 쓰다.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처럼 your 쓰시면 your money 되겠죠. 그래서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도시는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The city is worth your visit. 그래서 이때는 visit이 방문하다가 아니라 방문이라는 명사죠. 명사란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방문, 우리말로 방문. 자, 그 프로그램은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The program is worth your 시간을 들이다. 간단하게 하면 your thoughts, your money, your visit이니까 your time이겠죠. 그래서 the program is worth your time. 알고 보니 되게 쉽죠. 보고 나니까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발상 전환을 하기 위하는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따라 읽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천천히 나오면 천천히 나오는 대로 그냥 천천히 한번 즐겨 보세요. 차근차근 갑니다. 오케이. 기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거. 그의 말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His words are worth your thoughts. 자, 두 번째는요. 그 영화는 돈을 드릴 만한, 야,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자, your turn. 네.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worth your money, 그 다음에 시간이면 worth your time, 맨 마지막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세 번째 거는요,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Okay, your turn. 네, worth your visit만 정리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뭐절 말고도 물론 뭐 EBS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시간을 드릴 만한 멋진 프로그램들이니까 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your turn 됐습니다. The program is worth your time. 됐죠? 자, 요거 연결해 볼 텐데요. 조금 더 늘려 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짝 다른 방식으로요. Step 2. 내 생각에 그의 말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왔죠? His words에서요. I guess, 뭐 I think 이거는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I think what he said 앞에 나왔던 말이 만약에 his word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이니까 what he said. 그다음에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에 거다 모르셔도 되고 is worth. 그 다음에요, is worth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씹다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곱씹는 거죠. 근데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씹다가 chew잖아요. chew에서 chew, chew. 그래서 chew on. 그래서 바로 chewing on이라고 씁니다. chewing on. worth 다음에 바로 your thoughts처럼 대상이 나오지 않고 동작이 나올 때에는 바로 이렇게 ing가 쓰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I guess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what he said is worth thinking about 하는 식으로 think에 ing가 붙은 형태. thinking about 이런 식으로 ing 다른 형태로 think라는 동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화는 여러 번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요. The movie is worth. 당연히 보다가 뭐예요? watching 아니면 seeing 다 좋습니다. 그래서 watching many times.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worth 다음에 watching 이런 식으로 ing 쓰인다는 거. 맨 마지막 포르투갈은 죽기 전에 방문해 볼 가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worth 아까 나왔던 visit, your visit 써도 되지만 visiting 하는 거, 그렇죠? Portugal, 이거 포르투칼 아니에요.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포르토에서 나온 거죠. 이게 항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항해 시대 때맨 처음 14, 10, 1400년도, 그죠?
143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5세기에 이 항해시대를 열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Portugal is worth

visiting 해서 뒤에 쓰시고요. Before you die 이렇게 쓰시면 연결 고리가 다 완성됩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가지. Let's try it again.

네, 대화로 마무리 볼까요? 자, 내 생각에 그가 한 말은 곱씹어볼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했더니, 당연히 정말로 그렇지.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I guess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요 단어 대신에 considering 이란 단어 써도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다, 대상이다. 그러면,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hew on.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onsider.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반복해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Okay, feel free to visit our website here, ebs.co.kr.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총정리 시간 리뷰 타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리뷰하게 될지 다음 문장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is not good for your health.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여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과연 문법적인 요소 무엇이 여기 사용되었나 하면요, 물론 sleeping이라는 동명사도 쓰인 것 맞지만 뭔가 길죠? 긴 단어의 덩어리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구 그리고 절,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하시면서 많은 것들 수월히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구의 이해, 먼저는 기본기부터 천천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그냥 단어 덩어리입니다. 단어의 덩어리들인 거예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덩어리인데, 근데 핵심은 뭐다? 그 안에 주어라든지 서술어라든지 등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단어의 덩어리인데, 단어들의 덩어리인데 주어, 서술어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의 덩어리들이 다시 한번 또 품사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더라.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사가 될 수도 있더라. 단어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활용을 가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를 공부하다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자자 단어의 덩어리인데 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또 이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뭐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뭐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구의 기능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러면 명사구, 뭐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럼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해, 그럼 또 부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 말하자면 뭐 동명사로서 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동명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투부정사로 구가 시작이 돼요.

투부정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고적으로 투부정사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형용사 부사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형용사 부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구는 그냥 재료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투부정사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때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 아 얘가 이름이 요렇게 기능에 따라 붙여질 수도 있고 요렇게 재료에 따라 붙여질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개념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가 사용된 문장들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살펴보죠. 읽어봅니다. To run a company takes a lot of time and energy. 자, 동사 take를 제외하고는 앞뒤가 다 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구가 안 쓰인 문장을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구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노란색 구부터 볼게요. 투부정사구죠. 투부정사로 만들어졌으니까 to run a company,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요, 주어로서 명사로 쓰인 거니까 이것도 명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takes, 요구합니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죠. 뭘 필요로 합니까? A lot of time and energy.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뜻으로서 이 파란색 부분 역시나 명사구입니다. 명사구고 여기서는 목적어로서, 목적어구로서 또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뭐 주어구, 목적어구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어쨌거나 둘 다 명사구였고 앞에 거 투부정사로 만들어졌으니까 또 투부정사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 진짜 구 평소에 많이 쓰는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도 이제 구가 두 번 다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John spends most of his time thinking about his future. 자, 해석해보면 John spends, 저는 쓴다는 거죠. 뭘 씁니까? Most of his time,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쓴대요. 그렇죠? 뭐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을 쓰는 겁니까? Thinking about his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자, 여기서도 보세요. Most of his time,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 주어 선수로 없어요. 구예요. 그의 시간 대부분이란 뜻으로서 명사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되겠고, 자, thinking about his future.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분사구입니다. thinking이 현재 분사예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고 있죠. 분사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사구인데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이고 있으니 또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 아, 진짜 우리가 많은 문장들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들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거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갈색 코트를 입으신 신사분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아, 이 문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e gentleman, 신사분. 자, 근데 어떤 신사분인 거예요? 어떤 신사분입니까? 갈색 코트를 입으신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요거 현재 분사구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The gentleman wearing a brown coat. 갈색 코트를 입고 계시는 그 gentleman, 신사분은요, seems lost. 보아하니까 lost,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봤죠. 여기 사용된 wearing a brown coat, 현재 분사구로 앞에 있는 gentleman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구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gentleman wearing a brown coat seems lost. 좋아요. 첫 번째 영작 해봤고요. 다음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존은 그의 오랜 친구인 테드를 만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어요.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진 느낌인데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John visited. 존이 방문한 거죠. 그렇죠? 간 거예요. 어딜 갔습니까? 어디를 방문했어요? 목적으로 스페인 곧장 넣어주면 되겠죠? John visited Spain.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 투부정사랑 연관이 있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To meet. 만나기 위해서요. 누굴 만납니까? His old friend Tom. 아, old friend Ted가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old는요, 나이가 든이라는 의미보다 오래된, 오래 알고 지낸 정도의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to meet his old friend Ted가
투부정사 구고,

그리고 또 부사구도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John visited Spain to meet his old friend Ted.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동명사구고 명사구예요. 주어로 쓰여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읽어보면 먼저 영어 문장이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is not good for your health. Sleeping, 자는 것. 근데 어떻게 자는 것? Less than 6 hours a day. 하루에 6시간보다 적게 자는 것은요, 미만해서 자는 것은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써 많이 여러분들 자야, 충분히 자야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이 되겠는데, 요 예문,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러 제가 꼼꼼히 짚어드렸어요. 이 구는 요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서 구라는 개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너무나 보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이니까 오늘 복습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0: guys. So happy to see you, of course, like every day. Let's continue to work on some exercises we can do at home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역시나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공부하러 갈게요. Let's go.
0: Can you get home safe? Of course I can. You're wasted. No, I'm not. I'm talking to you just fine.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좀 재밌어요. I'm wasted이라는 표현입니다. I am wasted. 겉보기에는 나 낭비됐어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뜻 아니고요. 일단 대화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0: Can you get home safe?
1: 이럽니다. 너 집에 잘 안전하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죠.
0: Of course I can.
1: 이럽니다. 나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re wasted. 이럽니다. You're wasted. 너 낭비됐어.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너 지금 엄청 취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re drunk라는 표현도 물론 많이 쓰지만요. You're wasted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정말 너 너무 취했는데 이렇게 할 때 you're wast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no I'm not 이러죠. 아니야 나 안 취했어. I'm talking to you just fine. 나 너 지금 너랑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 drunk 말고 I'm wasted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화 역시 같은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at was up with Mike last night? Oh, he was just wasted. I thought so too.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네, 역시나 같은 표현이에요.
0: What was up with Mike last night?
1: 이러죠. 마이크 어제 왜 그랬던 거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Oh, he was just wasted. 이러죠. 아, 그게 좀 많이 취해 있었던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 thought so too. 이러면 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0: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이럽니다. 걔 너한테 무슨 실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이런 의미에서의
0: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I'm wasted 배워봤습니다. 운동하러 가실게요.
0: Okay, let's work on our butt. More specifically, our gluteus medius. Okay, we're going to strengthen that part. Sit on your easy pose. We haven't been here a while, have w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it on your easy pose. We haven't been here a while, have we? Good.

So this exercise is what you do if you want to look great in jeans.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바지 핏 아주 예쁘게 살리시고 싶다면 이걸 하는 건데요. 중둔근 운동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요. 그냥 옆 엉덩이 옆쪽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m wasted 같이 배워봤어요. I'm wasted, I'm drunk 해도 되지만 I'm wasted 하면은 나 진짜 너무너무 취했어 이런 뜻이니까요.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주 써주 너무 자주 써주진 마세요, 이거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n amazing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1: Patience입니다.
0: 네, Patie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인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admire my mom's patience.
0: 저는 저희 엄마의 인내심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는 의미죠. I admire someone 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1: Yeah, you think that person is awesome and you kind of look up to them, respect them. 네. You admire them.
0: 그렇죠.
1: Or it could mean you like them romantically.
0: 아, 그렇죠.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yeah. admire라고 할 수 있는데 uh-huh.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 지인들 사이에서 I admire him 하면 이거는 오해 없이 충분히 쓸 수
1: yeah,
0: 있는 말이에요.
1: Sure.
0: 그리고 admire somebody's trait, a certain trait that someone has, mm-hmm. 누군가의 어떤 특징, 특성도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엄마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yeah. 이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사라 씨입니다.
0: 네, 자 그럼 사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0: 사라 씨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문장 같이 읽어보죠.
1: So, Sarah said,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0: 네, insane amount of patience.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하면은 정말로 많은, 엄청나게 mm-hmm. 많은 인내심이죠. Mm-hmm.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계시는 mm-hmm. 것이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Mm-hmm. 또는 호주식 발음으로는 mom처럼 발음이 됐는데 mom.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심이 진짜 많으시다는 mm-hmm. 거예요 라고 했고요. Mm-hmm. 한 가지 발음 포인트가 있는데
1: okay.
0: 이제 insane 앞에 사라 씨가 an 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1: Yes,
0: 발음이 되진
1: didn't.
0: 않았어요.
1: She didn't.
0: 그렇지만,
1: but it should be there.
0: Yeah, 그렇지만 an insane amount of 아니면 insane
1: amounts.
0: Amount를 항상 세서 A big amount, a small amount, mm-hmm. 아니면 big amounts, small amount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1: yes.
0: 여기서는 이제 구어체에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mm-hmm. 살짝 빠졌습니다.
1: Yes, that's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3 곱하기 3 할 때 3 times 3 yeah. 쓰다 보니까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1: Usually in cases like this, we will almost always say times it by 5 mm-hmm. and it's this person.
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사 자체로는 뭐 곱하다라고 할 때는 times보다는 multiply가 더 정확한 게 있지만 mm-hmm. 이런 경우에 굳어진 표현으로
1: yeah.
0: times that by 20, times that by 100,
1: 1000.
0: 네, 곱하기 20 해보시면 그게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정말 patient 하시다는 거죠.
1: Yeah, she's very patient.
0: Okay.
1: Next, she says,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0: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Mm-hmm. 엄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Mm-hmm. Respect라는 것이 이제 respect 뒤에 사람을 바로 붙이면 돼요. Mm-hmm. I respect someone.
1: I respect you.
0: Yeah, I should have said I respect Megan and, you know, being a nicer friend, but I didn't.
1: You don't respect me? Well, I admire and respect you, so.
0: Thank you. You're a better person right now. So, it's someone I respect 하면 이제 뒤에 사람이 직접 오잖아요. Mm-hmm. 그런데 respect someone's trait, 어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도 존경할 수가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yeah, 그래서 그걸 쓰고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about her. I respect that about you.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That's exactly the sentence I was going to say when I interrupted you. Sorry.
0: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 respect that about Megan mm-hmm. 아니면 I respect Megan for that.
1: That.
0: 그래서 about과 for 위치가 살짝 달라지지만 mm-hmm.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Uh-huh. And her mom also does thi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0: 네, 여기서 빼고 생각해도 좋은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like 두 번 다 빼주시고요. Mm-hmm. Kind of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being 아니면 saying. 아, 그런데
1: 여기 you need that like, though.
0: 네, 첫 번째 like는 필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say라고 하지 않고 be like라고 했으니까 be
1: yeah.
0: like가 하나의 세트로 say라는 뜻이죠.
1: Yeah.
0: 그래서 중간에 그 like는 살려주시고 마지막 것만 빼주세요.
1: Yes.
0: 엄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하셨어요. She's very good at it. Like she doesn't panic along with her children.
1: No, she
0: She's
1: doesn't.
0: She's good at saying, okay,
1: breathe.
0: Breathe.
1: Breathe.
0: 자, 숨 쉬어. 그러니까 mm-hmm. 우리는 흔히 심호흡해라고 하는 상황이죠.
1: Yeah.
0: Breathe deeply, slowly.
1: And slowly, right? Because yeah. you are breathing. We're alive. Mm-hmm. But you mean breathe.
0: Breathe in, breathe out.
1: Calm yourself.
0: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한국어에서 심호흡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그냥 뭐 굳이 deep라든지 뭐 안 쓰고
1: yeah,
0: it's okay. deep breathe.
1: I'm learning.
0: Yeah, breathing deeply, like deep breath. So 네, 영어에서는 그냥 breathe.
1: Breathe.
0: Although the person is
1: breathe.
0: still breathing.
1: Yes, but we know you mean deepl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r.
1: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0: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Go by the KISS
1: principle.
0: 네.
1: Principle.
0: 원칙, 법칙인데요. Mm-hmm. Keep it simple, stupid. 여기서 keep it simple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mm-hmm. 단순하게 해. 그냥 mm-hmm.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stupid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stupid라고
1: yeah.
0: 부르고 있는 거죠.
1: They're calling you stupid for overreacting.
0: 그렇죠.
1: Right? Just breathe, keep it simple, stupid.
0: 네.
1: Think about this.
0: 바보야,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에서 온 건데 단순하게 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go by가 나왔잖아요. Mm-hmm. go by는 뭐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go by 될 수 있겠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go by이지만
1: Of course, but in this case it means to follow.
0: 지키는
1: you go 거예요. by a principle, you go by the law,
0: 네.
1: by the book.
0: go by가 뜻이 정말 많아요. 한번 mm-hmm. 찾아보세요. Mm-hmm.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용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지키다, 따르다도 있고 mm-hmm.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통하다.
1: You oh, yeah.
0: go by the name of...
1: I go by Megan, mm-hmm. right?
0: And I go by Hyunwoo, of course.
1: You do.
0: 네, 그래서 okay. 그 원래 이름은 이건데 별명은 이거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1: oh.
0: 아무튼 그중에서 여기에서는 키스 원칙을 지켜라, 따라라 라는 말입니다.
1: Mm-hmm.
0: Okay.
1: She tells us more. So...

강조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jet fuel discharge.
1: Whoa!
0: I wonder what spooked them. There's Nair's sub.
2: 우리 슈노이가 신났어요. 막 바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막 와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리가 no time for sightseeing, 슈노이 이럴 말을 합니다. 자, sightseeing은 관광인데 우리가 관광하면은 뭐예요? 막 구경을 하잖아요.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해리가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I wonder what spooked them. 막 이제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spook, to spook, our third vocabulary word. 겁먹게 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물고기들이 겁먹었지?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Snare's sub이 보입니다. Let's see what they do.
3: Looks like he's nearly out of power.
1: Woohoo, Snare! Would you like a lift?
0: This looks like a good place for the hook. Let's make sure the mechanical brat doesn't wriggle free. Okay, Laszlo, you can start the winch.
2: 네, 자, 여기에서 스네어이 그냥 거의 뭐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would you like a lift? 태워 드릴까요? 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리 스네어 잠수함을 끌고 가려고 이 후크를 걸었어요. 이걸 이제 당기는 거예요. 네, that's what it's doing. 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Okay, let's see what's going on in the next page.
3: Welcome aboard, Mr. Snare. I'm guessing you're some sort of rogue scientist? How exciting!
1: Are these really necessary?
3: Your circuits must be getting worn down, Snare. You're getting too easy to catch. Yes, yes. I'm sure you must be so proud of yourselves. Now, shall we engage thrusters before we all get eaten?
4: What?
3: Ha! You don't think I was hiding from you, do you?
0: Then what were you hiding from?
3: Switching sensors.
5: That's huge.
1: What is it?
3: That, my chaotic captors, is a great gargant, and it's his dinner time.
2: 네, 친구들, 이번에는 스네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괴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라슬로는 아유 이렇게 너 쉽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던지는데 스네어이, shall we engage thrusters before we all get eaten?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누가 우리를 먹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놀리는 거예요. What?
0: 그래서 Snare-y, that, my chaotic captors, is a great gargant.
2: 그러니까 어떤 바다 괴물이 있는데 Snare-y 이 괴물을 아는 거예요. 그 괴물 이름이 great gargant인데 it's dinner time. 그 괴물이 배고파요. 네. 아, 그래서 스네어이 사실 항상 스네어하고 싸우는데 뭔가 바다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이 뭔지 참 궁금하죠? 네, 오늘은 안 알려줘요.
0: I'm not gonna tell you. You have to come back next time and then we're going to finish the story. Hope you enjoy today's reading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6: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belong to me or to no one.

Woohoo!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 문법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영어 나중에 우리가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까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전체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고 동시에 맞죠.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문해력 기르기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예상에 들어맞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좀 다르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연관이 되어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2: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1: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2: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1: Wally, cool your jets!
2: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늑대 왈리가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 파피의 집 앞에서 후 부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 풍선껌은 없어요, 입에. 껌은 없이 껌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있으니까 그 집을 구경하려고 마침 거기 섰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피 그 첫째의 집이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나서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러면서 왈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ow, 우와, 내 생각엔 저거 정말 멋진 풍선껌의 그 풍선이 되었을 텐데 이 집, 이 파피의 집이 무너진 거 못 본 거죠. 못 보고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후 분 게 와, 바람 정말 세게 나갔다. 이거 정말 만약에 풍선껌을 불었다면 정말 큰 풍선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Wally smiled to himself. Wally는 스스로 이렇게 씩 웃었습니다.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좀 기다려. Until 뭐 할 때까지 내가 새로운 pack of gum. 껌의 한 묶음이나 한 통을 얻을 때까지, 즉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팩이라고 하면 통이나 묶음이라는 의미가

0: 있습니다. Wally continued on his way. Wally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Oh,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이라고 돼 있네요.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는데요. 사탕 가게 가는 길이에요. Stopping next, 그리고 다음에 멈췄습니다. To see Piper's house, 둘째입니다.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그 둘째 파이퍼의 집을 구경하려고 이게 앞에 멈춘 거죠. 자, 그런데 또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파이퍼의 집은 어땠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icks.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나뭇가지, 막대로 만들어진 집이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had a sandbox. 그리고 이렇게 모래놀이터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And kiddie pool. 어린이용 이 수영장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파이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나뭇가지, 즉 막대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넘어가 볼까요?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Wally가 선언했습니다. announce라는 것은 말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자, 두 번째 연습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풍선건 부는 연습. 자,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자, 그런데 옆에 있었던 I라는 것은 Clementine, 짧게는 Clem. 바로 이 닥순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늑대가 옆에서 후 불려고 하니까 아, 또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Clem은 알 거예요. 그래서 알리려고 하는데 이미 어땠다고요? 이미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Wally는 이미 그의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닥순트, 이 클램이라는 아이라는 여기 있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I jump, 나는 펄짝펄짝 뛰는 것이죠. On my hind legs. Hind라는 것은 바로 뒤, 뒷다리로 막 이렇게 개가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Waving my paws. 이렇게 막 뒷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앞발 두 발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Paw라고 하면은 동물의 발톱에 달린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As fast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막 이렇게 흔든 걸 아니야 지금 불면 안 돼. 이 막대로 만든 파이퍼의 집이 다 부셔질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왈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 감고 힘주고 이렇게 또 불겠죠. He took a deep breath. 그렇죠. 왈리는 이 he입니다. he는 즉 그는 심호흡을 했고 큰 숨을 들이마셨고요.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Exhale. 지난 강의에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Exhale이라는 것은 내쉬다. 그래서 내쉬었습니다. With all his might.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을까요? 괜찮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a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an 혹은 could, 시제에 맞게 현재라면 can이나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되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면 아, 이해가 됩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어떻게 달리냐면 as fast as I can. 내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s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s가 두 개 있죠. 지금 여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만큼이나 중간에 있는 fast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달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달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껏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즉 가능한은 내가 가능한은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라는 것은 가능한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은 뭐뭐하게는 as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앞에 I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I를 쓴 것이고요. 저기 앞에 run이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can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I 대신에 저기 앞에 he나 she가 온다면 여기에도 he나 sh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에 맞게 뒤에는 시제에 맞게 고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walked as quietly as she could into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he예요. 엄마예요. 근데 제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잠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어떡합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살금살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었습니다. As quietly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다. Into the room, 방 안으로. 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can이나 could를 쓴다. 앞에 시제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 과연 나무 막대로 만들어진 파이프의 집은 부셔졌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2: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0: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y, call your jets, I shouted. 나는 소리쳤습니다. Wally야, 너의 제트 엔진을 좀 시켜. Jet이라는 건 Jet 엔진, 즉 엔진. 여기서는 후부는 그겁니다. 즉 흥분 좀 가라앉혀. 좀 진정해 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눈은 감고요. 이미 노래는 듣고 있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 키 작고 이 닭순턱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리 손을 흔들어봐야 늑대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Piper's stick house crumbled. 아, 이렇게 됐군요. 파이퍼의 나무 막대로 만든 그 집은 crumble, crumble이라는 것은 무너지다, 바스러졌습니다. 바사삭, 바스러졌습니다.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마침내 Wally는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췄냐면 in front of, 앞에 멈췄습니다. 뭐 앞에? 이제 첫째의 집, 둘째의 집 다 부서졌죠. 첫째 파피의 집은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고 부서졌어요. 둘째 파이퍼의 집도 나무 막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풍선 이 일부러 부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왈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왈리는 단순히 풍선감 무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서졌죠. 그래서 셋째인 페니의 이 벽돌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집은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창문 beneath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beneath. 창문 아래 보니까 아, 꽃 화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꽃밭같이 화분들을 이렇게 매달아 둔 것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이 벽돌로 만든 집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자, 근데 그 앞에 딱 서니까 the scent. scent라는 것은 scent는 아, 저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걸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한데요. 센트는 바로 냄새나 향기, 주로 좋은 냄새나 좋은 향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향기냐면, a freshly baked cookie, 갓 구운 쿠키의 향기가 샥. 우리 빵집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나 쿠키의 향기 샥. wafted, 샥. 이 waft라는 것이 바로 퍼졌습니다. outside, 밖에 퍼졌습니다. 아, 과연! 여기에서 왈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연습을 하겠죠. 어떻게 될지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 cool your jets!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Announce announce.

0: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Hind. Hind. The horse lifted its hind legs suddenly. Crumble. Crumble. Piper's stick house crumbled. Beneath. Beneath.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Scent. Scent. The scent of flowers filled the room. Waft. Waft.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쫙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box라는 것인데요. box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상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아예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Please put the toys in the box라고 돼 있네요. 넣어라. 맞죠? 넣어라. 장난감을 넣어라. In the box. 상자 안에다가 넣어라. 아, 지금 뭔가 이 집이 좀 혼잡한가 봐요. 뭔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장난감을 넣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ox라는 것은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family watched the game from a box. The family, 가족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game. 이 게임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는 가족이 이 경기나 여기에 from a box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운동 경기나 어딘가에 가서 보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았는데요. from a box, 상자로부터 봤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스포츠 경기, 경기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상자처럼 특별히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방이 있거나 약간 더 사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조금 더 비용은 높겠죠. 이 티켓 가격은 높을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장이나 경기장의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우리가 이 종이로 된 그 상자를 의미하진 않지만 마치 그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람석을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마치 어떤 상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박스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She learned to box at the gym. 체육관에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맞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박스라는 것은 뭐다? 권투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방법을 배웠다. 권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게 원래 있었던 그 상자의 의미가 약간 확장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의미도 있으니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